0: 카더가든 모여라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바로 모셔보죠. 재무 전문가 양승환 팀장님, 문나영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양승환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문나영입니다.
0: 그 첫 곡 가사 들으셨죠? 네. 출근하기 싫은 사람, 공부하기 싫은 사람.
1: 다 모여라.
0: 모여라, 모여라. 예.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 우리 피디 오늘 출근하기 싫었나 보다. 고개를 격하게 또 끄덕이죠. 저도 근데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또 연휴를 보내고 나면. 맞아요. 어딜 나가기가 참 귀찮아져요. 네. 두 분은. 어떠셨나요?
1: 저는 어제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뭐 캠핑족을 위한 무슨 그런 걸 해요. 막 물품 파는 거. 에. 그래서 와이프가 하자 뭐 텐트 사고 하자고 하는데 그냥 우리 눈여기만 하자. 눈 들어 보자. 간단히 30만 원 그냥 쓰고 왔어. 아,
0: 뭘 사셨어요? 너무 궁금하다.
1: 저 뭐 캠핑장 도끼도 사고 망치도 사고
0: 캠핑 좋아하시나 봐요.
1: 네, 저는 캠핑 좋아합니다.
0: 장비를 또 사셨네요.
1: 장비를 아무것도 안 사러 갔는데 이제 30만 원 그냥 쓰고 왔습니다.
2: 견물 생심입니다.
1: 맞아요.
0: 그래도 좀 소비하고 나면 그 다음 날 일하는데 활력이 좀 도나요?
1: 아니요.
0: 아, 예. 아닌 걸로. 네. 알겠습니다. 어떠셨어요?
2: 네, 저는 이제 엄마랑 이제 식사. 네. 날도 좋아서 이제 근처에 꽃구경도 가고 네. 같이 좀 밥도 먹고 그리고 이제 저에게 좀 이제 손톱 네일도 하고 아,
0: 너무 훌륭한 시간이죠.
2: 선물도 하나 주고 예. 했습니다.
0: 아니 저도 어제 공교롭게 여기 난지 캠핑장을 다녀왔는데 유독 그 어르신들 모시고 온 가족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역시 가정의 달인가.
1: 맞습니다.
2: 맞아. 예.
0: 그 가사 중에 저녁까지 놀아보자도 있었대요.
2: 있어요. 맞아요.
0: 우리 PD 뭐 저녁까지 놀 수 있어요? 놀 수 있어요. 못 놀지 않나요? 네, 저녁까지 노는 건 사실 그 엄마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오는 날인데 그날을 또 손꼽아 기다리며 오늘 방송 진행해보죠. 오늘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에는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엔 물론이고요.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어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정영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8일 만이죠. 정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광주 시민, 국민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고 내부 시스템과 사회적 책임 기준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은 스타벅스가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홍보물에 5.18 날짜와 함께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가 사용돼 역사적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고요. 이후

불매 움직임까지 확산했습니다. 정 회장은 논란 직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해임하고 사과문을 냈지만 이번엔 직접 고개를 숙이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출시된 국민참여 성장펀드가 거의 완판되면서 금융당국이 2차 출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 성장펀드는 출시 첫날 물량 87%가 팔렸습니다. 올해 물량 6천억 원이 하루 만에 거의 팔려 700억 원가량만 남아있습니다. 수익률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손실이 나면 초기 20% 가까운 손실까지는 정부 재정으로 감당하지만 그 이상 손실은 모두 투자자 몫입니다. 투자금은 1인당 연간 1억 원, 5년 동안 2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요.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도 받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있지만 5년 만기 상품이라 중간에 돈을 빼기는 쉽지 않습니다. 10개의 펀드 합산 수익률은 매일 공개되고 자세한 운용 내역은 석 달에 한 번씩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차 물량 출시 시기를 재경부 예산처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제3노조인 동행노조가 오늘 노사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동행노조는 성과급 격차에 불만을 가진 완제품 DX 부문 직원들이 투표 참여를 위해 노조에 가입하자 초기업 노조가 교섭단 탈퇴를 이유로 이들의 투표권을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권을 존중하겠다고 해놓고 특정 부문 직원들의 결집 이후 권리를 빼앗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이 통과되면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 직원들은 고액 성과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DX 부문은 상대적으로 보상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보상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는 내일 오전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 오전 기준 투표율은 87%를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서울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남양주인데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매달리는 보험료 때문에 현재의 삶과 저축이 무너진다면 그 보험을 뜯어봐야 한다입니다. 오늘은 기왕력이 있는 분들이 보험을 좀 현명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과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청취자님 고민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사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5살 아들을 키우고 있고요. 또 저희 부부의 든든한 지원군인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이라 육아로 인한 고생도 다 감사로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저의 고민이 바로 이 보험료입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 여성암을 겪었어요. 큰 병을 앓고 나니 건강에 대한 불안이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하나, 특약 하나 추가하다 보니 어느 순간 보험 증권이 무슨 동화전집처럼 쭉 즐비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TV에서 보험 광고가 나오면 눈을 뗄 수가 없어서 큰일입니다.
1: 여보, 또 보험 광고 보는 거야? 아, 우리 보험 20개가 넘는데 이제 더 가입할 보험도 없지 않아? 많이 가입한다고 좋은 거 아니라던데 싹 정리 한번 좀 하자. 우리 새 식구 보험료 100만 원은 좀 아닌 것 같아.
2: 아, 지금은 건강하니까 이게 다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아플 때 사실 당신보다 의지가 되는 게 사실 이 보험이라고. 내가 암이 재발하거나 또 아프기라도 하면 당신이랑 아이한테 짐이 되면 안 되잖아.
1: 아이고, 그래. 당신 말이 맞는데 보험 필요하지. 근데

0: 적당히 하자는 거잖아. 내가 우리 가족 위해 돈을 버는 건지 보험사 직원을 위해 돈 버는 건지 모를 지경이야.
1: 사실 저도 남편이 이런 말 할 때마다 마음이 좀 찔리고 100번 공감입니다. 머리로는 줄여야 하는 걸 아는데 가슴은 자꾸 혹시 모르니까를 외치네요. 그런데 방송 듣다 보면 저랑 비슷한 상황인데 보험료는 절반 수준인 집도 많더라고요. 저희 집 보험 진짜 필요한 대비일까요? 아니면 제 불안이 쌓아올린 과도한 짐인 걸까요? 어떻게 점검해야 할지 몰라서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요청드려봅니다. 네, 청취자님의 사연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지금 3인 가족 보험료를 100만 원 이상 납부를 하고 계세요. 깜짝 놀랐어요. 보험도 20건 이상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 뭐 마음은 알겠어요. 청취자님 만나 뵙고 고민 잘 해결해 주셨나요?
0: 그렇죠. 우선 네. 해결해 드렸습니다.
1: 아, 네. 다행입니다. 아,
0: 우선 과거에 아팠던 병료 때문에 불안하셔서 보험을 하나 둘씩 늘리다 보니까 네. 어느새 과다 가입을 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큰 병을 알아보셨거나 병원 치료를 길게 하셨던 분들은 나중에 또 아프면 가입도 안 될 텐데 있을 때 들어두자라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보험을 이렇게 과다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저라도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아파본 경험이 있고 그때 이제 뭐 병원비, 치료비 이런 맞아요. 걸로 고생을 좀 했다면 혹시 모를 다음을 대비해서 하나, 둘 계속 들게 될 것 같습니다.
2: 네. 그리고 또 내가 또 아프면 어쩌지? 그때 참 힘들었는데 보험마저 없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보험을 하나 둘 늘리게 만드는 거죠. 뭐 사실 그건 낭비가 아니라 가족과 나를 지키고 싶었던 우리 사연자님의 따뜻한 책임감이자 사랑이었을 거예요.
1: 맞습니다.
2: 하지만 보험은 만약에 위험을 막아주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오늘 우리 가족의 행복한 식탁과 편안한 저축을 방해할 정도로 커서는 사실 안 되거든요. 보험은 위험 대비이지 가정을 가난하게 만들 정도로 가져가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1: 맞습니다. 이렇게 100만 원 이상 하다 보면 가정 경제가 살짝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안해지죠.
0: 네, 맞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요.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보이거든요. 첫 번째는 보험 건수가 너무 많아요.
1: 네.
0: 두 번째는 보장이 중복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노후 자금과 현금 흐름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은퇴 이유를 생각하다 보면 보험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자산이거든요.
1: 네. 맞아요. 제가 이제 뭐 이 청취자분의 자산 규모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맞아요. 살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라면 많이 좋은데 휘청입니다. 휘청. 휘청.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들으시면서 그런 반문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험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2: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죠. 하지만 보험은 필요한 위험만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실손보험은 여러 개 있어도 실제 치료비 이상 중복 보장은 안 되시고요. 진단비도 비슷한 특약들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1: 네.
2: 특히나 뭐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들 중에는 갱신형 특약이 많거나 불필요한 수술 특약, 또 중복 입원비, 과도한 사망 보장 이런 항목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1: 저 근데 들으면서 그 40대라고 하셨는데 아이가 5살이었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아이가 어려서 더 큰 불안함을 갖고 계셨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맞아요. 저도 좀 늦게 난 편이라.
1: 아, 그러셔요?
0: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다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약력이 있다 보니까 다시 아프면 우리 가족은 또 어떡하지?
1: 그쵸.
0: 이 생각이 너무 크다 보니까 보험 하나를 더 가입할 때마다 마치 이 안전장치를 하나 더 다는 느낌이 네. 들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불안과 현실을 같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보험은 꼭 필요해요. 특히 뭐 기약력이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보장 관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보험 때문에 현재 삶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면서 노후 준비는 못하고 비상자금도 부족하고
1: 네.
0: 아예 교육비 준비도 안 된다면 오히려 미래 위험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1: 맞습니다. 불안과 현실을 같이 봐야 한다. 이게 정말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조금 조정을 하면 좋을까요?
2: 네, 첫 번째는 정말

0: 필요한 보장을 구분하는 겁니다. 암 치료 경험이 있다고 해서 모든 보험을 다 유지하는 건 사실 아니고요. 중복되는 특약이나 효율이 낮은 보장, 그리고 과도한 사망 보장 등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보험료 총액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건데요. 현재 10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50만 원대로 낮추고 남은 돈을 노후 준비, 그리고 뭐 교육비, 그리고 뭐 비상금 이렇게 나눈 구조가 절실해 보이시죠.
1: 반으로 확 줄여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보험 가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알아야 줄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0: 네. 우리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이 사실 워낙 많았어요. 우리 청취자님은 현재 11건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셨고요. 뭐 종신, 치아보험, 건강보험, 간병보험,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정말 없는 보험이 없었고요. 네. 52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 중이셨습니다. 이렇게 보험이 많다 보니까 불필요한 보험도 보였지만 대신에 정말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도 있었어요.
1: 오,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그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2: 우선 청취자님이 보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기약력 시간이 좀 지났어요. 네. 그러니까 보험 가입도 되니까 보험 다 정리하고 뭐 새로운 보험으로 다 가입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가입한 보험들이 현재의 보험보다 훨씬 좋은 경우가 좀 있어요. 청취자님도 실손보험이 2009년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이라서 종신보험에 그런 특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험을 좀 정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 1세대 실손 가입자분들 고민이 워낙 많으시죠. 내가 낸 병원비를 거의 다 돌려주는 좋은 보험이 맞기는 한데 문제는 월 보험료가 점점 비싸지고 있지요. 그렇죠?
0: 네. 네, 맞습니다. 우리 1세대 실손은 사실 지금은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내분이 또 병력이 있으셨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이제 1세대 실손이신데 다행히 아직 나이가 40대시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네네. 유지하시는 걸 꼭 추천드렸습니다.
1: 좋습니다. 실손보험은 유지를 하고요. 근데 종신보험은 아무래도 보험료가 꽤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대로 유지를 해도 될까요?
2: 네. 질문 좋으신데요.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꼭 비싸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1: 네.
2: 종신보험이라고 매달 나가는 돈이 좀 무거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안에 좀 보물이 좀 들어있는 거거든요. 특약으로. 이럴 때는 주계약인 사망보장금액을 좀 최소한으로 감액해달라고 보험사에 요청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망보장을 줄이면요. 네. 매달 내는 보험료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껍데기 사망의 무게는 좀 줄이고요. 네. 알맹이 딱 실손 특약만 가져가는 기술을 좀 써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일단 사망 보장을 좀 감액해달라라고 네. 한번 요청을 해보는 거. 통째로 깨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몸집을 줄여서 유지를 하는 게 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병보험도 들어있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요즘 간병인 비용이 워낙 비싸서 걱정 많이들 하시잖아요.
0: 그렇죠. 우리 간병보험도 유지를 추천을 해드렸어요. 우리 과거 병력이 있으시다면 나이가 들었을 때 사실 가족들에게 가장 큰 짐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간병보험이거든요. 네. 간병보험은 미래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기특한 효자 상품입니다. 따라서 1세대 실손이든 종신보험과 간병보험 이 두 가지는 잘 가입한 보험이니 그대로 유지하는 거를 추천드렸어요.
1: 알겠습니다. 유지해야 될 보험들 말씀을 해주셨고 정리가 필요한 보험은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2: 뭐 자 이제 뭐 나머지는 뭐 과감하게 예. 싹 다 정리하셔도 됩니다.
1: 가봅시다.
2: 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1: 아 예 아니군요.
2: 네, 납입이 종료가 되어 있거나 네. 종료가 좀 얼마 남지 않은 건강보험 두 건은 좀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치아보험 바로 해제하지 마시고 네. 치과 검진 후에 그때 이후에 뭐 치료할 거 없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1: 한번 보고.
2: 한번 보고요. 예. 이게 보험이라는 게 한번 네. 아프면 또 가입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진을 한번 해보고 나서 네. 정리하는 걸 추천드렸고요.
1: 네네.
2: 그리고 여기저기 쪼개져 있는 갱신형 건강보험 한 네다섯 개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실손에서 웬만한 치료비가 다 나오니까요.
1: 네.
2: 중복되고 만기가 짧은 뭐 이런 건강보험들은 과감하게 해지하거나 특약을 삭제해서 다이어트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를 기존에 52만 원에서 17만 9천 원으로요. 매월 35만 원가량 절감을 할 수가 있었어요.
1: 어머, 어머. 살이 쏙 빠졌네요.
2: 살이 쏙 빠졌습니다.
1: 네, 다이어트 대성공. 와, 이렇게 다이어트만 된다면 우리도 모두 다이어트 하고 싶죠? 자, 봅시다. 지금 청취자님 보험만 점검을 했는데도 보험료를 30만 원 이상 줄였거든요. 근데 또 우리 남편분 보험도 있단 말이죠.
0: 네. 우선 우리 배우자분 보험에서도 먼저 유지해야 하는 기둥이 될 만한 보험을 찾아봤는데요. 장기보험에 실손 특약이 있었고 간병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사실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1: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2: 우선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 네. 우선 보장의 만기예요.
1: 예.
2: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배우자분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에 특약으로 실손이 들어가 있었고 이 남편분 같은 경우는 정기보험에 실손보험 특약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1: 어머, 예.
2: 약간 틀리잖아요.
1: 예, 예.
2: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보장의 만기가 종신토록 보장이 되는 거라면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만을 보장해주는 보험이에요. 보통 정기보험으로 가장의 보장자산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추가가 되셨어요.
1: 네.
2: 만기가 만약 짧았다면 실손을 전환이나 재가입을 좀 고려해야 했는데
1: 네.
2: 다행히 그 배우자분의 정기보험 만기가 80세 만기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2세대 실손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이 정기보험에 실손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정기보험에 실손 특약이 있는 경우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이시고 또 필요에 의해서 가장의 보장 자산과 실손까지 준비를 잘한 보험인 것 같습니다. 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만 우리 간병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간병인 보장이 1년 365일 이상 보장이 아니라 1년 중 180일만 보장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 장기간 사실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장이 안 되게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80일 이상 365일 이상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게끔 도와드렸고요. 보험료가 사실 이렇게 추가하는 거는 얼마 안 되시거든요. 몇백 원이면 추가가 가능한 담보이기 때문에 꼭 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1: 어머, 몇백 원이면 가능해요?
0: 네.
1: 오, 너무 좋네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보험료는 어떻게 변동이 됐을까요?
2: 우선 기존의 보험에서 부족한 부분이었던 간병인 보장과 그 3대 질환 치료비 항목이 빠져있는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요. 불필요한 갱신형 건강보험 및 중복된 운전자 보험을 정리를 하게 되면 기존 보험료 37만 원에서
1: 네.
2: 24만 원으로 매월 13만 원 가량이 절감이 가능했습니다.
1: 와, 진짜 불필요한 보장 정리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채웠는데도 보험료가 절감이 팍 됐습니다. 두 분 보험료 절감으로 48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아까 보험 구조뿐만 아니라 노후 준비, 교육비까지 같이 설계를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0: 네. 보장 분석을 통해서 아낀 소중한 우리 보험료 50만 원 중 30만 원은 부부의 노후연금을 준비하게끔 해드렸어요. 뭐 주가 하락 걱정 없이 원금의 8%를 연 단위로 평생 보증해주는 보증형 연금으로 준비를 합니다. 불안했던 마음을 가장 안정적인 확정형 자산으로 채우시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지금 5살이잖아요.
1: 네.
2: 그럼 대학 가기 한 15년 남았잖아요. 자녀에게는 변액 유니버셜 저축보험 펀드로 구성을 좀 했는데요. 10년 이상 유지 시에 비과세 혜택이 있고 또 중간에 주식시장에 따라서 좀 펀드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목돈 마련에 안성맞춤이라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도 마련이 됐고요. 우리 아이의 교육비까지 네.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전에는 사실 100만 원이 어쩌면 그냥 사라질 수도 있는 돈이었다면은 이제는 50만 원으로 그 청취자분이 가장 우려했던 그 방패,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나머지 50만 원에 우리 가족의 미래로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0: 네, 정확하십니다.
1: 네,
0: 우리 보험은 만약에 위험을 막아주는 방패일 뿐이지 내 인생을 먹여 살려주는 사실 무기는 아니에요. 진짜 무기는 내 통장의 잔고와 연금에서 나옵니다.
1: 네.
0: 이제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세요.
2: 네, 맞습니다. 이번 사례는요. 단순히 보험료를 줄인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은 좀 줄이고 그 금액을 노후 자산과 자녀의 교육비까지 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미래 현금 흐름까지 만든 구조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보험이 많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과도한 보험료가 가계에 부담이 되고요.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보장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은 불안해서 채우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제대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 불안과 현실을 같이 봐야 한다, 여러분. 그리고 내 인생의 무기는

0: 잔고하였습니다.
1: 아, 내 인생의 무기 든든하게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 궁금해지네요.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집도 보험 점검 필요합니다. 나도 내 인생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전문가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849번님께서요. 처음 출석합니다. 저는 버스 운전하면서 방송 청취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겸손히 청취합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제가 이 문자를 보고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나.
2: 약간
1: 저도 더, 그러니까 하는 제가 더 겸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방송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아까 처음부터 들더라고요. 2849번님 정말 감사하고 저희 방송은 발 뻗고 대자로 들으셔도 괜찮으니까요. 편안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들으시고요. 소비자 민원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 개표 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첫 번째 민원 살펴보죠. 5821번님 안녕하세요. 방송을 듣고 보험증권을 하나씩 살펴봤는데 낯선 특약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보험이 4-5개 정도 있는데 대부분 질병 후유장애 3에서 80%,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 상해 후유장애 3에서 80% 같은 특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솔직히 후유장애가 정확히 뭔지 퍼센트 기준은 어떻게 다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크게 아프거나 사고 나면 보험금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80% 이상 후유장애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3에서 80%는 언제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실제 일상에서는 어떤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 정도면 정말 꼼꼼하게 보신 거 아닙니까? 분석을 아주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근데 진짜로 저도 이렇게 펴보면 이게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니 아무것도 모르고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후유장애 특약 이게 뭔가요?
1: 우리 보통 보험을 가입하면요, 후유장애 특약은 보통 모든 보험을 가입할 때 기본 계약이라고 해서 네. 좀 깔아준다. 아. 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깔아준다.
1: 그렇죠. 후유장애 특약은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질병이나 뭐 사고 이후에 몸에 영구적인 기능 손상이 남았을 때 보장해주는 특약인데요. 아.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뭐 아팠다, 뭐 수술했다가 아니고요. 치료 이후에도 몸 기능에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인가를 본다라는 점이에요.
2: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뇌졸중 이후에 한쪽 팔다리에 마비 증상이 남았다거나 우리 허리 디스크 수술 이후에 척추 운동 범위가 제한됐다거나 또 사고 이후에 무릎 관절이 제대로 굽혀지지 않는 경우처럼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또 시력이나 청력 기능 저하처럼 감각 기능 손상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병원에서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원래 상태로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 생활 속 불편함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를 보험회사에서는 후유장애라고 보는 겁니다.
0: 그렇군요. 이제 치료 후에도 불편함이 남아있는 그 상태를 후유장애라고 봅니다. 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0: 네.
1: 후유장애 특약은 큰 병으로 입원하거나 수술만 받으면 보험금이 나온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X요. 지금 설명 다 해주셨는데 이거 틀리면 저 바보 되는 거 아닌가요?
1: 그러니까요, 이건 바보입니다. 답 알려주고
0: 그러니까요.
1: 네,
0: 아, 참, 예.
1: 문제를 왜 냈냐면 예. 많은 분들이요, 크게 아프면 후유장애 보험금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실제 핵심은 장애가 남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같은 뭐 허리 수술을 했더라도 어떤 분은 완전히 회복이 되지만 어떤 분은 또 허리를 굽히거나 오래 걷는데 제한이 남을 수 있거든요. 보험사는 이런 기능 저하 정도를 약관 기준에 따라 평가해서

0: 장애의 심한 정도를 사실 퍼센트로 나눈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보험에서는 신체 기능 손상 정도를 장애율이라는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손가락 일부 기능 제한처럼 비교적 가벼운 손상은 낮은 장애율이 적용되고요. 관절 운동 제한이나 척추 기능 장애 등 이런 거는 중간 수준, 그리고 반신 마비나 실명처럼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는 높은 장애율로 분류가 됩니다. 즉 숫자가 높을수록 장애 상태가 더 심각하다는 의미죠.
1: 그러면 이제 80% 이상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겠네요.
2: 네, 맞습니다. 증서 보면요. 보통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80% 이상 후유장애 발생 시 보장해준다. 후유장애 가입되어 있다 생각하는데 80% 이상? 약간 의심해봐야 돼요. 우선 80% 이상은요. 예. 중증 상태예요. 중증. 그만큼 보장받기가 매우 힘든 보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실명이라든지 네. 전신마비라든지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처럼 노동능력과 생활기능이 크게 떨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험금 규모는 크지만 실제 지급기준은 상당히 엄격한 편이고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해당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아요.
1: 그렇군요. 그럼 80% 이상은 보장받기가 녹록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후유장애 특약 자체가 보장받기 어려운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0: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데요. 실제 생활에서는 완전 마비 같은 초중증 상태보다 중간 정도 기능 손상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 범위를 넓게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후유장애 3%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나 일반 후유장애 80% 미만도 보장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이게 말장난처럼 80% 이상과 80% 미만 네. 이 한 단어 차이인데 정말 상당히 큰 차이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허리디스크 수술 이후에 허리를 오래 숙이지 못하는 경우, 뭐 무릎관절 기능 저하로 계단 오르내리기가 좀 어려워진 경우에, 뭐 뇌경색 이후에 가벼운 편마비가 남는 경우, 뭐 사고 이후에 어깨 회전 범위가 크게 뭐 제한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으로 후유장애 특약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생활 속 불편함이 지속되는 상태인 거죠. 실제로 보험금 지급 사례도 이 3에서 80% 구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후유장애 3에서 80% 특약이 있다면 보장 범위가 더 넓은 거라고 그냥 생각하면 쉽겠네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80% 이상만 보장하는 특약은 아주 중증 상태에만 해당이 되지만 3에서 80% 후유장애 특약은 비교적 다양한 장애 상황까지 보장 범위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중간 수준 장애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단순히 특약 이름만 보는 게 아니라 가입 금액과 보장 범위, 약관 기준까지 함께 확인하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후유장애를 가입되어 있어도 상위 후유장애는 있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근데 질병 후유장애 3에서 80%가 가입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요 보험료가 굉장히 좀 비쌉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어린 분들은 조금 보험료가 저렴한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1: 요거 체크 해야겠고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후유장애 묶여있는 게 아닌가 봐요. 질병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 나눠서 확인을 해야 되나요?
2: 네, 맞습니다. 따로따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보통 가입된 증서를 보게 되면 뭐 질병에 대한 후유장애는 이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1: 네.
2: 보험사에서 판매를 안 하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솔직히 후유장애는요. 상해로 올 확률보다는 질병으로 올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치매 같은 것도 상해로 오지 않고 질병으로 오잖아요.
1: 네네.
2: 근데 치매 같은 경우도 신경학적인 후유장애라고 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80% 미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보험은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고 확률 게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보장이 범위가 넓은 후유장애 특약을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이 들면서 질병 올 확률이 높아지니까 더더욱 준비를 꼼꼼하게 하셔야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젊을 때는

0: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 비중이 크지만 50대 이후부터는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 위험이 점점 커집니다. 뭐 대표적으로 봤을 때 뇌혈관 질환, 뭐 당뇨 합병증, 척추 질환, 뭐 퇴행성 관절 질환 같은 질병들은 치료 이후에도 기능 저하를 남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뇌경색 이후에 한쪽 팔 힘이 떨어진다거나 뭐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좀 저하된다거나 뭐 척추질환 이후에 오래 걷기 좀 어려운 상태가 이런 후유장애 남는 시기죠. 네. 그래서 보험 전문가들이란 사람들은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도요. 단순 진단의 개념이 아니라 질병 이후 남는 삶의 불편함까지 대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된 보험은 담보 구조가 지금과 다른 경우도 많아서 반드시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2: 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증권 안에 3에서 80% 미만 그리고 80% 이상 같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쉽게 보면요. 그런 숫자가 아예 써 있지 않으면 네. 약간 해석상 소비자가 판단하기 이렇게 해석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냥 뭐 질병 후유장애 숫자 없어요. 그러면 예. 그거는 80% 미만도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0% 이상과 80% 미만으로 나누고요. 네. 80% 미만이라고 써 있는 것들은 보통 안 쓰여 있거나 예. 아니면 일반 후유장애라고 합니다.
2: 일반 후유장애.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보험증권 속에 그 어려운 숫자들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 후유장애 특약은 단순 치료비 개념이 아니라 아프고 난 뒤에 생활까지 대비하는 보장이고요. 보험증권을 보면 대체 어디까지 보장되는 건지 이 숫자가 무슨 뜻인지 어려운 표현들이 정말 많죠. 이건 말고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저 혼자 보기 너무 머리 아프고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 보험의 전체 보장 구조를 한번 점검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6212번님 문나영 팀장님께 컨설팅 받은 아지 아빠입니다. 아세요?
3: 이름 아지 아빠.
2: 아빠 이름으로 증권을 보니까 그쵸? 아지 아빠 하시면 모르시죠.
1: 강아지 아빠.
2: 예, 있어요. 예.
3: 펫보험을 가입하셨나요?
2: 예, 아지 아빠 하시고요. 네. 너무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 문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화이팅 하세요. 라고 또 응원 문자.
3: 이름을 남겨주시지.
2: 아, 그쵸. 이제 이름 남겨주시면 알죠. 아니, 이따가 한번 검색해 보시죠. 6212번님이었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소비자 민원실 두 번째 민원을 한번 보죠. 6127번님. 아, 이분도 보험 정리하다가 너무 헷갈려서 문자 남깁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입한 보험이 전부 비갱신형인 줄 알았는데요. 최근 지인에게 보험료가 나중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증권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보니 어떤 거는 20년 납 100세 만기 또 어떤 특약은 갱신형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갱신형이고 비갱신형인지 어렵습니다. 보험료가 앞으로 오를 수도 있는 건지 보험증권에서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라고 주셨어요.
0: 네, 이 부분은 사실 보험 가입하신 분들 대부분이 한 번쯤은 혼란을 느끼시는 내용입니다.
2: 그렇죠.
0: 왜냐하면 보험 증권에 적혀 있는 표현들이 사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관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뭐 20년 납, 100세 만기 같은 문구만 보면 대부분 생각할 때 아, 20년만 내면 끝이 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보험 전체는 비갱신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포함된 일부 특약은 갱신형으로 섞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 그래요?
0: 네.
2: 아, 이런.
0: 숨어 있습니다.
2: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아 보여도 안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다 다른 특약들이 숨겨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하나의 뭐 세트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겉으로는 같은 보험 상품처럼 보여도 네. 안에 들어있는 담보들은 각각 계약 구조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는 비갱신형이라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뭐 실손이나 입원비, 수술비 특약은 갱신형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담보들은 뭐 1년, 3년, 5년 단위로 보험료가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그래서 처음 가입할 때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겠군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갱신형 보험은 초반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 하지만 우리 연령이 올라가고 손해율이 반영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 은퇴 이후에 소득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뿐 아니라 앞으로의 경제 상황까지 고려해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1: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요. 아, 분명 비갱신형이라고 들었는데 네. 왜 보험료가 오르죠?
2: 왜죠?
1: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알고 보면 뭐 실손이나 특정 치료비 체계만 갱신형으로 들어가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보험 이름이 아니라 담보 하나하나의 구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2: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우선 보험 증권을 펼쳐보시고 갱신형, 자동갱신, 갱신, 주기 같은 단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담보명 앞이나 뒤에 가로 열고 갱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도 꼭 보셔야 되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20년나 100세 만기라고 되어 있더라도 그 특약에 별도로 3년 갱신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면 그 특약은 보험료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비갱신형은요. 가입 시 정해진 보험료를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하게 납입하고 끝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2: 네.
1: 아,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예측 가능한 주출 관리가 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다만 보험료가 처음부터 조금 더 높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2: 예.
1: 본인의 예상과 목적에 맞게 균형 있게 좀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2: 알겠습니다. 일단 보험증권을 펴보시고 형광펜 하나 드시고 갱신자 써있으면
1: 요새는 갱이라고도 써있어요.
2: 갱이라고도 써있어요.
1: 갱이라고도 써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2: 갱, 갱신, 3년 갱신. 자동 갱신, 갱신 주기, 뭐, 그러니까 갱신 들어가는 거는, 갱 들어간 거는 다 체크를 한 번씩 해보시길. 네.
0: 갱년기가 아닙니다.
2: 갱년기는 빼고요. 아, 오, 예. 아, 갱년기는 빼고요.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말 도움이 되네요. 보험은 단순히 몇 년 내느냐만 볼 게 아니고요. 보험료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 구조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특약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가득 나눠주셨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하는 원포인트 하나씩 집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0: 저는 보험은 유지 가능한 금액으로 가입하셔라.
2: 유지 가능한 금액으로 가입하셔라.
1: 저는 네. 내 인생의 무기는 통장 잔고와 연금이다.
2: 그 아까 문 팀장님이 얘기해 주신 거 아닌가요?
1: 너무 좋더라고요, 그 말이.
2: 좋습니다. 유지 가능한 금액 그리고 내 인생의 무기는 잔고와 연금이다. 네. 기억을 꼭꼭꼭 해주시고요.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양승환, 문나영 팀장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자,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끝곡. 아, 오늘 진짜 너무 재밌는데요. 그 우리가 갱갱갱갱갱 했잖아요. 예, 인사를 드려놓고 웃음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PD가 오늘 한 연휴 쉬고 오니까 이제 또 내가 팍 돌아가나 봐요. 어, 특별 선곡을 해줬어요. 뭘까요? 혹시...
1: 뭘까?
2: 갱 들어가는 노래 기억나는 거 있어요?
1: 뱅뱅뱅 아니에요?
2: 갱갱갱! 빅뱅의 갱갱갱! 아, 예. 비비의 밤양갱.
1: 아,
2: 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놓치신 분들은 내일 9시, 아침 9시에 재방송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혜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리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초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미 정체되던 곳이라 뒤로 달래낼 고개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서울시내 광나루로 구이 사거리에서 구이시장 쪽으로 3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또 사고가 발생해서 2, 3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성산램프부터 사고지점까지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월드컵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뒤로 행주대교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밀립니다. 이후로는 서강대교에서 작업하고 있는 동호대교까지 정체고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이 2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어서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가는데 30분 넘게 걸립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서신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천호입니다.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아침에 갖고 나온 우산의 안부가 먼저 궁금합니다. 손에서 허전함이 느껴졌을 때 그제야 우산을 잃어버린 게 생각나곤 하죠. 버스에 두고 내렸는지 카페 의자 옆에 세워뒀는지 아무리 되짚어봐도 이미 늦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정말 우산에 발이라도 달린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어릴 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잃어버린 우산들은 어딘가 한 곳에 모여있는 게 아닐까 하고요. 뭐 그러다 다른 사람의 비를 막아주고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오늘처럼 하늘도 꿈을 가리고 비도 오락가락하는 날엔 우산을 잃어버리기가 더 쉬운데요. 오늘 나오실 때 챙긴 우산 집에 돌아가실 때도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0: 좋은 노래와 소소한 이야기가 함께하는 함천의 폭성. 5월 27일 수요일 첫 곡, 우순실. 잃어버린 우산. 벌써 몇십 년째 우산을 찾고 있네요, 우순실 씨. 어떡하죠? 제 거를 드릴 수도 없고. 비 오는 날이면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정말 노래 잘하는 아티스트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갖고 나오신 우산의 안부를 물으며 시작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에 많게는 4천만 개 우산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와, 1인 한 사람이 1년에 한 개씩은 잃어버린다는 게 되겠네요, 거의. 전 세계에서 폐기되는 우산의 금속을 다 모으면 에펠탑 25개를 만들 수 있다고요? 오, 대단하네요. 아, 제가 잃어버린 우산도 몇 개 되는데 어디로 갔을까? 아, 세탁기에 들어갔다가 실종된 그 양말 한 짝과 손에 종일 쥐고 있다 영원히 놓친 우산, 정말 어디로 간 건지 최대 미스터리예요. 어, 진짜 양말 몇 짝 없어졌던데. 유기님께서요. 지난 수요일에도 비 오는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이 곡 생각났었는데요. 2026 5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도 좋아하는 비가 오네요. 다섯 손가락에 비 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그 장미를 봤던 30년도 훨씬 전 그때가 떠오릅니다. 헤헤. 귀여우셔요. 문자 주셨고요. 4636님께서는 안녕하십니까. 연휴에 모내기 도와주고 왔습니다. 모판에 촘촘히 채워져 있던 모드를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시켜주는 건데, 막상 옮겨 심고 나면 한동안 쭉 늘어져 있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전보다 더 크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리를 옮긴다는 건 식물에게나 사람에게나 한동안 힘든 일인가 봅니다. 우리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더 나아지기 위한 선택인데도 초반에는 축 처지는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지금 난 모처럼 뿌리를 내리고 단단해지는 중이라고요. 모내기 사진 보내주셨어요. 어이, 예쁘네요. 모판에 저렇게. 오, 오랜만에 봅니다. 저게 이제 지금은 그 기계가 많이 심겠죠. 아, 어릴 때 저희 집 앞에 논이 있었는데, 이 모 심는 때가 되면은 동네 어르신들이 쫙 모이셔가지고 쭉 고개를 숙이시고 논에 하나 한 땀 모를 심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아, 진짜. 오늘 3부는요,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을 진심 어린 음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아, 포크너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김혜나 씨가 나오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많이 와주십시오. TBS 라디오 함춘의 폭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요 무료 TBS 앱 그리고 TBS FM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죠.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이쪽에서는 선곡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사연곡, 신청곡 등등 기다리겠습니다. 김혜지 아나운서.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 코일,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프리미엄 PDRN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고마워요.
0: 좋은 노래네요. 동물원 말하지 못한 내 사랑, 그리고 이정열입니다. 그대 고운 내 사랑.

함춘의 북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동물원 말하지 못한 내 사랑 그리고 이정열 목소리로 그대 고운 내 사랑 함께 들었습니다. 벌써 언젠가요? 꽤 오래전의 시간 저 서초동에 위치한 녹음실에서 이 곡을 이정열 씨와 함께 녹음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줄 몰랐죠. 녹음할 때도 아 노래 참 예쁘다. 그리고 이 곡의 중간에 간주라고 하죠. 간주 부분을 하모니카로 열심히 연주를 해주던 이정열 씨의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뮤지컬에서 열심히 멋진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님께서 5천원 주고 산 검은 우산을 들고 두 어깨를 다 가리지 못했음에도 빗속을 함께 걸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우산으로 내리는 비를 다 막지 못해 젖은 한쪽 어깨의 제가 있었고 다른 어깨에 그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줍게 말하지 못한 사랑하는 마음의 두 사람. 그때의 마음이 지금 어딘가에서 녹슨 채 버려졌을 우산처럼 그리워집니다.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이제 이게 익숙해지네. 괜찮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퀴즈. 나가겠습니다. 미국의 3대 대중음악 시상식 가운데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그룹이 대상에 해당하는 올해의 아티스트를 수상했습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요, 그래미 어워즈,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함께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데요. 이 그룹은 지난 2021년 버터로 아시아 가수 최초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수상한 데 이어 또한번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멋지네요.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7인조 남성 그룹으로서 팬클럽의 이름이 아미죠, 아미. 아미인 이 그룹의 이름을 맞춰주는 건데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TBS. 오, 괜찮은데? 2번 BTS. 우리와 MOU 관계인가 봐. 자, 이 그룹의 이름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보기엔 1번은 TBS고요. 2번은 BTS입니다. 또 TBS 너무 사랑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TBS 많이 보내주실 것 같긴 하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0951, 5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한 분을 선정해서요, 프리미엄 스킨케어 세트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오, 좋은 거라고 하던데요. 엄청 괜찮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 김현우 PD가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전해달라고 하는데, 어우, 부럽습니다. 실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는 동안요, 저희가 노래 두곡 준비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봄날, 헌트릭스, 골든.

이래서 세계 최고구나. 방탄소년단 봄날, 그리고 헌트릭스 골든. 음악을 듣는데 그때 상황들이 생각이 납니다. 헌트릭스, 멋지죠. 자, 오늘 한 퀴즈 정답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 BTS였습니다. 군 공백기 이후 지난 3월 정규호집 아리랑을 발매한 지가 이제 두 달 정도밖에 안 지났죠. 이 짧은 시간 만에 미국 대형 음악 시상식에서 야, 두 번째 올해의 아티스트 상까지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브루노 마스, 저스틴 비버, 레이디 가가,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쟁쟁한 이름들 사이에서 또한번 존재감을 보여준 건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살짝 이름 끼워봅니다. 함춘호. 웃지 마요. 현우 PD. 죽내시고. 아이고. 저도 언젠가 BTS 같은 무대 설날올 거예요. 섰잖아, 지난번에. 대기실이었지만. 제옆 대기실이 BTS 대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 골든도 올해의 노래 Song of the Year를 수상했는데요. 정말 K-POP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보내신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494님께서 답은 2번. TBS 화이팅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BS 화이팅이죠. 화이팅이죠. 야, 4636님께서 2번입니다. 딸이 정말 많이 좋아하는 BTS. 그래서 저도 좋아하게 됐어요. 매력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들었던 봄날 이 곡, 어우, 마음이 찡해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음악을 듣는데 누군가를 보고 싶은데 누군지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튼 누군가를 막 보고 싶었던 그런 순간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3386님께서 아이 춘호님 출첵하려는데 마침 퀴즈가 나와 답과 함께 출첵합니다. 답은 TBS, KBS, SBS, CBS도 아니고 1번 답으로 예시된 BTS 방탄소년단으로 국위를 털치는 민간 외교사절 애국단이기도 하지요. 대한민국 기타 만세, BTS 만세입니다. 자랑해야지. 제옆 대기실이 BTS 대기실이었다는 것. 그래요. 저 그랬었어요. 아이, 그때는 BTS가 신인이었구나. 자, BTS 만세를 하셨고요. 당첨 관계 없이 방송 참여로 만족합니다. 모두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방송 재밌으시죠? 재밌어요, 저는. 저희들은. 이 프로그램 만드는 이 시간들이 너무 재밌습니다. 사정은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쁩니다. 6647님께서, 안녕하세요. 함디님, 정답은 2번 BTS. 힌트가 재밌네요. BTS냐, TBS냐. 히히, 첫째와 함께 저도 아미였죠.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는데요. 지난번 광화문 공연은 집에서 볼수 있어서 더 좋았답니다 하셨는데, 오, 아미였었다고 과거형을 띄시면은 지금은 아미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한번 아미면 계속 영원한 아미. 그런 거죠? 아미였었다. 아미라는 말씀이시죠? 9458님께서는요, 2번 하시면서 BTS 날마다 영상 보면서 마음속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아티스트예요. 그렇죠. 마음속으로 응원도 좋지만 소리내서 크게 응원해 주시고요. 형광봉 막 흔들면. 근데 갈 수가 있어요, 형광봉을 사실. 갈 수가 없으니. 답답하네요. 8364님께서는, 우와, 퀴즈 타임! 2번 BTS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너무 좋아요. 춤을 흐느적 그리면서 추워요. 그러더라. 춤을 흐느적 거리던데. 많은 분들이 퀴즈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아, 마음 같아서는 다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오늘 드릴 선물은 화장품 세트 하나밖에 없어가지고요. 저희가 한 분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끝번호 말씀드릴게요. 4416님.
축하드립니다. 마음은 TBS라고 말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만, 하지만,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내 피부를 위해 정답 2번 방탄소년단. 자,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우리 4416님의 피부를 위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16님, 저희에게 성함과 주소 다시 한번 문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 한 곡 준비했습니다. 악뮤, 기쁨, 슬픔,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

삼촌의 복성 함께 오계시고요. 부활, 또 재부는 바람까지 들으셨습니다. 오백이 집사님, 옥상에서 벌들 보고, 아이들 양치시키고, 이제 편안한 마음에 함디 들어요. 룰루랄라 봄이면 이 꽃나무에 벌들이 잔뜩한데, 올해는 조그맣네요. 문자에 사진 보낼게요. 봐주십시오. 히히. 남편이 다리 다친 새 치료해주고 받은 씨앗 심어서 이만큼 자라서 꽃이 폈어요. 해마다 벌들이 가득인데 올해는 조금 왔다고 하셔서 사진 보내셨어요. 다친 새 치료를 받은 새가 씨앗을 물고 온 건가요? 궁금하네요. 어떻게 새가 씨앗을 물고 온 걸까? 아니면은 어느 지인의 새를 치료해주고 씨앗으로 받은 걸까요? 왠지 1번 같죠? 자, 교통정보 주셨습니다. 0159님께서요. 서울시 남부도로 사업소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 상도터널, 서리풀터널 상하행, 소방 CCTV 점검으로 연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아, 그렇군요. 서울시 남부도로 사업소 10시 반서부터 11시 반까지 상도터널이고요. 서리풀터널 상하행, 소방 CCTV 점검으로 연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0159님께서 제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보내드리겠습니다. 일기예보 인형의 꿈 그리고 러브홀릭.

8364님께서요. 음악 너무 좋아요. 남녀노소 나이 불문 다 어루는 선곡이네요. 엄지하셨습니다. 이곡 곡입니다. 벌써 2주 후 그리운 사람 얼굴 푸른 눈님이 신청하셨어요. 이곡 듣고 전 3부에서 뵙겠습니다.

0: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0: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0: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2: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입니다.
2: TBS 교통정보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동망로 합정역에서 상수역 쪽으로 2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작업하고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서소문너 경찰청 교차로에서 아리수 본바 삼거리 양방면은 어제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때문에 전면 통제되고 있으니까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월릉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도봉터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강변북도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서 뒤로 서강대교부터 작업지점까지 막힙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는 잠실철교부터 동호대교까지 정체고 반대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여의하류에서 한강대교, 더 가서는 반포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 거예요.

0: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1: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우의 플레이리스트 한플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고른 곡은 90년대 락발라드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아름다운 고백으로 꼽히는 곡입니다. 본저비 Always를 올려봅니다. 이 곡은 키보디스트 데이비드 브라이언이 연주하는 아련하고 쓸쓸한 피아노 선율이 조용히 문을 열어줄 텐데요. 그 위로 얹어지는 존 본조비의 목소리가 참 묘합니다. 초반부에는 마치 뚝배기를 하듯 아주 나직하고 거친 허스키 보이스로 조심스럽게 감정을 쌓아가죠. 그러다 후반부로 갈수록 가슴이 찢어질 듯 터져나오는 그의 울부짖음은 듣는 이의 마음을 단숨에 압도해버립니다. 제가 이 곡에서 가장 사랑하는 순간은 따로 있죠. 바로 본조비의 위대한 파트너였던 기타리스트 리치 샌브라의 일렉트릭 기타 솔로입니다. 그의 기타 연주는 단순히 빠르고 화려한 테크닉에 머무르지 않죠. 마치 기타 줄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흐느끼고 절규하는 듯한 그 특유의 초킹 밴딩. 그 연주는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왜 그가 락 역사상 가장 훌륭한 멜로디 메이커이자 연주자인지 그 애절한 기타 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태양이 빛나지 않고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나는 언제나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I will love you always. 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수요일 일상이 조금 지루하고 팍팍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잠시 후 들려드릴 이 웅장한 사운드와 함께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무언가를 변함없이 그리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일 테니까요. 영원히 지지 않는 불꽃 같은 락발라드입니다. Bon Jovi, Always.

함준의 복성, 한플리, 본재비 Always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가슴이 이렇게 메이죠? 음악이 주는 감동이 그런 것 같아요. 5769님께서는 함디님 안녕하십니까? 시작할 때부터 듣고 있었는데 문자는 남기지 못했습니다. 함디님 목소리 편안 하시고 선곡도 너무 좋아요. 편안한 휴식 공간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TBS FM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서 빨리 들어오셔야 할것 같아요. 저희가 잠시 후 음악 하나 듣고 만화 영화 하나 찍으려고 합니다. 왠지 이 시간엔 만화 영화가 될것 같은 그런 주인공이 왔습니다. 자,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음악도 잘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새로운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이

꿈을 노래하고 내일을 그리는 빛나는 무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로운 음악의 숨결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시간, 포크 더. 자, 지금 유튜브에서 TBS FM 검색하시면요 실시간 라이브로도 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과 지난 방송 다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포크노 코너 참여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함춘의 폭송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을 통해 신청 많이 해주십시오. 숨어있는 뮤지션 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잘 캐내야겠네. 자, 이 시간은 특별히 라이브로 채워지는데요. 그만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TBS 앱 또는요. 5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 샵 0951. 아, 이렇게 보내시면 응원 멘트 감상평 보내시면요. 저희가 방송 사이사이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포크노는 만화영화를 한번 찍고 싶다 그랬는데, 만나는 순간 첫인상이 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을 만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친구예요. 자, 오늘 주인공을 만나기 전에 저희 포크너를 신청하면서 보내준 사연, 드라마 다이제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0년대부터 90년대에 나온 음악을 들으며 자라 싱어송라이터를 꿈꾸게 된 기타 치는 21살 김혜나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즐겨 들었던

80, 90년대의 노래를 출발점으로 곡을 쓰고 좋아하는 음악을 새롭게 찾아가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 때부터 장필순님을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로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의 제 음악 뿌리가 된 장필순님의 노래에 함춘호 선생님의 연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함춘호님을 꼭 언젠가 만나기를 바라왔습니다. 함께 제비꽃을 부르는 게 꿈이자 소원이거든요. 제가 정말 동경하는 분을 만나 저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함께 노래를 하기 꿈꾸며 포크너콘의 용기를 내어 시원해.

0: 그러네요. 자, 오늘 포크너의 주인공 싱어송라이터 김현아 씨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봐요. 우리 현아 씨를 저 카메라가 비치고 있을 것 같아. 인사해.
1: 안녕하세요. 저는 떳떳하게 포크 음악을 하고 싶은 싱어송라이터 김혜나라고 합니다.
0: 그래요. 떳떳하게 포크 음악을 하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 떳떳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1: 음악은 하는 데
0: 네.
1: 있어서 생각보다 솔직하기 어렵고 생각보다 당당하기 어렵고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특히 포크에서요. 그래서 저는 떳떳하게 포크를 하는 것이 목표이자 꿈이고 바람입니다.
0: 이미 느낌이 떳떳한 아티스트 같아요. 지금 그 80, 90년대 음악을 들으면서 싱어송라이터를 꿈꾸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80년대생은 아닐 거
1: 네,
0: 아니에요.
1: 전
0: 90년대생도 아닌 것 같은데. 몇 년생이에요?
1: 2006년생, 네,
0: 아, 내가
1: 입니다.
0: 2006년생이라고 물어봐야 몇 살인지 모르잖아.
1: 올해로 만
0: 만
1: 20살이고요.
0: 스무
1: 네,
0: 살.
1: 21살으로 살고 있습니다.
0: 전공은 음악?
1: 네, 음악 전공을 하고
0: 음악에서 이제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거기서 뭐, 싱어송라이터? 아니면 작곡, 연주? 뭐를 해요?
1: 작곡과로 재학 중이고요.
0: 그래요?
1: 네, 주로 기타를
0: 기타를 사용해서 작곡을
1: 네,
0: 해요.
1: 기타를 사용해서. 네, 그 작곡과 중에서도 안에
0: 네.
1: 싱어송라이터과에 속해 있습니다.
0: 오, 안성에서 오셨죠?
1: 네, 안성에서 왔습니다.
0: D대학교, 동아방송대학교.
1: 네.
0: 그럼 1학년?
1: 네, 1학년으로 재학 중이고요.
0: 오, 원래 싱어송라이터라는 걸 전공하지 않아? 예전에 학교를 다시 재입학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 네, 전적대 학교를 다니다가, 네, 다시 작곡가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재입학을 했습니다.
0: 저 전라도에 있는 학교 다녔네. H대학교? 그랬군요. 그때 그 싱어송라이터로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작곡으로, 기타로 음악을 만드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서 이제 학교를 옮기게 된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본인의 목표가 뚜렷하구나.
1: 그렇게 말해주시면 감사합니다.
0: 자, 80, 90년대 음악을 듣고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하는데, 궁금하긴 해요. 저는 80, 90년대, 이제, 진짜, 그때 당시 활동을 했었으니까, 그때 음악이 우리 혜나 씨 같은, 신예 아티스트들한테 꿈을 꾸게 되는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매력은 뭐가 있어요? 그때 음악은?
1: 그때 음악은요, 거짓이 없는 것 같아요.
0: 어떡하니, 오늘, 거짓과 떳떳하고 순수하고 이런 얘기 하겠다. 아, 그렇구나.
1: 네.
0: 빨리 음악을 듣고 싶어. 백소연님께서요. 해나야, 사랑해. 그러셨고, 378님께서, 너의 목소리에 영원히 의지한다. 해나야, 사랑해, 화이팅. 그리고 누구세요?

0: 님께서 해나 언니 최고. 블라이드 캣님, 마침 비가 그치고 해가 나왔네. 해가 났습니다. 아, 해가 났어요. 해가 났어요. 우리 해나 씨는 아빠가 음악을 좋아하신다고?
1: 네, 아버지가.
0: 얘기 좀 해, 자랑 좀 해주세요. 네.
1: 저희 아버지는 72년생이신데요. 기타 치시는 걸 좋아하시고,
0: 네.
1: 그리고 실제로 음악 대학원을 기타로 전공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모습을 많이
0: 멋진 아버지셨구나. 지금도
1: 네,
0: 그렇고.
1: 그리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때 80, 90년대 음악을 접한 것 같아요.
0: 기타 치는 아버지의 모습이 참 멋졌겠습니다.
1: 그때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커서 기타랑 조금 더 친해지고 음악을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은 가장 멋있는 분이세요.
0: 그렇군요. 집이 남양주 덕소라고.
1: 네.
0: 덕소에 유명한 분들 몇분 계신데. 정원영 교수님 덕소 사신다고. 그렇죠.
1: 정원영 교수님 다산
0: 다산
1: 사신다고
0: 쪽에.
1: 들었습니다.
0: 그리고 저희 소울메이트 송창식 선배님이 덕소에 작업실이 있습니다. 덕소에 이제 유명 아티스트의
1: 완전.
0: 대를 이어가는.
1: 아이고.
0: 드림 어게인 7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목소리를 가진 해나 파이팅 하셨고요. 주바라기님께서 어우 차분하게 잘하는 모습이 놀라워요 하셨고요. 아, 우리 해나 씨는 본인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주위에 많이 좀 얘기를 해요?
1: 잘안 하는 편인데요.
0: 그럼 학교에서 뭐라지? 인싸라 그러나?
1: 아니, 저는 자발적 아싸라고 요즘에 하는데요. 저는 나서는 걸잘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0: 근데 많은 분들이 평소 우리 포크너 할 때와 달리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1: 근데 이제 번외로 함춘호 선생님
0: 네.
1: 라디오는 제가 자랑을 쩌렁쩌렁 하고 다녔어요. 너무.
0: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우리 해나 씨 너무 궁금해서 음악을 먼저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1: 네.
0: 음악을 먼저, 자, 기타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와, 클래식 기타를 딱 가지고 오셨어요. 너무 차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 저, 어떤 음악을 할지. 밖에서 아까 잠깐 사운드 체크를 할때 저희가 소리는 들어봤는데,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어떤 아티스트의 소리도 들리고 했거든요. 소리 잘 들려요?
1: 네.
0: 작으면은 그 볼륨 올리면 되고요. 예. 아. 어때, 더 올려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요?
1: 조금 더,
0: 어떤 걸 올려줄까요? 전체?
1: 선생님
0: 아, 내
1: 목소리를.
0: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죠? 저쪽에서 맛을 부려서 그래요. 이때만
1: 아하.
0: 살짝 작아져요. 다시 이제 원상태로 오니까요. 자, 첫 곡으로 참새라는 곡을 준비했어요. 곡 설명이 좀 있으면 우리가 더 아주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곡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이 곡은 일상을 살아갈 때 가끔은 무력감을 느낄 시기가 찾아온다고 생각하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에 힘차게 날아가는 참새를 보면서 의지를 다지는 곡이에요.
0: 내가 어제 오늘 그런데 이 노래 듣고 힘차게 날아가는 한 마리 참새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줄 거죠?
1: 네,
0: 그러면
1: 맞습니다.
0: 작사 작곡 자작곡이에요?
1: 네,
0: 언제
1: 저작곡입니다.
0: 만든 곡이에요?
1: 작년에
0: 작년에?
1: 만들게 됐습니다.
0: 기타로 만들었어요?
1: 네, 기타로 만들었어요.
0: 알겠습니다. 혹시 아빠 보고 계세요? 지금? 함께 하고 계세요?
1: 아버지 잘 모르겠습니다.
0: 그래요? 어떡하지? 그
1: 보고
0: 집에다 연락 한번
1: 계실
0: 아,
1: 거예요.
0: 그래요? 자, 김혜나의 기타 연주와 목소리로 자작곡 함께 하겠습니다. 힘차게, 이 빗속을 힘차게 날아오르는 참새의 힘처럼 모두에게 힘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새, 청해 듣겠습니다.

0: 김연아 참새 라이브로 함께 했습니다. 기타 솜씨가 아주 목소리와 기타의 소리가 너무 매칭이 잘 되는데요. 본인이 멋있는 거 알고 있죠?
1: 아예 잘
0: 잘
1: 모릅니다.
0: 몰라요. 해리 CCM 아빠신가 보다. 아빠 보고 있어요 하셨어요. 진우김 5979님께서 너무 좋다 하셨고요. 524님께서 김해나 이름같이 해맑은 해나 씨 함디 만났으니 꼭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저희 포크너 출연했던 분 중에 구영 씨라고 계시는데 구영 씨께서 문자 보내셨어요. 멋져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의주님께서는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하셨고요. 호윤김 7788님께서는 보석 같은 아티스트네요. 자, 아빠가 기타를 연주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1: 네.
0: 기타 치는 거 가르쳐 주셨어요?
1: 아, 기타는 저희 아버지가 말하시기를 혈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0: 아버님께서 아주 현명하시네요. 기타를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대학원에서만 기타를
1: 네,
0: 전공하셨다고?
1: 대학원에서만 기타를 전공하셨습니다.
0: 야, 그러면 아버님께서 집에서 뭐 가끔 연주를 하실 텐데 혹시 아버님이 집에서 뭐
1: 네.
0: 연주하셨던 곡 중에 기억에 남는 곡 있어요?
1: 아, 연주하고 부르셨던 노래들 중에 아버지가 신승우님 완전 팬이시거든요. 그래서 1집 오늘같이 이런 창밖에 좋아. 오늘도 되게 잘 어울리는 곡인데.
0: 그래요.
1: 그대여 안녕. 이런 거 정말 많이 들려주시고.
0: 그랬어요.
1: 네.
0: 그 뒤에 앨범의 자켓 거기에 크레딧 봤어요.
1: 크레딧이요.
0: 예. 연주 함춘우라고 써 있을 거예요.
1: 어머나.
0: 그럴 거예요. 써주셨네. 신승훈 1집 다 함춘우님 연주인데라고. 아빠하고 듀엣 같은 거 해보고 그런 기억 있어요?
1: 아, 항상 집에서 같이 기타 칩니다. 같이
0: 그래요?
1: 치고. 네.
0: 야, 우리 혜나 씨, 뮤지션이 되겠다고 본인의 의견을, 계획을,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꿈을 얘기했을 때 어땠어요? 집에서 부모님께서는?
1: 아, 원래 노래를 좋아했어요. 어렸을
0: 혜나
1: 때부터.
0: 씨가?
1: 네, 노래를 좋아해서 그거는 부모님께서 알고 계셨는데, 일반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다가 제가 고민을 오래 한 후에 다짐을 한 것처럼 다짐하듯이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냥 해라라고.
0: 솔직하게?
1: 네.
0: 솔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래 고민하신 걸 알고 계셨어요.
0: 그랬군요. 지금 뭐 응원을 정말 잘해주실 것 같아요.
1: 네, 응원해 주십니다.
0: 와, 푸른덧님께서 장필순과 오서영과 달인이 함께하는 고요함, 이라는 문자 주셨어요.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근데 제가 들었을 땐 당연히 그런 분위기 있고요. 이분들과 좀 다른 모습이 있다면 기타 연주가 어우 그 호수위를 살살 걸어 다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1: 감사해요.
0: 기타 연주가 그냥 뭐 아주 오늘처럼 이 아스팔트 위에 톡톡톡 떨어지는 빗물 같은 그런 모습의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앞에 달려 있는 거 하얀 건 뭐예요? 튜너예요?
1: 네, 튜너입니다.
0: 저좀 빌려줘 보십시오.
1: 네.
0: 오, 그 튜너 좋은 건가 보다. 아니, 아니, 그냥 이렇게. 와. 이거 비싼 거예요?
1: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0: 아버지가
1: 네.
0: 주셨어요? 나도 한번 써봐도 돼요?
1: 네, 너무
0: 오,
1: 돌립니다.
0: 이 좋은 튜너 같아요. 와. 이렇게. 감독님, 저는 이 마이크 그냥 써도 될것 같아요. 제요 마이크 써도 될것 같고. 오, 이 좋은 튜너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 오. 1번 선 한번 쳐보십시오. 오. 2번 선 같은 치는 걸 쓰니까 같은 소리가 나네.

0: 아빠가 너무 멋진 거 선물해 주셨네요. 우리는 보통
1: 감사합니다.
0: 방송 중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튜닝하는 모습을 라이브로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 이게 오늘 또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그렇죠? 이야, 좋네요.

0: 함춘호 김연아 같이 했습니다. 제비꽃.
1: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좋네요. 야.
0: 이 제비꽃은 어떤 게 좋아요? 이 곡이 어떤 게? 왜 울어?

0: 어찌다 하셨고요. 강대성님께서 아, 목소리 너무 이쁩니다 하셨고요. 디스윤님께서는 해나 씨 목소리 음색과 두 분의 기타 소리가 너무 잘 어울린다고. 와이사이님께서는 와, 목소리 너무 좋네요 하셨고요. 야, 엽가톡사님께서는 편안한 오를 맞이하게 해주는 곡 멋집니다 하셨어요. 튀어 달라 그랬을 때 알았나? 할지? 응?
1: 몰랐어요. 그래서
0: 그랬어요?
1: 처음에 당황해가지고.
0: 아, 그랬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자, 아빠가 문자 주셨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함춘 선생님.
1: 정말
0: 아빠
1: 가문의
0: 모시고
1: 영광.
0: 나오지 그랬어요.
1: 그러게 말입니다.
0: 아빠랑 같이.
1: 아버지가 오고 싶어 하셨는데
0: 그런데.
1: 제가 괜히 부끄러워가지고 오지 말라고.
0: 자, 제가 같이 음악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답가를 받아야지. 해나 씨의 다음 노래를 받아야지. 그렇지?
1: 하하.
0: 내가 이렇게 같이 연주를 해줬으니까 무슨 노래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마음을 전해줄래요?
1: 아, 다음 들려드릴 노래는 덕소루 97번 길이라는 제 자작곡입니다.
0: 집인가 보다.
1: 네, 본가입니다.
0: 자, 번가입니다. 해나 씨 집.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덕소로 땡땡번길입니다. 아, 지금 혜나 씨 1학년이죠? 다시 재입학해서 1학년이고, 자작곡 이런 것들을 음원이나 이런 걸로 기록을 남긴 흔적이 있어요?
1: 음원은 아직 준비 중이고 올해
0: 네.
1: 발매할 예정이고요. 네,
0: 오.
1: 자작곡이나 커버곡은 개인 SNS에 올리고 있어요.
0: 아, 지금 자작곡은 몇 곡이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만들어 놨어요.
1: 만들어 놓은 완성된 곡은 15곡 네,
0: 오늘 뭐
1: 정도.
0: 오늘 그냥 계속 음악을 해도 되겠네. 오, 자, 덕수로 97번 길. 아이고, 개인 정보 밝혔네. 어떻게 해?
1: 뭐 뒤에는
0: 괜찮?
1: 모르시니까
0: 아, 그래요?
1: 괜찮아요.
0: 97번 가서 해놔야 그럼 들리는 거잖아. 그렇죠. 어떤 내용이에요?
1: 최근에 첫 자취를 하게 됐는데,
0: 아, 그렇지.
1: 네.
0: 어때요? 집이 그리웠겠다.
1: 네, 제집 본가가 정말 안정감을 느끼고 집이라고 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저의 명의의 집이 생기니까 조금 집같이 느낄 곳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과정을 제가 집에서 했었던 행동들을 하면서 익숙해져가는 과정을 담은 노래예요.
0: 박수를 청해 드릴게요. 네. 덕소로 97번길 김혜나 자작곡입니다.

0: 아, 이곡 아까 제가 살짝 봤을 때 이상원 씨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 그거 아니죠? 그 곡.
1: 맞아요.
0: 아, 원곡이 있어요?
1: 어떤?
0: 이상은 왜 나오는 거예요? 이상은이라는 이름은?
1: 아, 제가 기분 좋고 싶을 때마다,
0: 네.
1: 행복감 느끼고 싶을 때마다 이상은님의 노래를 듣습니다. 그래서
0: 이상은 씨의 어떤 글이나 음악이 여기에 들어온 건 아니고.
1: 네, 아니고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 곡을 쓸때 어떤 모티브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곡이 만들어져요?
1: 정말 일상에서 하나하나 발취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특히 포크라는 장르는 일상에서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지 않다고 말하는 장르인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더 관찰하려고 노력하고 괜히 그 상대방 표정 한번더 보고 뭐 이런 걸 하면서 그 조금씩 바뀌는 감정들을 좀 집중해서 쓰는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덕서로 97번 길 가보진 못했지만 제가 가봤던 덕서의 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푸른돈님께서는 튜너를 바꿨더니 업그레이드를 더한 봄디의 기타. 역시 장비가 좋아야 된대. 혜나 씨 튜너 덕분에 제 기타 소리가 잘 난다고.
1: 아이고, 아닙니다. 지금.
0: 아, 작품 많죠? 작품 많죠?
1: 네.
0: 오늘 원래 몇곡 준비했어요?
1: 오늘 자작곡 두 곡이랑 커버곡 이상은님 노래 하나 더
0: 아,
1: 준비했어요.
0: 그랬어요? 이상은의 노래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1: 네,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아, 들어보시죠. 뭐, 어떤 곡이에요, 이상은의?
1: 이상은 선생님의 둥글게라는 곡인데요. 그 전에 방금 들려드렸던 노래에서 그 이상은
0: 아,
1: 노래 들어야지. 네,
0: 들어야지.
1: 그
0: 그
1: 노래가 이 노래예요.
0: 노래구나. 이상은의 둥글게 커버곡으로 준비했군요. 카포를 몇개 끼셨어요? 세 개?
1: 네, 세개
0: 알겠어요.
1: 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들어보고 쉬우면 따라할게요. 자,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김혜나가 연주해 줍니다. 이상은 둥글게 커버입니다.

0: 이상은의 둥글게라는 곡을 김연아의 연주로 들어봤는데, 이상은이라는 가수가 워낙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상당한데요. 그 에너지를 해나 씨가 싹 다 먹어버렸어요. 아, 야, 오늘 어땠어요?
1: 아, 길이길이 기억될 날이지 않을까.
0: 다음엔 아주 큰 아티스트가 돼서 만날 것 같아요.
1: 네, 또 오겠습니다.
0: 그러게요. 큰 스타 돼도 와줄 거죠?
1: 그럼요.
0: 그래요? 자, 앞으로 뭐 소감, 저 계획 같은 거 있어요? 계획 같은 거?
1: 우선은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0: 네.
1: 근데 올해 겨울 정도에 앨범을 발매하려고, 음원을 발매하려고.
0: 아직 뭐 공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건 많이 없겠어요?
1: 네, 많이 하지는 않고요. 간간이 홍대 소공연장에서 합니다.
0: 그래요?
1: 네.
0: 그럼 최근, 이제 앞으로 뭐 공연 같은 거 계획되어 있는 거 있어요?
1: 공연 계획된 거, 7월 달.
0: 7월?
1: 네, 7월 달에.
0: 7월 날짜가 나왔어요?
1: 아, 날짜는 아직 안 나왔는데.
0: 어디서 할 거예요?
1: 신당동에 있는.
0: 신당동.
1: 네, 레드포인트라는 곳에서.
0: 어디?
1: 레드포인트요.
0: 레드포인트?
1: 네.
0: 여기는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사전에 예매가 돼요? 아니면은?
1: 사전 예매, 네, 가능하십니다.
0: 여기가 그 공연장이에요? 아니면은 어떻게, 작은 공연장인가? 아니면 200석? 300석? 그건 잘 모르고?
1: 한 200명 정도 들어가는데.
0: 단독 공연?
1: 아니요, 단독 공연 아니고, 싱어송라이터들끼리.
0: 몇 분이 모여서 같이 하는구나.
1: 네, 맞습니다.
0: 와, 푸른도님께서는 20회 더 지나. 이제 해나 씨가 우리 푸른도님께서 20년이 더 지나서 내가 그때 김해나 라디오 첫 방송 들었지 자랑할 것 같은 예감이 든대요. 온 힘을 다해 가벼운 연기로 날갯짓 하시길 바란다는 문자 주셨어요. 고마워요. 다음에 만나요.
1: 감사합니다.
0: 함춘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8: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9: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8: 아, 네. 죄송합니다.
10: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1: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0: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1: CBS 교통정보.
12: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상암로 대명초등학교 입구 교차로에서 동아아파트 앞 교차로 구간 양방면이 상수도 관련 공사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소문너 경찰청 교차로에서 아리수 본부와 교차로 삼거리 양방면도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전면 통제 중인 만큼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봉은사로 구 경복아파트에서 차병원 쪽으로 하위차로가 사고 처리 작업 때문에 통제되고 있습니다.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라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한남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뒤로 성수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반대편 하남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고장차 처리 중이고요. 하남 쪽 정체는 여의 하류에서 반포대교까지 이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부터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월릉분기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TBS 정원 뉴스입니다. 정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조사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 김병태 철도국장은 사고 현장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오늘 중으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오늘 새벽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정밀 감식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밀 감식은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

0: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오늘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정밀감시 결과를 분석해 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서울시와 시공업체 등 관련자를 입건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입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 여파로 120여 개 KTX와 일반 열차, ITX의 운행이 중지되거나 운행 구간이 변경됐습니다. 코레일은 사고 수습 상황에 따라 출발역과 도착역이 변경될 수 있다며 열차 이용 전에 반드시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철도 고객센터에서 열차 시각과 운행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70%를 넘기는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오늘 오전 10시에 마감한 잠정 합의안 투표 결과 찬성 73.7%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규약에 따라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서 잠정 합의안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마수두 폐지시키한 이란 대통령이 종전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미국을 향해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폐지시키한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협상을 중재한 카타르 군주에게 이란은 중동 지역의 분쟁과 긴장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마무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파르스 통신 등 이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폐지시키한 대통령이 이어 이제는 상대방, 미국이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경량급 다용도 미사일 발사체계와 다연장 전술 순항미사일 무기체계를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어제 국방과학연구기관의 중요 무기 발사 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이어 전술 순항 미사일이 남부 국경 지역에 장거리 포병 여단에 배치될 예정이라면서 김 위원장의 이 무기 체계의 군사적 가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방지하는 데 기여하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을 뼈대로 한 개정, 부정경제방지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8도, 습도는 68%입니다. 정원 뉴스를 마칩니다. 김혜지였습니다.
1: TBS 캠페인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공직선거에 나서는 이 후보자들이 유권자에게 내놓는 장밋빛 공약 혹은 선언을 매니페스토라고 합니다. 어원은 라틴어의 마니페스토스로 매우 뚜렷한 분명한 의미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공약이나 다 매니페스토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필요한지 어떻게 해낼 건지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등등등 이렇게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동반한 공약

것들만 매니페스토라고 부르는 거죠. 아, 일주일 이제 앞으로 다가온 선거. 유권자가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거는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닙니다. 약속한 거 다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죠. 상황에 따라서 다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때때로 자신의 약속을 돌이켜보면서 점검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는 그 정도의 노력이라도 좀 해달라는 겁니다. 또 그럴 만한 후보들을 잘 살펴서 골라내는 것은 또 국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실천 의지겠죠.

0: 네, 5월 27일 수요일 정오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입니다. 매주 변상욱 쇼는 수요일에 변상욱 쇼는 함께 대화를 나누고픈 이야기들 전매축 코너가 있고요. 또 점심에 곁들일 교양 한 스푼 문화살롱도 마련을 합니다. 오늘은 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인 만큼 선거 특집 민심 읽기 제2탄 월간 장윤선 코너 이렇게 두 가지가 특별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심 읽기에는 윤희중 오피니언즈 대표 노영희 변호사가 함께하고요. 월간 장윤선 당연히 똑부러지는 장윤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그럼 민심 읽기부터 서둘러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6.3 지방선거와 미니총선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판세를 예측하기가 어려울 만큼 치열한 접전 지역이 슬슬슬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특집 민심읽기 코너에서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윤희용 오피니언즈 대표 노영희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듣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막 말이 막 거칠어진다. 윤희용 오피니언즈 해야 되는데 유니즈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일단 여론조사를 갖다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 소개는 뭐 일단 윤 대표님께 많이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여론조사가 줄줄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격차가 벌어졌다가 좁혔다 벌어졌다 이게 엄청나게 지그재그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2: 일단 소개를 좀 드릴까요?
0: 예, 예.
2: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16일부터 20일 서울시민 800명 대상으로 휴대전화 이제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2: 이 조사에서 민주당 정원호 45.
0: 45.
2: 국민의힘 오세훈 34. 이렇게 나왔고요.
0: 예, 예.
2: 사실은 이제 격차가 좀 있죠.
0: 오차범위 밖으로 이제.
2: 네. 그렇습니다. 이 조사는 예.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5% 포인트였거든요.
0: 예.
2: 예. 이제 이런 결과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또 이제 그 이 KBS가 한국리서치 16일, 20일이었는데 20일, 25일 또 실시한 게 있습니다.
0: 예. 예.
2: 여기서는 민주당 정원호 42, 국민의힘 오세훈 36.
0: 예.
2: 이제 약간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0: 좁혀졌네요.
2: 예. 예. 이것도 동일한 이제 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된 것입니다.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동일하게 실시한 것인데요. 어쨌든 이것은 사람 면접원이 한 조사 방식인데 약간 이제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19일, 20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뉴시스의 의뢰로 에이스 리서치가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시민 1,002명 대상으로 이것은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예. 여기서는 정원호 41.7,
0: 예.
2: 오세훈 41.6, 0.1%포인트 격차여서
0: 예.
2: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사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이제 있는데 그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람 면접원 조사 결과와 자동응답 방식의 좀 차이에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제 그 두 조사가 어떤 특성을 보이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라고 하면 자동응답 방식은 이렇게 녹음된 음성으로 조사가 예.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응답을 받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마케팅 조사를 받았을 때
0: 네.
2: 끝까지 응답을 하면 그 상품이나 그 보험 분야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제 끝까지 응답을 듣고 응답을 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0: 그렇죠. 예.
2: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자동응답 방식으로 정치 선거 분야라고 하면 정치 선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응답을 하겠죠.
0: 기계로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관심이 없으면 에잇 하고 끊겠죠.
2: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양쪽 여야 또는 진보와 보수의 일정 수준의 이제 고정 지지층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0: 네.
2: 그런 분들이 이제 응답을 하니까 사실은 여야 후보 간의 격차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근데 사람 면접원이 하게 되면 또 뭐가 다르냐 하면 그 사람이 부탁을 하는 거니까
0: 네.
2: 이제 거절을 쉽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좀 떨어지는 중도층들도 네. 포함을 이미 많이 됩니다.
0: 예.
2: 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여야 양쪽에 어쨌든 관심 많은 지지층들은 상당 부분 결집이 되었는데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정원우 후보에게 약간 기울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결국 이렇게 되면 점점점 좁혀져가고 있는 뭔가 양상은 그건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엇이 결국 선거 결과에서 판가름을 내는 기준이 될, 어떤 변수가 될 것이냐. 지지층을 확 어떻게든 결집시키는 거냐. 어떻게든 투표장까지 많이 사람들을 갖다 끌어내는 것이냐. 뭐 어느 쪽이 어느 쪽한테 유리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 서울은 이제 다른 지역과 다르게 다른 지역은 조사하면 지역의 현안이 뭡니까? 라고 하면 서울이 아닌 지역들이요. 예. 그런 경우는 대부분 뭐 교통이나 어허. 의료 이런 것들이 이제 1위를 합니다. 서울은 특이하게 서울 시민들한테 서울시 현안이 무엇입니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주거 안정, 뭐 부동산 이분이 이제 1등을 차지합니다. 사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거 문제, 부동산 문제를 굉장히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실제 많은 선거들에서 밑바닥에 작동을 해서 자산 선거다, 부동산 선거, 자산 투표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선거였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통령인 이재명 후보가 서울시에 25개의 자치구가 있거든요.
0: 네.
2: 여기서 50%를 넘은 곳이 25개 중에서 10곳밖에 없어요.
0: 10곳.
2: 투표율이 매우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분석하는 데는 그런 부동산 이슈가 밑바닥에 좀 작동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정치적 기류와 다르게.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서울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전선에서
0: 예.
2: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그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이슈와 쟁점화를 해오던 상황이었어요.
0: 예.
2: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른바 이제 삼성역 GTX 역에서 이제 철근 누락과 관련해서 부실 시공 논란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이슈예요. 그래서 민주당 정원우 후보 측은 이 안전과 관련한 이슈들을 최근에 이제 부각을 하면서 거의 처음으로 이제 공세적인 모드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부동산 이슈가 다시 재쟁점화가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정원우 후보 측에서는 안전 이슈로 최대한 그것을 차단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두 후보의 득표율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0: 네. 철근 누락은 사실 좀 큰 안전 문제여 가지고 반영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또 나름대로 이건 오세훈 후보는 또 방어를 갖다 어떻게든 또 받아치고는 있더라고요. 노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변수가 될까요, 이거?
1: 근데 오세훈 시장이 받아치는 게 뭐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먹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좀 안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오랫동안 산 서울 시민으로서
0: 예.
1: 오세훈 시장의 말이 설득력이 있다거나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 예를 들면 실제 현대건설에서는 이거 우리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0: 이거 분명히 하자입니다. 부실입니다라고 하는데 서울시장 대행은 나와가지고 뭐가 부실이냐, 괜찮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오세훈 시장은 처음에는 자기가 뭐 보고를 잘 받았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나는 사실 보고도 최근에 알았고 정확히 내용도 모르는 것이다, 이러면서 또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럴 줄 알았다는 거죠. 오세훈 시장의 행동이 뭐 너무 놀랍다거나 너무 문제가 많다거나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원래 저런 식으로 대답할 줄 알았어. 그리고 또 저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사실은 그분의 대답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그렇게 막 아주 우리들의 표심을 흔드는 그런 변수는 아니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제대로 이거를 조치하지 못하는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우선 서울시의 선거는 인프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은 인프라가 이미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산 선거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국가 정책, 또 대통령의 그런 기조 이런 것들하고 이제 맞아떨어지느냐, 이제 이것으로 사실 저만이 간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우선 첫 번째, 대통령에 대한 그 인기가 올라가면 사실은 그게 연동돼 가지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매우 민주당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게 왜 지금 격차가 줄어들고 있느냐? 정원호 시장이 너무 답답해요. 정원호 시장이 그동안에 아까 처음으로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하지만 공세적인 입장도 사실 제대로 빵 터트리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1: 아, 정원호 후보가.
0: 네, 그렇게 되면 실제 정원호 후보가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조금 매가리가 없네, 답답하네, 이런 생각이 조금 솔직히 좀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은 결국 우리 자산을 좀 지켜줄 사람이냐 하는 그 중도층에 소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세훈 시장과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RS냐 전환 면접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거는 그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건 있지만 어쨌든 간에 투표율하고 결국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흐름을 꺾지는 못한다. 물론 붙기는 붙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흐름 자체가 아예 그냥 뒤집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였습니다.
2: 최근에 이제 어제 서소문 고가도로 공사 현장의 상판이 무너지는 붕괴 사고가 나타났잖아요. 그것이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안전 문자가 다 가긴 했고, 그러니까 이제 안전에 대한 이제 그 민감도가 좀 높아진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 삼성역 GTX 그 부실 시공과 연계되어서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줄 것인지, 뭐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되는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고, 우 변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투표율과 연동이 되는데, 그럼 전화 면접 조사 결과 있고 자동응답 전화 조사 그 방식이 있잖아요. 결과가 있는데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 전화 면접 조사 결과랑 비슷해집니다. 왜냐하면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평소에 선거에 관심이 좀 덜한 중도층들이 투표장에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 중도층들이 조사에 참여하는 방식인 사람 면접원에 의한 전화조사 방식 결과랑 유사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근데 투표율이 낮아진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중도층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고 양당의 고정 지지층만 갖고 선거를 치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동응답 방식 조사 결과랑 상당히 유사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투표율이 어느 수준이 높은 거고 어느 수준이 낮은 거냐 있는데, 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60%에 가까우면 높은
1: 그
2: 것이라고
1: 정도.
2: 보고 50%에 가까우면 낮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지방선거인 걸 감안해서.
2: 예,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마도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주거할 공간이라기보다는 자산 가치 쪽이 강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치적인 부동산 문제가
0: 그렇죠.
1: 되는 것 같습니다. 노
0: 네.
1: 변호사가 지적하신 건
2: 많은
1: 그런
2: 분들이
1: 건가요?
2: 이제 두 가지 모순되니까 약간 충돌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죠. 서울시의 주거는 안정되어야 한다.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내 집인데 떨어지면 안 된다. 이제 이게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미묘한 선에서 이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조율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1: 자, 대구도 궁금합니다. 대구.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민주당 김 후보, 김부겸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2: 네, 5월 이제 24일, 25일 양일간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CBS가 KSOI라는 업체에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무선 ARS 방식입니다. 자동응답 방식인데,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41.1, 국민의힘 추경호 50.1, 그래서 9% 포인트 격차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조사 결과들 중에서는 가장 크게 이제 격차가 나오고, 오히려

0: 국민의힘 후보가 많은 분들이 이제 김부겸 후보가 앞서 있는 조사 결과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건 이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앞서 있는 이제 결과들이 나와서 상당히 주목이 됐던 상황입니다.
1: 다른 곳에서의 보수 결집보다도 대구에서 보수 결집이 시작된다면 속도나 강도가 세겠죠, 뭐.
2: 사실 대구는 뭐 이렇게 될 거라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조금 빨리 움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더 결속력이 더 높아진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 현재 제명된 상 당에서 제명 아마 쫓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아직 돌아가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데리고 다니면서 혹은 같이 다니면서 보수 결집을 지금 노리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는 먹히고 있다 그 동네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오래된 관습 내지는 오래된 이 의리 내지는 민주당에 대한 이게 적대감 이런 것들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한방이 필요하다.
1: 한방이 필요하다.
2: 근데 이제 김부겸 총리 전 총리 쪽에서는 이걸 다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이거를 사실 뒤집어 엎기가 쉽지가 않아서 조금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0: 여기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 면접원에 의한 방식 같은 경우에는 김부겸 후보와 추경 후보 차이가 이제 거의 없습니다.
1: 아, 예. 그래서 붙어 있고.
0: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연장선에서 같이 보게 되면 그래도 대구라고 하더라도 대구에도 중도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대구에서 보수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민주당 김부겸 후보에 대한 이제 호감 선호가 일정 부분 이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여기에서도 투표율을 높이느냐 또는 이제 낮은 투표율로 선거가 진행되느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화제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투표를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만약에 김부겸 후보 캠프에서는 아마도 이제 오늘 이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전 투표까지도 투표율을 제고하는 캠페인이 마지막 캠페인의 이제 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핫한 데부터 하나씩 빨리 보고 한번 부산 북갑으로 가보죠. 부산 북갑. 야 여기는 하정우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서 당신은 외지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별명이 붙어더군요. 또 한동훈 후보한테 피리부는 아저씨라고. 그 마을 사람이 아닌데 다른 마을에서 흘러들어온 나그네인데 피리를 쓱 불면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다닌다고 그래서 피리부는 아저씨라고 별명이 붙었던데 자, 실제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진짜 궁금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0: 네, 가장 최근 나왔던 거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부산일보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3일, 24일 실시되었고 이 지역 이제 주민 유권자 1,002명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예, 부산 지역은 1,002명 대상으로 또 그다음에 여기 북감만 대상으로 했을 땐 502명 대상 조사가 예, 이루어졌네요. 이제 무선 자동응답 방식입니다. 이 조사에서 민주당 하정우 34,
1: 34,
0: 국민의힘 박민식 23.3, 무소속 한동훈 38.2가 예. 나와서 지금 이제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가 수치상은 이제 가장 높게 나온 결과들이 최근에 많이 확인됐습니다.
1: 양자 대결이 아니고 삼자 대결이란 말입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정우 후보는 이제 30% 중반대 이제 이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박민식, 한동훈 두 보수 후보의 경합 중에서 초반에는 비슷했거든요. 이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에 비해서 지지율이 좀 더 높게 나오는 조사 결과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1: 예. 과거 전재수라는 인물에게 갔던 것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다 가는 것이야. 전재수이기 때문에 간 것들도 꽤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0: 네.
1: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뭐라고 예측하기 참 어렵네요.
2: 초짜이기 때문에 정치 초보이기 때문에 이제 즉각 대응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집행부가 지금 전북 선거에 신경을 쓰느라고 예. 이 부산이나 울산에 지금 덜 신경 쓰고 있다. 그 결과가 예.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제 이런 해석도 사실은 조금 나오는 것이고
1: 예.
2: 또 하나는 박민식 후보가 너무 힘을 못 쓴다.
1: 아,
2: 생각보다
1: 예.
2: 박민식 후보가 원래는 좀 받쳐줘야 되거든요. 최소 30% 이상을 넘어줘야지 한동훈 후보하고 좀 대등하면서 하정우 후보가 앞서갈 수가 있었는데.
1: 그렇죠. 그래도 부산의 국민의힘

0: 후보인데
1: 그럼요.
0: 이것밖에 이렇게.
1: 근데 지금 박민식 후보가 너무 힘을 지금 못 쓰고 있고 이 못 쓰고 있는 건 결국 장동혁 때문이다. 아. 양당이 야, 전부 다 지금 그 당인 대표의 이런 리스크가 사실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정우 후보가 아직까지는 뭐 완벽히 뒤집어졌다거나 완벽히 그걸 못 따라간다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서 지금 이제 부산에 결국은 우리가 희망을 조금 주고 뭐 말을 잘하거나 인지도가 높은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실제 중앙 정치에 들어갔을 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혹은 이 부산시장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어떤 연결관계를 가지고서 어떻게 힘을 쓸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능력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특히 하정우만의 본 그 캐릭터, 하정우만의 아이덴티티, 하정우만의 파워 이게 뭔지를 좀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예. 지금 그 부분이 아직은 소구력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0: 갑자기 뛰어든 선거에 그래서 하정우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파워를 갖고 싶다 보여주기가 쉽지는 않아요.
2: 네, 지금 어쨌든 이제 보수 정서가 좀 강한 지역이긴 할 테고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전재수 후보 이제 이 지역의 많은 조사들이 부산시장 선거조사도 질문을 해보게 되면 전재수 후보는 높은 득표 지지율을 얻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추가적으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부정적으로는 아직 그걸 못 채우고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 임박하니까 예. 예, 그건 과제들을 이제 안겨주는 부분이 있겠고요. 한동훈 후보는 어쨌든 이제 그런 무소속이지만 중도층이나 그런 층들의 이 지역에서 예. 상당히 이제 지명도가 있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좀 높게 나오는 측면이 있는데 다만 이제 조사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른바 적극 투표 의향층이 있어요.
0: 예.
2: 그것이 이제 또 선거를 전망하는 데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그 층에서 같은 경우에는 하정우 후보가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요. 오히려 이제 다른 후보들은 실제 지지율에 비해서 적극 투표 의향층에서는 또 낮아지거나 정체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수치상은 한동훈 후보가 높은 결과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 선거 결과는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있고 끝까지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그런 측면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윤 대표 말이 맞는 게 사실 이제 실제 적극 투표층하고요. 네. 그다음에 연령대 별로 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층하고 하정우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많이 나눠지고 실제 투표율을 견인하는 사람들의 세력은 파워는 하정우 후보 쪽이 좀 더 높은 걸로 제가 지금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정말 망가뜨리지만 않는다면은 이 추세가 유지가 될 텐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아직 이거를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본인들의 그 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가 중요해서 저는 이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조직이 민주당의 조직이 좀 움직여야 된다.
0: 조직이 역량을 좀 집결해야 될 필요는 있다.
1: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이 너무 좀 안일하다. 너무 샴페인을 먼저 일찍 터뜨려가지고 본인들이 지금 당내의 분열에만 너무 좀 신경 쓰고 있는데 예.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제가 꼭 하고 싶어요.
0: 예.
1: 저는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들이나 나머지 이 물론 조승래 사무총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이분들이 지금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하고 실제 이 현장에서 느끼는 거 완전히 다르거든요. 좀 정신 차렸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신 차리시고 예. 이 선거 망치게 되면 결국은 아, 당대표 선거에서 누가 더 유리하지? 이런 거 지금 주판을 튕길 때가 아니다. 그러면은 네. 국민들에게 미안하지 않냐. 이 얘기 꼭 하고 싶습니다.
0: 그래서 그 전재수, 예, 네. 말씀하시죠.
2: 여기 이제 조사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이 지역이
0: 예.
2: 유권자가 한 12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는 언론에 공개된 것만 하더라도 한 20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 후보와 정당들에서도 또 조사를 실시하거든요.
0: 예.
2: 그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실제 이제 지역의 유권자의 규모에 비해서 조사가 매우 과도하게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것을 즐기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응답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굉장히 피로해서 거절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의 조사 결과가 온전한 것인 것인가에 대한 이제 또 지적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 초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정당 지지율 높았어요. 높은 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조사들 보게 되면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이 높아요. 물론 정당 지지율이 변할 수 있는 지표예요. 하지만 단기간 안에 이렇게 이제 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런 이제 이념 성향층들이 이제 있어요. 나는 진보입니다, 보수입니다라고 하는 비율도 보수가 원래 좀 이 지역에 많긴 하기 때문에 진보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높은.

0: 수 있는데 그 격차가 훨씬 더 많이 커졌거든요. 근데 내가 진보고 보수라는 것이 단기간 안에 크게 변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조사가 좀 과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약간 이제 그 부분에서 온전성이 이제 논란이 있는 측면도 함께 있다고 예. 할 수 있겠고 이 지역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에 오늘인가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 들를지 여부도 오. 상당히 중요한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1: 그러면 안 들린다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가 들려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2: 결정이 아, 네. 나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1: 부산은 같은데요, 사실은 박근혜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네.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2: 일단 네. 그러면 이 지역을 비우고 옮겨간 전재수 후보는 뭐 나름대로 유지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0: 상위권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앞서서 가고 같은 있나요? 방식으로 이제 부산 시민만 대상으로 1,200명 대상으로도 조사를 같이 했어요. 같은 기관에서 같은 언론사가 의뢰를 해서
2: 예.
0: 여기서 부산시장 이제 선거 관련한 조사입니다. 민주당 전재수 47.4,
2: 47.4.
0: 예. 국민의힘 박형준 41.5,
2: 41.5.
0: 어. 개혁신당 정의한 3.5.
2: 예.
0: 부산 시민 대상으로 한 조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동답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보수층들도 충분하게 응답을 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지금 예, 47.4 대 41.5. 예.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2: 개혁신당 그 표가 아쉽겠네.
0: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막판에 어떻게 될지 뭐 근데 사전 투표가 이제 내일 모레여서
2: 예.
0: 정상적인 단일화
2: 방식으로 이제 단일화는 좀 어렵겠죠.
0: 것 같긴 합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이제 선거일 개표 방송에서 아무튼 또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눠볼 기회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1: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 변상욱 쇼는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문자 샵 0951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0: 6.3 동시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 자, 여야 캠프 모두에서 이런저런 폭탄들이 빵빵 터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번 선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점점 궁금해집니다. 점점 궁금해집니다. 이럴 때 또 필요한 전문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0: 예. 주말 사이에 대구 경기 경남 부산을 갔다 획 돌아왔어요?
1: 아니요.
0: 어디 갔다 오셨어요?
1: 전주 이제 주말 제가 주중에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예. 지역을 가볼 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현장을 뛰는 기자로서 지역에는 반드시 가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틈틈이 선거가 시작되고 계속 그 주말마다 시간을 쪼개서 현장을 다니고 있는데 예. 지난 일요일에는 대구를 갔었고요.
0: 대구.
1: 그리고 토요일에는 저희가 경기도 일대를 함께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막 선거 분위기가 이제 선거는 국민의 축제이고 그리고 또 각자 이제 자기가 지지 응원하는 후보를 위해서 막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일단 선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라야 되는데 네. 지난 대선이나 지난 총선 때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지 예. 그 대낮에 유세 현장에는 당원 지지자들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특정한 후보가 와서 캠페인하거나 유세를 하면 와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예.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가는 현장마다 인원이 그렇게 막 왁자지껄 바글바글 해서 기자들이 와 여기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왔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대구의 이제 김부겸 후보 네. 같은 경우에는 대구의 시민들이 지지자들이 많이 시장 통에 몰려서 함께하는 분위기였긴 했습니다.
0: 예, 저도 이제 슥 나가보거든요. 그러면
1: 네.
0: 오전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아르바이트 좀 있으실
1: 네,
0: 거고
1: 맞아요.
0: 당원들도 있으실
1: 네,
0: 거고 네, 한꺼번에 네. 우르르 모여가지고 네. 이제 지역별로 회의해가고 또 팀 회의한 다음에 샤샤 한 다음에 또 헤어지고 그러는데 네. 제가 와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는데도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봐서는 알바생들이 좀 많으실 그런 지역도 있는 것 같고.
1: 맞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네. 아마도 다음 선거 때는 이런 이게 대중연설이 강화되는 방식의 유세 캠페인이 지속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전하고 다르게 디지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하거나
0: 그렇죠.
1: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정책 토론이나 이런 거 위주로 변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의 1970년대부터 이렇게 이런 유세 문화가 있었던 거고 뭐 100만이 모였다. 뭐 장충동 공원에 100만이 모였다. 막 이런 거였는데
0: 한강 백사장에
1: 몇 명이 모였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거는 조금 옛날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이제 유세차도 이렇게 디지털 그냥 디스플레이만
1: 그렇죠.
0: 키고서 그냥 쭉 그냥 한
1: 네,
0: 바퀴 돌지.
1: 그럴 것 같아요.
0: 예, 예. 선거 운동원이나 후보가 막 소리치면서
1: 맞습니다.
0: 다니지 않더라고요.
1: 예, 예. 그리고 예. 또 그렇게 막 땡볕에 나와서 연설 듣고 이렇게 하시기 또 쉽지 않고 요새 유튜브로 다 라이브를 하니까요. 네, 다 각자 현장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0: 어떤 정당의 어떤 후보 마크맨이 되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기자는 어쩔 수 없이 갔지만, 근데
1: 그렇죠.
0: 대기자 수준에서 그걸 직접 돌아다니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일일이.
1: 네, 그 마크맨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뭐 여러 방송에 나와서 패널로 이야기를 하는데 애청자분들께 생생한 민심을 그대로 날것 그대로 좀 전달해 드리는 게아이 예. 동네는 이렇구나 아저 동네는 저렇구나라는 걸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직접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0: 네, 가보시니까 이 동네는 왜 이래? 뭐 이렇게 좀 의아한 동네도 있습니까?
1: 뭐왜 이래 이런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뭐 그런 정도이고 경기도가 저는 굉장히 뜨거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뜨겁지는 않더라.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캠페인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구 달성공원에 있는 새벽시장이라는 네. 데를 처음 가봤어요.
0: 네.
1: 그런데 정말 그 새벽에 예. 그 많은 시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더라고요. 일요일마다 열리는 새벽시장,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그 대구 시민들이 나와서 뭐 과일도 사시고 야채도 사시고 뭐 생선, 고기 뭐 이런 그다음에 뭐 다양한 소품들 이런 걸 구매하시는 일종의 이제 대구에만 있는 어떤 장터 문화 같은 건데
0: 오픈된 시장인 모양이네요.
1: 그냥 도로를 다
0: 막고
1: 도로를 막고 이렇게 무슨 뭐 벼룩시장 하듯이 예, 인사동에 예. 벼룩시장 열리듯이 이제 대구에는 달성공원 옆에 이제 새벽시장이 열리는데 일단 제가 아, 쉽지 않겠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예. 이유는 제가 민주당의 그, 중구청장 후보로 나가는 이제 오영준 후보랑 같이 다녔는데요. 파란 잠바가 눈에 띄면 일단은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2: 쫙 갈라지듯이.
1: 예, 그니까 잘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분위기가 있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강도 이제 높여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대구에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다수의 대구 시민들은 국민의힘부터 바뀌어야 된다. 네, 이 동네는 국민의힘이 바뀌면 좋아질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그동안 정말 뭐 묻지마 투표 비슷하게 국민의힘을 지지해 왔는데 최근에 이제 당내에서 분열적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해서 대단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 무엇보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고 새로운 보수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라는 데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몇몇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심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호명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시민들은 이 정치 질서를 좀 바꿔야 된다. 이번에는 대구가 GRDP 33년 연속 꼴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 그래서 지역 총 생산을 말하는 거겠죠.
1: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바꿔서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염원. 특히나 이제 대구가 뭐 무슨 그 청년 실업의 문제라든가 뭐 일자리 문제를 이제 지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교육 환경, 그다음에 의료 환경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는 역시 힘 있는 여당 후보론에 좀 힘을 좀 싣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런 분위기는 부산도 비슷했습니다.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노인과 바다 이렇게 해서 사실 활력이 없고 모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를 떠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부산 떠나 대구 떠나 서울로 가서 취직할 목적으로 열심히 공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하셨는데요. 인구 유출 없이 이 지역에서 정착하고 아이 기르고 키우고 살 수 있는 그런 정주 요건이 제대로 마련되는 그런 지역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북갑에 제가 직접 갔었는데 가서 하정

0: 분들도 되게 많이 하시고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는 대체로 어좀 이렇게 응원이나 지지가 많지 않더라. 그래서
1: 예, 그게 자꾸
0: 제가
1: 지지율로
0: 네네.
1: 나오는군요.
0: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박민식 후보가 떠날 때 북갑에서 떠날 때 인사조차 하지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비토 정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일단 그 지역은 모든 지역이 빨간색인데 거기에 청일점을 전재수 후보가 찍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당은 국민의힘인데 사람은 전재수. 그러니까 인물론으로 경쟁력이 있으면 내한표 줄게. 이렇게 선택하는 지역구여서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대체로 여론조사의 흐름과 추이를 보면 하정우 후보가 소폭 우세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 결국은 보면은 국민의힘 장 대표한테는 빨리 추스려 가지고 당을
0: 네.
1: 보수를 좀 단단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나오라는
0: 그렇죠.
1: 기대가 있었는데
0: 네.
1: 오히려 당의 분란만 계속 커지는 것
0: 맞습니다.
1: 같으니까 아마 그렇게
0: 예.
1: 생각하는 것고.
0: 그러니까 윤 어게인에 대해서는 대구 유권자들도 이건 아니지라는 강력한 어떤 선? 이건 넘지 말아야 될 선이지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이를테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라거나 뭐왜 감옥에 보냈냐라든가 이런 건 없었어요. 다만 일부 시민들은 저한테 제가 아, 이뭐12.3 비상계엄 내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왜 내란이라고 규정하느냐.
1: 규정하느냐?
0: 아직 대법원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기자가 그런 질문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유권자들은 각자 다 자기의 판단, 정치 판단을 하고 계셔서 함부로 예단하거나 추측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이렇게 다닐 때마다 저 어느 아파트 주민 한동훈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이름을 항상 이름을 대는군요.
0: 근데 이제 외지에서 온 후보라는 인상은 굉장히 강하게 갖고들 계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 구포시장이라고 있는데요. 저도
1: 구포.
0: 구포시장에 그 가변 그 북갑의 민심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정보를 듣고
1: 듣고.
0: 갔는데 이 주말마다 위드훈이 회원분들이 버스로 내려오세요. 뭐 그래서 일부 그 미도우님 회원분들은 저한테 아 그렇게 착하게 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한동훈 대표 비판을 하냐 우리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말좀 잘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그렇게 전국에서 각양각지에서 오신 시민분들이 이제 똑같은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하얀색 옷에 빨간 하트 뭐 버튼 같은 걸 달고 이렇게 뭐 장도 보시고 한동훈 후보에게 한 표를 호소하고 다녀서 사실 주말에 구포시장은 사실상 위드훈이 판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서 같지만 정말 제대로 된 민심을 파악하기가
1: 어렵네요,
0: 어렵다.
1: 그러면. 사실은 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 그 위드훈 그
0: 늘 있죠.
1: 멤버들이 늘 모이신 그 열성만 봐도 쫓아다닐 만해.
0: 그렇습니다.
1: 대단하시더라고요. 뭐 떼약볕 치고 비바람이고 그냥 가리지 않고 늘 모여서 소리치시던 장면을 생각하면 쫓아가실 만하죠. 그런데 살짝 그 버스 타고 조금 더 가서 울산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울산.
0: 울산이 참 걱정입니다. 울산이 이제
1: 단일화를.
0: 단일화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하다가 이제 김상욱 후보 측의 요청으로 이제 느닷없이 중단이 된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하자.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서 원래 여론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뭐, 앞서 여론조사 전문가도 비슷한 말씀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은 겁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관련된 내용은 중앙당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 울산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도 관련된 사실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상우 캠프가 주도적으로 이 여론조사 단일화를 해온 건데 뭐 김상우 의원도 잘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 얘기한 것은 그건 본인의 잘못이다라고 반성을 하고 있지만 김상욱 후보의 그 측에 서서 여론조사 전문가가 룰 미팅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룰 미팅 과정에서 문항 설계도 하고 이를테면은 후보의 경력을 하나 넣을지 두개 넣을지 뭐세개 넣을지 그리고 넣는다면 어떤 걸 넣을지 그리고 뭐 정당을 앞에 넣을지 뭐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야 되고 특히나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는 지금 선생님께서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하면 이분은 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문항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다수 들어와서.

0: 여론조사의 민의가 왜곡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김상욱 후보는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판단해서 일단 중지를 요청해서 여론조사가 중지된 상황인데, 진보당 김종훈 후보 측에서 요청한 그 여론조사는 이미 100%가 다 돌아갔다는 거고, 네. 이 김상욱 후보 측의 여론조사는 약 70%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해도 50%는 넘었으니까 그냥 갑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진보당의 주장인데,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미 김상욱 후보가 단일화할 때 진보당 아주 꼼꼼한 단일화를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연합정치의 새로운 모범이 울산에서 출연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기초단위 의원들까지 싹 다 했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울산시장 선거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물론 김상우 후보 측에서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고하자, 이거는 또 진보당도 제가 보기에는 온당한 주장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차제에 새롭게 문항 설계를 해서 뭐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예. 이제 그 금요일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니까 오늘과 내일 사이에 협상을 잘 해서 빠르게 여론 조사를 하고 그걸로 단일화해서 사전 투표를 국민들이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정치권의 도의다. 그게 아니라 이대로 되면요 결국엔 넘어가겠죠. 예.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울산.
1: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는 단일화 얘기가 나오면서 크 철렁했을 텐데,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숨을 돌리는 듯한 이런 표정을 짓겠군요.
0: 그렇습니다. 정치는 진짜 매 순간을 모르겠습니다.
1: 문제 제기를 한 김상욱 후보 그 진영의 고시점부터 따져도 빨리 그러면 협의를 하고 했으면 이틀은 벌써 더 벌 수 있었을
0: 그렇죠.
1: 텐데.
0: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약간의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어디에서 잘못된 거지? 이거를 뭐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좀 시일이 하루 이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주말 사이에 터진 이 이슈가 울산 지역 정가를 완전히 강타해서 울던 사람은 웃게 됐고 웃던 사람은 울게 되는 이런 아주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우리 또 선거의 주인공이 한 분 등장하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네.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이에요. 비상대책위원장이에요. 공식 직함이 있는 건 아닐 텐데.
0: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어게인이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는 박 어게인이냐, 박 어게인이냐? 이제 이렇게 비판들을 하고 있는데요.
1: 급한데 지금 뭐 누군들 못 데려오겠어요.
0: 오늘 일정만 3개예요. 네, 오늘만 경남 진주를 시작으로 해서 진주. 부산에 제가 무슨 시장인데 그 까먹었습니다. 네,
1: 시장을
0: 네, 부산에 뭐 무슨 시장까지 네. 이제 세 군데 시장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대책위원장 또는 선대본부장, 총괄 선대위원장이 되어서 선거의 사령탑이 되어서 치른다. 네. 그러니까 워낙 다니는 데마다 이제 제가 이제 보수 강세 지역을 많이 취재를 다녔는데, 다니는 데마다 장도혁 대표에 대한 비토가 굉장히 많아요. 저 사람 때문에 국민의힘이 더 망했다 이런 비판이 많아서 아마도 장도혁 대표가 갈 수 없는 지역을 맡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하거나 동원한 게 아닌가.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이러다가 영남권마저도 민주당에게 다 내줄 것 같은 경각심과 위기 속에서 결국 구원투수로 등판해 달라고 한 것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무려 징역 20년, 뭐 선거법 위반까지 하면 도합 22년입니다. 그리고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 아니었으면 지금도 감옥에 있을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런 사람을 풀어주었더니 나와서 한다는 것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같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대체로 과거에 본인과 함께했던 소위 친박연대 예.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아 이제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오세훈만 응원할 게 아니라 예. 더 나와서 일을 해야 되겠네. 결국에는 선거 딱 7일 앞두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친이 친박의 부활이냐, 친이 친박의 대결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정치가 구태를 벗어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그야말로 민주와 인권과 평화, 정의, 질서 뭐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한 그 도도한 물결을 다시 또 역행하는 수준으로 다시 친일이요, 군사요, 독재요 이런 쪽으로 가고자 하는 흐름을 만들려고 예. 그 깃발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고 나온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유감이다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상대표는 이제 미국을 안 갔어야 돼. 그것만이라도 어떻게 커버를 했으면 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 비토가 있는 것 같고. 예. 아, 박 전 대통령은 오늘 부산 기장시장으로 가는
0: 기장시장.
1: 거예요.
0: 예, 기장시장. 제가 오늘 기장.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1: 야, 근데 이게 기장이면 그냥 시장 지원인데요. 시장 후보를 지원하는
0: 그러니까
1: 거니까.
0: 그것도 참 재밌는 야, 게. 박형준 시장은 뭐 선배 잘 아시는 것처럼 예. MB맨입니다. 이명박 그렇죠. 정부에서 예. 정무수석인가
1: 홍보수석을
0: 했었고 전형적인 MB맨이고요. 그리고 친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전 서병수 뭐 부산시장 예.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금 무소속 한동훈 후보 탈당해서 그리로 갔거든요. 과거의 친박은 오늘의 그 한동훈을 돕고 있고 과거의 MB맨은 지금 박근혜를 소환해서 이제 선거 캠페인을 하려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여서요. 이 또한 대단히 우픈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 기장 시장 후보를 지원하는 건데 기장을 간다고 그러는 것은
0: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하고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1: 사람들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0: 친박 정치인들을 찾아서 일종의 이제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1: 근데 이제 제일 궁금한 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러나 대구 부산에서 먹힐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0: 아니요, 아니요. 전혀 그런 분위기는 그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구 분들에게도 제가 여쭸어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토요일부터 등판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그리고 대구가 죽느냐 사느냐 이 그 갈림길에 있는데 그 양반 나온다 그래서 무슨 영향이 있겠냐 상당히 제한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대구 시민들도 하고 계시고요. 뭐 이 정도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뭐 네. 박근혜 영향으로 선거에서 뭔가 뭐 그 몇 가지 뭐 의석이 왔다 갔다 한다. 물론 이제 경합 지역은 원래 당초 뭐 어게인 2018 이러면서 15대 1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서울, 대구, 부산 등 해서 6개의 지역이 경합 지역인 걸로 전해지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대단히 여유 있게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내란청산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 1년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지지가 굉장히 높고 국민들한테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 성격보다는 오히려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윤허게인을 외치고 있는 야당에 대한 이른바 야당 심판론 지방선거에서 네. 흔치 않은 야당 심판론이 먹히는 선거구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기 선거 과정을 흘러오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실종돼버리고 네. 오히려 지금은 몇 가지 이를테면 스타벅스 사태라든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평택을의 이슈라든가 네. 이런 것들의 중요한 선거 변수로 등장하고 있고요. 핵심적인 문제는 여론조사 상에서 그 평택을 이슈 때문에 진보 유권자들이 응답을 잘 안 하는 상황이 있다. 예. 중요한 거는 이러면 이분들이 투표장에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전국 선거 상황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1: 예. 흥미진진하네요. 그래도 뭔가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 예를 들면 악수들은 나오고는 있거든요. 뭐 여기 잘생긴 오빠들이 많다라는 발언도 있었고 그다음에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뭐 선거 투표장으로 갑시다 하는 대표의 말도 있었고 한데 그러면 결국 민주당에 확실하게 전열을 좀 정비하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0: 그러니까 불필요한 이슈를 많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민전 의원의 오빠 발언 이전에 정청래 대표가 대구 구포시장에 가가지고 초등학교 학생한테 뭐 오빠 해봐라고 했는데 그의 아들이 그 하정우 후보의 아들이 5학년이라는 거잖아요. 예.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죠. 물론 이제 즉각 이제 사과해서 일정 정도 이제 진화된 측면은 있지만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 저 전남 광양에서 얼차려 같은
1: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고 예, 좀 전까지
0: 예, 예. 좀 전에는 부산이고 예. 이번에는 이제 그 전남 광양에서 뭐 후보들한테 뭐 차려 열중셔 일어나 앉아 뭐 이렇게 하면서 엎드려 뻗쳐 같은 거를 시키면서 어떤 군사 문화를 향상시키 예. 이런 등등의 뭐 불필요한 악재를 만들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거 상황 예. 과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슈가 오히려 선거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다시 내란 심판 여론을 만드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힘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잘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큰 이슈에서 누가 옳은지 틀린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지방의회의

0: 의원들은 그래도 고르실 수 있을 거라고 잘 좀 살펴주시고요.
1: TBS 캠페인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2: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1: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용인 요금소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조금 전 끝나서 정상 소통되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과 남부 일부 구간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길 구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앞차와의 거리도 충분히 두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서소문너 경찰청 교차로에서 아리소 분바 3거리 양방면은 어제 발생한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인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참고 운행하시기 바라고요. 서울도심 보신각 앞에서는 오늘 오후 3시 약 5천 명이 모이는 집회와 행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집회가 끝나는 오후 3시 40분경 보신각을 출발해 세종대로 사거리와 광화문 3거리 그리고 정부 서울청사 교차로를 지나 사랭채 동측 건너편으로 도착하는 코스고요. 행진 진행 상황에 따라 두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실.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뭐든 지나치면 독이 되지만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말이 그렇죠. 말이 너무 많으면 좀 피곤하지만 말이 또 너무 없거나 하고 싶은 말을 계속 참으면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 알겠지. 좋지 않은 얘기는 그냥 넘기자. 이런 생각으로 서운함을 묻어두고요. 고마움도 미안함도 표현하지 않은 채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유도 모르게 서로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큰 다툼이 아닌 하지 않은 말 때문에 틈이 생겨버립니다. 마음을 전부 꺼내 보이는 게 어렵다면 칭찬, 고마움,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라도 아끼지 말고 펑펑 써보는 거 어떠세요? 돈은 아낄수록 쌓이지만 좋은 마음은 꺼낼수록 더 커지잖아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0: 김광석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바로 모셔볼게요. 수요일에 경제 버팀목 나의 머니 오렌지나무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구도연 팀장입니다.
0: 반갑습니다. 우리 그 앞에서 말을 많이 써라, 특히 좋은 말을 많이 꺼내어라 이런 얘기 나눴는데요. 두 분은 주변 분들에게 고마움, 사랑의 표현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3: 아니요. 저
0: 이점 뭐죠? 네, 이거 뭐죠?
3: 이런 거 진짜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마음속으로만.
0: 네. 아니에요, 본부장님 표현 잘 하시는데.
3: 아니요. 저 마음속으로만.
0: 아닌데. 그 먹을 것으로 표현하시잖아요. 저는 진짜 간식 잘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3: 그건 제가 이제 먹고 싶어서 가지고 오는 거고.
0: 많이 네. 이렇게 넉넉하게 챙겨오셔가지고 저희 이렇게 맨날 배고플까봐 간식거리 챙겨주시고 그게 저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3: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0: 팀장님은요?
2: 네, 저는 저도 생각해보면 그 뭐 감사의 표현이나 뭐 이 사랑의 표현을 잘 막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둘러서 좀 말을 이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는 분들이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 팀장님도 부산에서 태어나시고
2: 네네네 맞습니다.
0: 계속 겨우 계셨던 거예요? 네. 그럼 부산

0: 남성분들 치고는 부산에 이거 뭐 이렇게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 부산의 남성분들 치고는 말투가 되게 부드러운 편이신 거죠, 그 팀장님이.
1: 아니요, 뭐 같이 일상생활 안 해보셔서 그런 거고요. 네, 방송에서만 보셔가지고, 네,
0: 아, 그래요?
1: 그렇습니다.
2: 아. 슛 들어갈 때랑 빠질 때랑 또 다른 거죠.
0: 좀톤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예. 아니, 저도 외갓집이 부산이어가지고, 이렇게 저희 친척들 만나면 엄청 다 싸우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 이제 두 분은 그래도 되게 이렇게 동골동골하게 말씀하시는 편이라.
1: 방송이라서, 네.
0: 알겠습니다. 어떻게 포장이 안 되네요.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에는 상담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 물론이고요.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3: 최동기,
2: 구도현의
3: 마, 이게 돈이다.
0: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진짜 돈 이야기.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맞죠?
1: 네, 오늘은 이제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의 이제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관심 없으면 사실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지나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꼭 근로자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1: 네, 이제 이게 장려금 이름 자체가 이제 근로라는 이제 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근로자에게만 국한된다라고 이제 알고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네. 자, 이는 이제 직장인뿐 아니라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그 누구,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이 발생했다면, 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장려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누구나.
2: 네. 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 탓에 모두들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국가 지원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세부 기준이나 절차를 몰라 아까운 혜택을 놓치는 일 없도록 정확한 의미와 구체적인 신청 방법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일단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려주신다면요?
1: 네, 올해는 이제 재산 기준이 좀 완화가 되면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가구가 이제 대상에 포함이 되었는데, 자, 먼저 연간 부부 합산 근로, 사업, 배당, 이자, 연금 등 모든 수입을 합산한 기준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이면 되고요. 홀벌이 가구는 이제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 되어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일단 작년 한 해 수입을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수입의 기준만 충족이 되면 무조건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2: 일단 수입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당 총 재산 요건에 부합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을 모두 합산한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내 재산이 대략 한 3억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대출이 2억이 넘어서 1억 정도의 재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 재산을 계산할 때는 대출금이나 부채는 차감을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이 되신다면 산정된 지원금의 50%만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0: 그렇군요.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이 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1: 네, 이제 내가 이 요건에 부합이 되는지 좀 헷갈리는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이나 이제 PC로 간편하게 진단을 하실 수 있는데, 자, 국세청 홈택스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 2025년 귀속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에서 이제 그 안내 대상자 여부 및 자동 신청 조회를 딱 클릭하시게 되면 본인의 예상 수령액과 대상 여부가 이제 즉시 확인이 됩니다.

0: 되거든요. 휴대전화 사용이 좀 어렵다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하시게 되면 자세히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가구별 최고 한도액은 단독가구 최고 175만원, 홀벌이 가구 최고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고 33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고 이 얼마 남지 않은 5월 31일까지 무사히 접수를 마치게 되면 심사를 거쳐 9월 이전에 등록해둔 계좌로 전액 입금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 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원래 받을 금액에서 5%가 삭감되어 95%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 며칠 남지 않은 이 5월 안에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1: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간 안에 안 하시면 5% 깎인다고 하니까 꼭 5일 안에 5월 31일까지 하면 될까요?
2: 네, 5월 31일 안에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꼭 하셔야겠어요. 지금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 대상자인지 확인하셔서 손해 없이 다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더불어서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죠.
0: 네, 그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자 재산 기준은 같지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 자 갈수록 부담되는 교육비 때문에 어깨가 무거운 부모님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이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소득요건에서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홀벌이, 맞벌이 상관없이 연 7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이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부양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원되는 금액은 가구의 총 급여액 등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되고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 금액에 가깝게 지급되는 구조라는 점은 기억하고 계셔야겠습니다.
1: 네, 이제 이게 근로장려금하고 자녀장려금이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자녀장려금은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꼭 확인해 보시고요. 올해 소득요건이 완화가 돼서 소득 7천만 원 미만입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0: 네, 열심히 일하지만 물가 상승이나 낮은 임금 때문에 생활이 팍팍한 가구나 자녀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가장 이제 직접적이고 든든한 보탬이 되는 제도임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자, 몰라서 챙기지 못하는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모두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내가 대상이 되겠어? 하고 무심코 지나치면 나만 손해인 이 국가 지원 제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마 이게 돈이다. 다음 주에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넘어가죠.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의 출동지는 충남 천안시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40대인 지금 개인연금을 준비하기에 너무 늦은 거 아닐까입니다. 자, 40대는 자녀 교육비나 대출 상환 등으로 이제 지출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이자 은퇴까지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서 노후 준비의 골든타임으로 불리죠. 자, 그래서 3층 연금의 종류와 도움이 되는 구성까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40대인 지금 개인연금을 준비하기에 너무 늦은 거 아닐까가 질문인데요.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청취자님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손흥민 선수 경기 챙겨보는 걸 낙으로 사는 40대 싱글남입니다. 이제 월드컵이 다가오니 문득 2002년 월드컵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친구들과 빨간 티 입고 거리 응원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네요. 그때는 20살 청춘이었는데 지금은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세월이 무상하네요. 그래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2: 친구야, 이번 월드컵 어디서 볼 거야? 아, 이거 낮 경기니까 전부 다 연차 내고 옛날처럼 다 모여가지고 응원하자. 이 낮술도 한잔하면서 아, 이 세 경기 전부 다 한번 달려볼까?
1: 와, 진짜 화려한 싱글다운 계획이다. 자, 우리 축구 세 경기 보면 와이프 눈치 세 배 본다, 세 배. 너도 이제 정신 차리고 응원 계획 세우기 전에 노후 계획부터 세워야지. 국민연금 나중에 못 받는다는 말 많던데.
0: 친구 얘기를 듣다 보니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제 노후 준비는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면 앞으로 20년도 정말 금방 갈 것 같더라고요. 요즘 보면 국민연금 고갈돼서 못 받는다, 개인연금은 꼭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던데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립니다. 국민연금은 정말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는 건지, 지금부터 개인연금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20년 뒤 월드컵은 노후 걱정 없이 편하게 볼 수 있으려면 지금 뭘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 오프닝에서 했던 얘기가 맞아요. 칭찬에 인색하면 안 된다. 두 분이 왜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연기가 어마어마하다. 실력이 엄청 느셨다 이런 칭찬 많이 받고 오셨잖아요. 그랬더니 지난주보다 훨씬 연기력이 또 느셨어요. 진짜 정말요.
1: 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돈 얘기는 더 할 수 있는데 네. 연기는 네.
0: 무슨 소리세요? 연기를 제일 즐겁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연기 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2002년 한일 월드컵 이야기가 나왔어요. 벌써 24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2026년 월드컵을 한 달 앞두고 있는데 청취자님께서는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네, 이 시간 정말 빠르게 가는 네. 걸 느끼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이 부산을 연고로 하는 야구팀인 이 자이언츠의 마지막 우승이 이 92년도였으니까 제가 그때 한 4학년, 5학년 그때였거든요.
0: 거짓말.
2: 진짜요?
0: 네. 그렇게 오래됐어요?
2: 네, 그 시절 그때 뭐 지금은 또 커뮤니티에서 네. 이 자이언츠의 마지막 우승 시기 때 김일성도 살아 있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0: 예.
2: 그 시절 이제 남자 애들은 거의 이 어린이 회원이라서 이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에서 이 무료로 주는 햄버거 많이 먹었거든요.
0: 아.
2: 그때도 생생한데 벌써 한 3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이 생각하는 것보다 미래는 이 피부로 느껴질 만큼 이 빠르게 다가온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국민연금 진짜 우리 세대에는 받기 힘들까? 진짜 궁금해요.
1: 뭐 이런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죠. 뭐 그 이유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받는 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거 언젠간 이거 다 소멸될 것 같은데 소진될 것 같은데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 2055년 전후로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수 있다라는 예상의 보도가 이제 되고 있기도 하지만 연금을 아예 못 받는다라는 걱정은 이제 하지 않으셔도 되죠. 자,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조정으로 인해서 연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될 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국민연금만으로 이제 노후 생활을 하기 힘든 게 가장 큰 현실이고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0: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런 건 전 사실 처음 봤거든요. 3층 연금 구조? 이거를 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데요?
2: 네, 일단 3층 연금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이 3층 연금은 국가, 기업, 그리고 개인의 3단계 연금 보장으로 안정성을 높인다라는 개념인데요. 즉, 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미리 준비해서 소득 공백이 있을 은퇴 시기를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청취자님 또한 앞으로 20년 이후에는 은퇴로 인한 소득 공백이 생길 텐데 국민연금과 불확실한 퇴직연금만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자란 부분을 개인연금으로 미리 준비하고 싶으신 것이죠.
0: 3층 연금이 두텁게 잘 이루어져 있다면 고민이 없지만 청취자님의 경우는 국민연금 외에는 지금 확실한 연금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퇴직연금 선택의 기준을 좀 명확히 하고 계시면 청취자님과 같은 고민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그 3층 연금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일단 공적 연금인 뭐 국민연금으로 이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해야 되지만 네. 국민연금만으로는 이제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개인연금이 추가가 돼야 되고요.
0: 네.
1: 자, 그런데 우리가 퇴직과 동시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 퇴직을 하고 국민연금이 나오는 그 기간 동안 소득이 단절이 되죠.
0: 네.
1: 이 공백기에 쓸 수 있는 자금을 이제 퇴직연금으로 활용해서 이제 이 공백기에 쓸 수 있는 이 연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안정적인 은퇴 이후 생활을 하시려면 평생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이제 퇴직연금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인 이제 DB형과 확정 기여형인 DC형이 있죠.
0: 네.
1: 뭐 쉽게 얘기하면은 내 퇴직금 회사가 관리해주면 DB형이고 내 퇴직금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라고 하면 DC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뭐 DB형만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 DC형, DB형 다 운영을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0: 네.
1: 내가 DB형으로 가지고 있다가 DC형으로 전환은 할 수 있지만 DC형으로 갔다가 다시 DB로 돌아올 수는 없으니 선택을 하실 때 신중하셔야 되겠죠.
0: 네.
2: 또 이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받는 돈이지만 이 DC형은 전세금 마련이나 파산 등 법에서 정한 일부 사유에 한해 중도 이출이 가능하거든요. 퇴직연금을 노후 자금보다 사업자금이나 투자금처럼 일시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연금보다는 목돈이다라는 인식이 강한 것도 좀 사실이죠.
0: 맞습니다. 이제 조기에 퇴직하게 되면 이런 노후 자금을 끌어서 투자 수익을 올리려 하든지 아니면 뭐 보통은 이제 자영업을 하시려고 하죠.
2: 그렇죠.
0: 뭐 치킨집이나 편의점 같은.
2: 네, 맞습니다. 이 퇴직연금은 나의 노후를 준비해줄 큰 버팀목이 된다라는 사실은 꼭 기억해야 하거든요. 특히나 이 자영업을 하고 계신 사장님들은 이 정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소액이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저축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 노후 소득 공백을 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겠습니다.
0: 네, 이제 이게 이렇게 퇴직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 딱딱딱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제 구조가 좀 보여요. 근데 뭐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어느 정도 챙겨주고 국민연금도 정해져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되겠다 싶은데 제일 어려운 게 개인연금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님 같은 경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개인연금 이거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이제 그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DB나 DC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지만 네. 개인연금은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내게 맞는 연금은 어떤 것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개인연금을 이제 원금 보장 형태로 좀 생각해 보자면 보증형과 미보증형으로 나눠지거든요.
0: 네.
1: 이제 보증형은 내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면 일단 내가 납부한 보험료는 무조건 연금액으로 보증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0: 네.
1: 이 보증을 해줄 때는 내가 납부한 원금을 보증해주기도 하고 이제 보험료 납부하는 기간 동안에 수익률이나 이자를 보증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는 연금 이자와 20년 이상 유지 시 장기 유지 가산 그 보너스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금이 같더라도 거치 기간에 따라서 연금이 달라질 수 있죠. 자, 그래서 보증형 연금 같은 경우는 네, 미리 어릴 때 가입해 주는 것이 훨씬 유리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0: 네.
2: 네, 이 보증형 연금은 장점이 많지만 단점 역시 알아야겠죠. 내가 받는 연금이 미리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보증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큰 손해가 있다라는 단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연금액은 현재 시점이라 이 물가 상승률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이 단점도 있죠.
0: 그렇군요. 해지를 고민하지 않고 나는 무조건 연금으로 이걸 활용할 거다 생각하면 보증형이 매력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내가 받을 연금이 정확해야 또 계획도 세울 수 있으니까요.
1: 네, 보증형 연금은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재가입 주기가 없는 실손보험. 네. 가입한 분들의 생각을 좀 전환시켜드리라고 노력하는데, 자, 재가입 주기가 없는 실손보험은 본인 부담금이 작은 대신 노후에 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그 보험료 또한 평생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잔점이 있죠.
0: 네.
1: 자, 연금 또한 뭐 종신토록 받으니까 실손 보험료를 연금으로 대신하면 적어도 네, 노후 병원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2: 그리고 납입 기간 이후 연금 개시 시점부터 약속된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월 이 따박따박 월세를 받는 건물주 이거 하나도 부럽지 않죠.
0: 오.

0: 지금부터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이 건물주가 될 수 없다라면 이 보증형 연금 준비하시면 건물주와 똑같은 기분은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1: 그래요. 우리 뭐 모두가 건물주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너무 그렇게 원하지 말자고요. 건물주는 건물도 관리하는데 얼마나 신경을 써야 합니까? 하지만 연금주는 신경 쓸 게 없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보증형 연금 외에 우리 미보증형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이거의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뭐 말 그대로 이제 미보증형 연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금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원금에 대한 보증은 전혀 없고요. 투자 수익이나 이자 수익에 따라서 이제 그 연금이 결정되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액연금도 보증형이 있고 미보증형이 있는데 네. 내가 만약 미보증형 변액연금을 가입한다라고 하면 주식 시장이 뭐 우호적으로 좀 흐를 것을 예상하고 적립금이 빠르게 늘어서 연금액이 좀 커지는 구조를 좀 난 잘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보증이 되지 않는 미보증형 변액연금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내 연금은 편도 운용 성과에 따라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지만 실질적인 좀 수익률을 높이고자 할 때에도 이 미보증 연금을 많이 선택하고 있죠.
0: 이 미보증형의 경우는 보증 비용이 따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를 하더라도 이 수익이 낮다면 원금 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예. 10년 미만 유지 시에는 이자 소득세 15.4%만 공제 후에 해지 환급금을 수령 가능하고 10년 이상 장기로 유지했다면 이자 소득세도 면제가 되거든요. 이 보증형의 경우 금리가 낮아지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을지 못하지만 이 변액보험은 주식 비중을 좀 높여서 시장 수익률만큼 혹은 그 이상의 자산 증식을 노려볼 만하죠.
1: 와, 장단점이 진짜 명확하네요. 이게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만약에 65세에 약속된 연금을,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기로 했는데 이전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2: 네, 이것도 어떤 연금에 가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미보증형 연금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내가 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약속된 그 사망보험금과, 아니면 그 연금 상품에 적립되어 있는 돈 중에, 네. 이제 큰 돈을 상속인에게 지급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증형은 조금 달라지는 게 보증형 같은 경우는 연금을 받다가 혹은 받기 전에 사망하게 되더라도 이제 최저로 보장하는 이제 사망 보증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상속되기 때문에 내가 보증형을 가지고 있느냐 미보증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망 이후 이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이 보증형의 경우는 연금 개시 시점에 이 최저 연금 기준액이라는 걸 미리 산출해서 알려주거든요.
1: 네.
0: 연금을 개시하고 중도에 사망하게 되더라도 이 금액만큼은 무조건 보증을 해줄게라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만약에 원금이 500만 원인 보증형 연금에 최저연금 보증 기준이 1000만 원이고 한 10만 원의 연금을 한 10번 받고 사망을 하게 되면 이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만 원의 연금은 지정된 상속인이나 직계비속, 즉 자녀에게 상속이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물론 생존하고 계신다면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계속 받게 되죠.
1: 그렇군요. 제가 이 방송을 한 달가량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사망하고 나서 받는 돈보다는 지금은 노후 준비 자금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2: 그렇죠. 뭐 내 돈 살아서 내가 다 쓰고 가야지. 사망하고 나서 돈 많이 나와봐야 뭐 그게 그렇죠. 소용없죠 뭐.
1: 근데 네. 예전에 어르신들은 가장분들이 특히 내가 죽으면 그 이후에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나 이러면서 사망보험금을 엄청 많이 챙기셨던 것 같아요.
2: 그때는 이제 의학기술이 지금처럼 덜 발달했던 시기고 평균 수명이 그래도 좀 짧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조기 사망에 대한 고민들을 하셨는데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조기 사망이 아니라 무전장수죠.
1: 무전장수.
2: 네.
1: 예.
2: 네, 그게 가장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돼버릴 경우 오히려 이제 자녀들에게 예. 이제 부담이 되고 짐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무전장수하지 않기 위해 이제 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1: 요 근래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요. 무전장수. 어쨌든 이렇게 이제 뭐 보험이나 이제 우리 가정경제를 꾸리는 그 구조들의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오늘 고민을 주신 청취자분에게는 어떤 솔루션을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2: 네, 청취자님께.

0: 는 이제 월 50만 원의 여유 자금을 이제 오롯이 이제 노자금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보증형 연금을 이제 한 12년 정도 납부하시게 되면 총 납부하는 돈이 한 7,200만 원 정도 되는데,
1: 네.
0: 청취자님 나이로 이제 65세가 되면 67만 8천 원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건강관리를 잘해서 100세까지 생존을 하시게 되면 7,200만 원 내고 대략 2억 9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니 뭐 상당히 매력적인 연금이 될수 있겠죠.
2: 그리고 이 혹시라도 연금 수령 이후에 사망하게 될 경우 상속인에게 얼마나 상속되는지 이 최저연금 기준액도 궁금해 하셨는데요.
1: 네.
2: 1억 6천만 원 정도는 보증을 받기 때문에 원금 대비 2배 이상은 무조건 수령하거나 상속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안전한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로 마음이 조금 편해지셨다라고 해주셨습니다.
1: 네, 다행입니다. 근데 싱글이셨잖아요,
2: 네.
1: 그렇죠? 그래도 이제 상속이
2: 상속인을 지정을 할수 있거든요.
1: 아,
2: 네, 그래서
1: 그랬군요.
2: 조카나 아니면 뭐
1: 아.
2: 다른 분들이 지정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1: 오, 그거까지 챙겨야겠네요. 자, 어쩌면 멀지 않은 은퇴를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국민연금으로는 노후에 안정된 생활이 어렵다. 그럼 지금이라도 준비하는 게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정지출을 줄이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시간, 여러분도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나 혼자 이걸 다 어떻게 세팅하긴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죠. 혹은 우리 집도 총체적인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소비자 민원실 가기 전에 노래 한곡 띄워드리죠. 전미도 사랑하게 될줄 알았어.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의 민원부터 만나볼게요. 2734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실손 보험을 포함해 아직 아무 보험도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뇌전증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포기했었죠. 다행히 지금까지 큰 입원이나 수술 없이 잘 지내고 있지만 앞으로를 생각하면 보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뇌전증 같은 만성질환 이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보험이 있는지,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는데, 뇌전증이면 또 이제 아무래도 뇌 관련 질병이기 때문에 걱정이 좀 크셨을 것 같아요.
1: 네, 그 뇌전증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명당 그 4.8명 정도의 유병률을 나타내는데 뭐 모두 발작을 동반하는 건 아니고요. 네. 20% 정도의 난치성 뇌전증일 경우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고 지속하지만 뭐 대부분 환자는 약물 치료 시 일상생활에 뭐 전혀 지장이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뭐 걱정은 크셨겠지만 네, 약물 치료만 잘 한다라고 하시면 일상생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질환이죠.
0: 아, 그렇군요. 근데 어릴 적부터 만성 질환이 있으면 보험 참 가입하기 어렵겠다 지레 겁먹으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준비할 때 어떤 걸 좀 신경 쓰면 좋을까요?
2: 네. 일단 이 사연자님처럼 청취자님처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 아이가 어릴 적 크게 아팠거나 만성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면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줄 알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이 어쩌면 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실손부터 살펴보면 만성 질환자들은 병력과 치료력 때문에 일반 실손에 가입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 간편 실손 보험을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1: 네, 뭐 간편 실손 보험은 일반 실손 보험보다 가입 문턱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꾸준히 먹는 약에 대해선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3개월 이내에 치료

0: 실손보험 역시 5월 6일부터 5세대 간편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변경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1: 어렵네요. 뭐 그 큰 맥락에서는 다 실손보험이니까 O. 아이고. 아니군요.
0: 네. 네. 실손보험은 이제 손해율 때문에 1세대에서 5세대로 이제 순차적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간편 실손보험은 출시된 이후 아직 보장 내용이 한 번도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 입원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연간 한도 5천만 원 내에서 이제 70%까지 이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네. 뭐 통원 20만 원 여기에서도 뭐 똑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간편 실손보험은 일반 실손보험과 달리 약값을 보장받을 수 없고요. MRI나 비급여 주사치료, 뭐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등은 보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2: 이 일반 실손은 보험사의 손해율 때문에 단독으로는 가입되지 않고 다른 보장성 상품에 끼워 팔기로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 간편 실손의 경우는 단독 가입도 가능하다라는 장점도 있거든요. 네. 전 회사의 보험장이 전부 다 같기 때문에 보험료 비교 후에 가장 저렴한 회사를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요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간편 실손 보험.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이거 모르시죠? 간편 실손보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병력 있으셨다면 아, 난 진짜 안 되겠구나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병력이 있으면 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 네.
2: 하지만 이 보험은 또 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담보, 그러니까 그 부위를 보장해주지 않고 모든 보장을 해주는 부담보 보장도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간편 실손보험도 있기 때문에 이 실손보험은 좀 잘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1: 네, 어릴 때 질환 진단을 받고 평생 나는 보험 가입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린이 보험의 경우는 0세부터 15세까지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청취자님 자녀의 경우는 이 출생 이후 뇌전증 진단을 받고 이후에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어린이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자 앞으로 계속 가입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믿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간편보험이라고 불리는 유병자 보험을 좀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0: 네, 보험회사는 이제 그 보험 나이 15세를 기준으로 가입 가능한 상품군 자체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뭐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부터 뭐 어린이 보험은 청년보험으로 이름이 바뀌고 유병자 보험도 이제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이 이제 점점 넓어지게 되죠.
1: 아, 그렇군요. 15세부터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왜 15세일까요?
2: 네, 일단 그 많은 분들이 이 종신보험을 저축형 상품으로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이 실제로 달러를 활용한 상품이나 비과세 해지율을 설명하면서 당연히 저축형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만 이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이거든요. 이 저축 상품이 절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만 15세 미만은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0: 이 사망 보장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은 말 그대로 15세 이전에 사망보험이 있는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범죄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입이 안 되죠. 자, 그럼 보험회사는 사실상 이 사망보장으로 손해율을 개선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사망보장을 넣도록 보험 계약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그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을 방어하는 안전장치가 이제 사망보장인데 이 사망보장이 들어가는 15세부터는 뭐 여러 가지 상품을 판매하진 하지만 그 이전엔 이제 손해율을 어떻게 관리할 수 없으니 이제 상품을 좀 제한적으로 판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래야만 한다,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병자 보험도 청취자님 자녀처럼 보험 가입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상품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 네, 이 만성질환이 아니라 완치가 되는 질병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이 부위를 보장해주지 않는 부담보를 설정하고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어린 연령대는 질병의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좀 적고 유병 상태 판정 기준이 성인과는 좀 다르고

0: 다르기 때문에 네. 만성질환의 경우는 만 15세가 지나야 간편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그러면 우리 청취자님 자녀분이 지금 고등학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간편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겠네요.
2: 네, 뭐 보험 나이로 이제 15세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자녀분은 그 지금까지 보장이 없이 이제 생활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뭐 뇌질환으로 인한 입원이나 수술을 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 있거든요.
1: 네.
2: 네, 지금까지 뭐 입원이나 수술 없이 건강하게 잘 성장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보험을 잘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간편 심사 보험이지만 할인폭을 좀 최대로 받아서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게 도움을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10년 할인형으로 준비를 가성비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0: 네, 물론 10년간 입원이나 수술이 없는 가장 저렴한 구간으로 일단은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한 번 더 할인폭을 적용한 가능한 상품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오, 간편보험이 원래는 5년의 입원 수술이었다가 얼마 전부터 10년 입원 수술로 할인폭이 커졌다. 맞죠?
0: 네.
1: 그래서 이제 혹시 15년이나 20년 할인 상품이 또 새로 나온 것인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20년 정도의 이 입원 수술은 좀 기억하기도 쉽지가 않겠죠.
1: 네.
0: 그래서 이 10년간 입원이나 수술을 정확히 얘기한 이후에는 보험사에서 정한 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에만 해당이 되지 않으면 한 번 더 할인을 해주는 상품으로 구성을 하면 이 할인폭을 좀 더 넓힐 수 있거든요. 청취자님 자녀처럼 뭐 뇌전증이라든지 아니면 간염으로 투약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특정 수술 때문에 간편보험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 선택지가 조금 더 넓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네, 그 만성질환자들이 좀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은 그 보험 소비자들을 이제 좀 확보하기 위해 점점 할인폭을 넓히고 있거든요.
1: 네.
2: 요즘은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 그 고혈당, 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당이 되면 뭐 일부 할인을 해주는 상품들이 있고요. 이 세 가지 모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추가로 많은 할인, 뭐 최대 10% 이상 할인해주는 상품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거든요. 청취자님 자녀분에게 뭐 이런 상품들이 해당이 되니까 실손보험이 가장 저렴한 회사와 고혈압, 고지혈, 그 다음에 고혈당, 으로 인한 할인율이 가장 넓은 회사를 잘 찾아서 청취자님 가족 보험료 예산에 맞게 구성을 한다면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대처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뭐 10년 할인형에서 조금 더 있다 그래서 뭐 15년, 20년형이 있는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 고고당. 예, 고고당이 없었으면 또 한 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였죠. 오늘 사연처럼 어릴 때 병력이 있었다고 해서 보험 준비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나이, 치료 이력, 입원 수술 여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달라질 수 있고 또 하나 기억할 거는 15세 이후에는 준비 가능한 보장 넓은 보험들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30원이래요. 50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951, 우물정 0951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개만 더 살펴드릴까 봐요. 7280번님께서 저는 경추디스크 진단 후에 시술을 받았습니다. 가입한 보험에 질병 상해 후유장애 특약이 있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경추디스크 시술 후에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필요한 서류, 진행 방법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거든요.
2: 네, 경추디스크로 이제 시술을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시술 받은 것만으로 후유장애를 이제 판정받을 수는 없고요.
1: 네.
2: 치료가 종결될 시점 이후에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남아있어야 후유장애로 이제 판정이 되는데
1: 네.
2: 예를 들어서 하지방사통, 걸을 때마다 다리 저림 현상 혹은 이제 뭐 팔 저림 현상이 계속 남아있다라고 하면 후유장애를 이제 신청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디스크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기왕증, 이게 사람은 늙어가면서 이런 그 후유장, 그 디스크를 누구나 가지게 되니 네. 이건 하나의 질병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퇴행성 질환으로 봐가지고요. 이 장애를 상당히 지급하기 보험사들이 꺼려하죠. 그래서 이런 의사소견서나 진단서가 잘 확보가 되어야지만 후유장애 보험금을 잘 챙길 수 있겠죠.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후유장애 보장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인데 경추디스크 같은 경우는 퇴행성 질병이기 때문에 더더욱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2: 그렇죠. 뭐 수술을 해서 핀삽입을 했다거나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들은 금방 받을 수는 있지만 네. 단순하게 시술을 했다. 아니,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보험 소비자는 계속 다리가 저리 돼. 네. 그럼 이제 누구의 말을 믿고 이게 어떻게 판정하느냐. 그래서 의사 진단이나 소견서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하는 원포인트가 있을까요?
2: 네. 그 연금의 3층 구조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잘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여러분은 1층인가요? 2층인가요? 3층인가요? 확인 한번 부탁드려요.
0: 네. 그리고 보험사가 지금 그 보험 소비자들 많이 모으기 위해서 간편보험에 조금 완화되고 있는 상품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험 준비가 지금 필요하시다면 올해 안에 꼭 준비하셔서 먼 미래에 있는 좀 그 병원비를 좀 충당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간편보험 챙겨보시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연 팀장님. 아...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 뵙네요.
0: 아,
2: 네.
1: 인사 좀
2: 한 달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쉬운 거 네. 맞으시죠?
2: 네. 네.
0: 영원한 만남도 영원한 헤어짐도 없다고 하는데.
1: 맞습니다.
0: 네, 또 뵐 수 있도록 열심히 네. 다니겠습니다.
1: 참 부족한 저를 또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 뵙기를 바라며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자, 머니투표에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곡 이승철의 긴 하루 띄워드리고요. 오늘 방송 놓치신 분들은 내일 오전 9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혜지였습니다. 내일 만나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0: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1: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어제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시내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현장에서 고가도로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현재까지 복구 작업이 계속되면서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본부 앞 삼거리까지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고요. 그 때문에 전체 열차 운행도 현재 중단되거나 또 운행 구간이 변경됐습니다. 특히 오늘 첫 차부터는 경의선 서울에서 수색 구간 전동열차 운행이 중지됐고요. 1호선 및 경의중앙선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29일까지 철도시설을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의디 최강일구입니다.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있죠. 비가 오고 난 뒤에 죽순이 여기저기서 자라나는 모습을 나타낸 말인데, 죽순은요 하루에 120cm까지도 자란다고 그러니까 자라는 게 눈에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요즘이 바로 이 우후죽순의 계절입니다. 5월 말 6월 초 만물이 번성하고 생장이 제일 왕성할 때, 생죽순은 이맘때만 볼 수 있다고요? 만나는 인연이 짧아서일까? 그 맛과 향이 더욱 진합니다. 아름다운 것일수록 그 머무름이 짧아 더욱 그립고 아쉽다고 하죠. 죽순도 그 머무름이 짧은데요. 이 시기가 지나기 전에 아삭아삭 담백하고 향기로운 죽순밥 어떠세요? 때되면 좋은 건 먹어주고 좋은 거 봐주고, 아무리 바빠도 그게 사는 거겠죠. 우리 때 놓치지 말고 살자고요. 5월 27일 수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라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7개 추가열입니다. 여수행.

추가열의 여수행 듣고 왔습니다. 예, 여유가 있으면 참 KTX 타고 여수까지 가서 오동도 보이는 횟집에 가서 한잔하면 딱 좋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 할 때 3시쯤 됐나요? 예, 2시 한 50분쯤 다 돼가지고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전해드렸던 예, 서울 서서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4시 끝날 때까지 한 명 사망 정도의 속보가 들어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3분이 돌아가셨고요. 네, 나머지 3분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약 12시간 전에요. 이미 위험신호가 감지됐는데도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날 어제 새벽 고가 상판 일부가 2.9cm 내려앉은 뒤에 구조물 보강이라든지 밑에 차량들 전면 통제, 그다음에 행인들의 통제 금지 뭐 이런 조치가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더 줄일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아쉬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화면에도 보니까 그 상판이 무너지면서 CCTV로 화면을 통해서 다 보셨죠? 이게 볼록이 내려오더니 갑자기 번쩍하면서 전기줄 스파크팡 일어났잖아요. 그게 바로 경의선 또 KTX 경의중앙선이 다닐 때 그 전력선이라고 하던데 그게 끊어지면서 그 스파크가 일어났다는 거고 그 순간에 1톤 트럭 정도인가요? 확 지나가는 장면 이런 것도 보였어요.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만약에 저 트럭이 조금 1초라도 좀 늦게 통과했으면 그 더 또 추가 희생자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안타까움이 들었고 더군다나 거기가 뭐 통행은 제한을 시켰습니다마는 만약에 기차가 지나가는데 그 고가도로 상판이 붕괴가 됐다 그러면 또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사고 여파로 열차 운행도 이제 어제부터 계속 차질을 빚고 있다고 그러죠. 오늘은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열차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 좀 인터넷을 통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삼성전자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73.7%의 찬성으로 가결이 됐네요. 파업 사태가 이제 일단락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 안팎에서 합의안과 노조 투표의 유효성을 두고 반발하는 노노 간의 움직임이 있죠. 안정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입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같은 회사인데 삼성전자라고 이제 명함을 파갖고 다니는 직원들인데 DX 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휴대폰이라든가 가전 만드는 데는 성과급을 해서 600만 원. 그다음에 DS,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직원들한테는 6억. 이게 100배 차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예. 누구는 어마어마하게 받고 누구는 조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문제도 좀 풀어야 될 것 같고요. 반가운 소식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1분기 출생아가 이번에 7만 5천 명이 됐는데 이게 통계상으로 보면 분기당 7만 5천 명이요. 7년 만에 최대 늘어난 거랍니다. 증가율이나 증가폭이 역대 최고인데 1분기에 합계 출산율도 0.95명입니다. 저희가 항상 합계 출산율,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 하면 2를 내려와서 0.7이다. 이렇게까지 통계가 잡혔었는데 0.95까지 올라갔습니다. 2009년 집계 이래 최대 폭으로 늘었는데 3월 달 출생아도 7년 만에 최대였고요. 혼인 건수도 8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8일 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오늘 기사가 났는데요. 취임 후에 이제 네 번째 하는 회견인데 벌써 1년이 지났군요. 작년에 아마 6월 3일이었죠. 대통령 선거가. 그때가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가 어젯밤에 늦게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김 씨를 고소했던 배우 김수현 씨 쪽에서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마침내 진실을 증명하게 됐다. 더불어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고인 배우 김세론의 카카오톡 대화는 김수현 씨와는 무관한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위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인의 음성 역시 AI 기술을 이용해서 생성된 조작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현 씨 쪽에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본 요미우리 아베 감독이라는 감독이 딸을 폭행했다는 사건으로 해서 전격 사임이 됐는데, 그런데 이게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큰 딸하고 작은 딸이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거를 이렇게 밀쳤대요, 큰 딸한테. 그랬더니 큰 딸이 챗GPT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이렇게 했는데 밀쳐서 내가 넘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챗GPT에서 여기다 신고를 해라 그래가지고 미성년자 뭐 폭행 그 할 때 상담소 그 전화번호까지 딱 알려줬다는 게. 그래서 그 큰 딸이 거기다 전화를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하게 됐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큰 딸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아버지한테 사과한다 이런 또 이야기가 뉴스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아, 챗GPT가 또 이럴 때 느닷없이 등장해서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자, 잠시 후에 나눔 선물 시작하겠습니다. 돈가스 퀴즈. 오늘은 또 돈가스 PD가 어떤 퀴즈를 가져왔는지 박길라의 나무와 새 듣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0: 돈가스.
1: 네, 돈가스 퀴즈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박길라와 나무아세 듣고 0768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좋은 노래 들려줘서 고맙습니다. 옛 추억에 젖어 눈물이 핑 돌았네요. 감사합니다. 아, 어떤 분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을까. 자, 돈가스 퀴즈입니다. 샵 연구일 문자 준비하시고요. 퀴즈 정답 먼저 적으실 거고 두 번째는 나눔 선물 마음에 드시는 거 제가 소개해드릴 건데 하나 적으시고 세 번째는 누구와 함께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세 가지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저희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당첨자를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제한 퀴즈인데, 오늘은 난센스 퀴즈입니다. 난센스 퀴즈. 난센스 퀴즈라는 게 뭐, 비상식적이다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언어 유희다. 뭐, 이런 건데, 네. 한마디로 뭐, 사자가 하품하면서 코 우빈다. 뭐, 그런 난센스 퀴즈인데요. 자, 이겁니다. 오늘 여기다가 올려놨는데, 다음 달에 이제, 월드컵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퀴즈는 장사꾼들이 싫어하는 경기가 뭐냐요. 장사하는 분들이 싫어하는 경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입니다. 두 가지의 보기를 오늘도 올려놨는데 1번은 불경기, 2번은 운동경기래요. 네. 2번의 보기가 오늘은 뭐 이렇게 탁... 액티브하거나 눈에 띄거나 독창적이거나 그렇지는 않네요. 네. 장사하는 분들이 싫어하는 경기가 뭘까요? 1번 불경기, 2번 운동경기. 드디어 이제 아이디어가 고갈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떡하지 내일부터. 네. 자, 정답 모르시면 1번 그냥 적으시면 되고요. 26개 나눔 선물 제가 쫙 읽어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적으세요. 분당 정자동 곱창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농배 목이버섯 1kg, 파주시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골프의 스크린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의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봄 도다리 3꽃이 모둠의 2인분, 냉장고 속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사라다 샐러드, 인터넷 강의 재미로의 중학생 수강권,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이나 소뚜껑 닭볶음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무역공사 홍삼진액, 구리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 파닭 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볶음탕, 인천 서구의 배감 장수순대 2인분, 용인동백 코다리명가의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 동안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하는말 하는골 고기 모듬 세트,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에 마시는 커큐민 골드, 독일산 찻잎과 건조과일로 만든 블렌딩티,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인천 검단 신도시 싱싱초밥의 싱싱정식 2인분, 일산 마두역의 오킴수 피부과의 선크림입니다. 네, 나눔 선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적으실 거는 누구와 함께 이 받게 되면 누구와 함께 이 선물을 같이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세 가지 적어서 샵 0951로 보내주십시오. 지금부터 난센스 퀴즈만, 네, 사자가 하품하면서 코오비는 난센스 퀴즈입니다. 장사하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경기가 뭘까요? 1번 불경기, 2번 운동경기랍니다. 네. 자, 모르시면 정답 그냥 1번 적으시면 맞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당첨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951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노래는 윤수연 씨 노래를 골랐네요. 오빠가 1번? 지금 뭐 선거송이야 뭐야. 노래 제목이지? 윤수연이 부릅니다. 오빠가 1번. 오빠가 최고다 그런 얘기인가 봐요.

네, 윤세연의 오빠가 1번. 네, 문자로 지금 선거철인데 이런 거 노래 홍보 같지 않아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정답 그냥 모르시면 1번입니다 했더니 파블로 PD가 그냥 자연스럽게 올려놓은 겁니다. 네, 전혀 오해하실 거 없습니다. 예. 자, 3983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셨네요. 예, 정답자는 아니시고요. 의견을 문자로 보내셨는데 안녕하세요, 일구형. 최강 라디오, 허리케인 라디오 시동 걸고 출격하는데요. 옛날에 일구형이 당산 철교 붕괴에서 구해준 카메라 출동 보도가 기억이 납니다. 미리 위험을 취재했더라면 어제와 같은 참사는 없었을 텐데 아쉽네요. 삼가 사고당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네, 모든 시민의 바람이죠. 예. 1983님께서 그거를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네. 1994년이었을 거예요. 10월 달인데, 성수대교가 붕괴가 됐죠. 많은 분들이 이제 희생을 당했는데, 제가 그때 카메라 출동이라는, 부서에 있을 때였는데, 나머지 한강대교의 안전은 어떠냐. 영동대교도 한번 취재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산철교를 밤에 전동차 운행이 중지됐던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카메라 기자하고 오디오맨하고 셋이 올라가서 균열 실태를 살피고 내려왔는데 균열이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카메라 출동으로 이제 보도를 했고요. 한참 있다가 얼마 안 있었던가 서울시에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당산철교를 전면 해체하고 재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인가 여기 지하철 2호선이 합정역에서 당산역까지 가야 되는 그 노선 자체가 교량 자체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한 2, 3년 정도 됐나요? 새로 건설하는데 해체하고 그런 일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얘기를 3983 청취자께서 하시는데 사실 제가 이때 이걸 취재했던 기자의 입장으로서 보자면 지금 삼성동 GTX-A의 순살 철근이라고 그러나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게 뭐 안전이니 아니니 그런 걸 떠나서 그 지하 6층에 어마어마한 구조물인데 그걸 떠받치는 그거를 갖다가 말로만 떠들 때가 아니다. 당산철교 같은 경우도 3년 동안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샀지만서도 새로 지은 거 아닙니까? 안전한 교량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거 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GTX의 삼성역 같은 구간도 전면 재시공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부터 생각들을 안 하고 이게 말로만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이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어제 서서문 고가 철거 과정에서도 예, 역시 사전에 안전진단이 제대로 안 됐다. 물론 안전진단 하려고 올라갔다가 이제 그랬더니 변을 당하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뭐든지 이 큰 이 해체 공사인데 예. 심혈을 좀 보다 기울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이제 당첨자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퀴즈 정답은 1번이죠. 1번. 1번 불경기. 예. 월드컵 경기가 아니고 불경기를 가장 싫어한다. 이제 요번에 월드컵 경기는 뭡니까? 48개국인가가 참여해서 32강, 16강 이렇게 올라가니까 경기 수도 많을 거고요. 아마 요번에 그, 이 뭡니까? 밤에 배달하는 음식 같은 거 불티나지 않을까? 요번에 좀 경기가, 월드컵 경기가 좀 살았으면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리고 제가 아까 돈가스 PD가 이젠 2번 보기가 뭐 운동 경기라고 그래 평범한 거 올려놓고 그러길래 아 이제 돈가스도 아이디어가 예, 다 힘 빠졌구나 고갈됐다 그러니까 0337님이 예, 돈가스 PD한테 응원 문자 겸 정답을 보내셨습니다. 1번 불경기예요. 정답은 그리고 돈가스 PD님은 내일 또 불사조처럼 난센스 퀴즈의 왕으로 되살아날 겁니다. 믿어요. 하하하. 최일구 DJ님 허리케인 라디오 시작과 함께 뉴스 요약 정리해주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남달랐던 최일구 앵커의 귀환을 보는 듯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337님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니까 저도 힘이 나고
돈가스 PD도 밖에서 우쭐하고 있습니다. 0337님께 인천의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세트 보내드립니다. 잘 해서 드세요. 두 번째 당첨자는 1067번님. 정답 1번 불경기고요. 저는 인천 택시하는 안동열인데요. 새벽 4시부터 오후 3시까지 늘 함께하고 있어요. 저희 TBS 라디오를 함께하신다는 얘기겠죠. 저는 아내가 일산 장항동에서 식당 일을 하는데요. 인천 서구에 배감순대를 받아서 같이 가서 먹고 싶습니다. 고생하는 마누라하고 같이 갖고 싶습니다. 1067번님 부부를 위해서 보내드립니다. 인천 서구 서부경찰서 근처에 있는 배감 장수순대 2인 식사권 보내드릴 테니까 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8613번님 1번 불경기가 정답이고요. 저도 억 단위의 손해를 보고 식당을 접었더랬죠. 검단 신도시인데 뜨문뜨문 출근하는 여보 내가 쏠게 남편과 맛있는 한 끼 하고 싶습니다. 싱싱초밥 2인분을 신청해 봅니다. 네, 8613님도 큰 식당을 한번 하셨던 모양이네. 네. 억대의 그 손해를 보고 어쩔 수 없이 식당을 접으셨다고 합니다. 아, 제가 여기 상암동에 그 피아노 학원 여기를 다니는데요. 그 건물이 아, 한 3층 되거든요. 학원은 이제 3층이 있고 1층에 그 게임방이 있었어요. PC 게임방. PC라고 그래야 되나? 예. 그 저 주로 이제 남자 고등학생쯤 되는 친구들이 젊은 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 달 들어가지고 예, 안내장 하나 딱 붙여놨더라고요.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 아, 그참 그걸 보면서 짠하더라고요. 제가 그 피아노 학원 다닌 지가 올해로 한 8년째 되는데 그 다니기 전부터 그 PC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결국 버티질 못하고 안타깝게 문을 닫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끔 가서 그 PC방에 들어가면은 라면도 팔고 떡볶이도 팔거든요. 그래서 간식으로 배고프면 거기 가가지고 어? 젊은 친구들한테 섞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같은 아저씨가 앉아가지고 떡볶이도 먹고 그랬었는데 아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8613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초밥이라 그러셨죠. 인천 검단 신도시 싱싱초밥.

0: 초밥집에 싱싱 정식 2인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가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포장해서 가져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눔 선물 후기 보내주신 분 중에 보면. 이번에는 7488번님. 저는 화물차 하는 사람인데요. 제 집사람이 허리케인 라디오를 한번 듣고 나서 최일구 씨의 칭찬을 많이 합니다. 저보고 문자를 보내라고 그래서 보냅니다. 제 집사람이 냉장고 속에 항아리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정답은 1번 불경기고요. 7488님 아내분의 권유로 허리케인을 듣게 되셨다. 일단 먼저 항아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용 사각 항아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488님 화물 일을 하고 계신 청취자님을 전화로 연결을 했대네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화물차는 어떤 화물차라고 계세요?
1: 오토 카고차 하고 있습니다.
0: 무슨 차요? 제가 몰라서.
1: 카고, 잉바디가 있고 카고가 있어요.
0: 예.
1: 덮개가 없는 게 카고예요.
0: 카고, 덮개 없는 거.
1: 제가 이제 원래는 다른 일을 그 학원 집사람하고 집사람이 피아노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하다가 코로나 때 힘들어서 지금은 이제 그걸 접고
0: 오.
1: 화물차를 좀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그리고 집사람은 또밤 없어에 가서 음악 일을 또 하고 있어요, 지금은.
0: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피아노 학원 말씀도 드렸는데 들었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 피아노로 아이들 그 교습을 했었나요? 그러면 아내분이?
1: 아니, 제가 학원을, 그 음악, 옛날에 그런 음악 하고 있는 거, 실용음악 학원이라고 학원 크게 했어요. 크게 한 200명 되는데, 강사들마다 한 30명이 되고, 일반 취미, 그 취미보다는 입시반이니까, 재즈, 뭐, 재즈나 블루스, 이런 음악을 많이
0: 보컬
1: 가르쳤어요.
0: 연습도 시켜주고.
1: 다 모든 걸다 하지.
0: 그죠?
1: 보컬, 미디 음악, 기타, 드럼부터 해서, 작곡, 뭐, 이런 거, 모든 걸 이제,
0: 그렇죠.
1: 그런 거 했었죠.
0: 오, 지금 오통 카고 하고 하시기 전에 그 부부가 같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1: 이제 저는 이제 원장이고 집사람은 부원장으로 해서 저는 이제 레슨을 안고 강사들이 다 레슨을 하고 이제
0: 알아요.
1: 관리하는 차원에서
0: 예. 저는 알아요. 저도 여기 상암동에 그 실용음악학원이 있어요. 제가 다니는 피아노학원 맞은편에 저도 가서 보컬 노래 연습 좀 해보려고 한번 가본 적이 있어서 거기 구경도 한번 했었거든요. 다니지는 않지만은 옛날에 그런 일을 하셨구나. 어디서 하셨어요?
1: 지역 얘기 한번 듣는 사람 다알 건데요. 좀
0: 아니 뭐 지금 안 하신다며 뭐
1: 경기도 쪽에서 하고 있었는데,
0: 경기도 쪽에서 예, 뭐그 정도만 하죠 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얼마 동안 하시다가 접으셨어요?
1: 한 30년 했죠. 저하고 집사람이 이제 음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계속 아마 거의 신호음악 거의 저희가 아마 1세대 정도 될 겁니다
0: 아
1: 아마.
0: 그렇습니까? 오 그리고 음악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우리 선생님 목소리만 들어도 저 원장님이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1: 그럴 수도 있겠죠. 강사들은 특히 더잘알 겁니다.
0: 그렇겠네요. 그럼 아내분은 이제 피아노를 전공하셨던 거고 근데 이제 학원이 안 하니까 밤에 야간 업소에 가서 피아노 연주를 하신다는 거예요?
1: 그렇죠. 음악적
0: 그러면 뭐 7080뭐 이런 연주해주고 뭐 알바를 하시는구나. 저도 요즘에 저는 처음에 이제 피아노 시작할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그냥 연주, 어줍지 않게 연주를 해보려고 이제 하다가 이건 내 목표가 아니다. 내가 뭐 피아니스트 될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실용적으로 내가 조용필의 돌아요 부산항해라든가, 예?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 이런 거를 반주를 넣어가면서 코드를 잡고 노래를 내야 되겠다. 악보만 보면은 바로 연주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요새는 태세 전환을 했거든요. 예. 근데 어렵더라고요.
1: 음악은 이제
0: 코드 잡고 하는 것도.
1: 저는 이제 기타 전공 있지만 이제 피아노도 똑같거든요. 특히 피아노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기본기를 안고 바로 곡을 들으려면은 더듬더듬 할 수는 있어요. 근데
0: 네.
1: 기본적으로 피아노는 바이엘이나 한온을 반드시 해야만 나중에 속도 빨라져요.
0: 네,
1: 그 코드, 리듬 이런 것도 다 연습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곡을 해도 바라바라 칠 수가 있어요.

0: 예.
1: 이런 걸안 하고
0: 그렇죠.
1: 그냥 건너뛰고 바로 무슨 곡을 들어가 버리면은
0: 예.
1: 계속 또 새로운 곡할 때마다 또 헤매고 또 연습 많이 해야 되고
0: 제가 그런 경우예요, 지금.
1: 예.
0: 바이에라든지 한옹 그런 걸 해야 되는데,
1: 예.
0: 너무 따분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1: 그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 어린 애들은 피아노를 몇년안 되는데도 피아노를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0: 예.
1: 어린 애들은 기초를 가르치면 너 10번 치고 가, 100번 치고 가면 100번 다 치고 갑니다. 근데 성인들은 10번만 치세요 하면 한 번, 두번 치고는 안 해버려요. 그리고 학원을 안 다녀버려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할수 없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곡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죠. 그냥,
0: 예.
1: 그냥 달콤한 사탕
0: 그런데
1: 주듯이.
0: 반론이 제가 있는데, 예?
1: 예.
0: 어릴 때 아이들한테 그 바이엘 이런 거 이제 가르치면은
1: 예.
0: 지루해 하지 않습니까?
1: 그래도 다 따라서 합니다.
0: 다
1: 시킨 대로 다
0: 따라서 합니까?
1: 합니다. 예, 얘들은.
0: 저는 뭐 예순 다 돼가지고 이제 이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바이엘 하리 그래가지고서 바로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부터 그냥 예? 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소절씩. 예. 근데 제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피아노 교육이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너무 안 시켜주는 거 아닐까? 예? 그 예를 들면은 TV에 나온 어떤 애니메이션의 그 주제가 같은 거를 연주를 먼저 해줄 수 있다면 그 어린애들이 더 즐겁게 피아노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근데 대부분 처음에 배우기 전에 어떤 분들은 나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악보를 가지고 와요. 아무것도 할 줄은 모르는데요. 음악을 들려주면서 나 이런 음악 하고 싶어요. 그래요.
0: 제가 그러거든요,
1: 예.
0: 레슨쌤한테.
1: 그 전에 그걸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시킨 대로 기초를 좀한 1년, 2년, 2년이든 기초를 딱 먼저 하면은 나중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0: 아유, 죄송합니다, 원장님.
1: 예.
0: 아이고.
1: 그래서
0: 원장님 학원을 찾아, 진작에 가서 그저 했어야 되는데. 해처리도 좀
1: 아니,
0: 맞아가면서. 아유.
1: 주변 학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0: 아, 근데 피아노 학원에 그냥 칸막이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 앉아 있으면요. 야,
1: 예, 그렇죠.
0: 진짜 그 클래식을 피아니스트 못지않게 연주하는 그런 학원생들 좀 부럽더라고요. 예.
1: 그러니까 제 집사람도, 집사람 자랑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하고 또 대학에서 전공해서 그런지, 어떤 곡이든 즉흥적으로 주면, 즉흥적으로 바로 다 치죠, 이렇게. 아무튼 어려운 곡도 이게. 그리고 안 보고도 무슨 곡이 나오면 그걸 또 응용해서 칠수 있고, 또
0: 네.
1: 편곡해서 칠수 있고, 그런 게 이제, 악보 보고는 누구나 웬만하면 다 치죠. 근데 그, 예.
0: 그러니까 악보라는 게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국어책 읽듯이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1: 그렇습니다, 예.
0: 자,
1: 그러니까
0: 음악이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1: 어릴 때, 산수, 초등학교 때 배울 때, 구구단을 외우고, 그 다음에 방정식 배우고 해야 되는데, 구구단도 안 외우고, 방정식 풀려고 하면, 참
0: 예.
1: 어렵죠. 예.
0: 알겠습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그래서 피아노, 최재근 선생님, 그 피아노 배우고 한다는 것도 집사람 알거든요.
0: 아, 제가
1: 아유,
0: 가끔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1: 아니,
0: 들으셔서 아나 보다.
1: 옆에 가까운 데 계시면, 막 가르쳐 주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예.
0: 아이고, 고맙다고 좀
1: 예,
0: 전해주세요.
1: 그리고 그러다가 방송을 듣고는 이분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MBC의 그 앵커님이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몇번 듣고는 막 웃는 거예요. 이중한 그 디스크 뭐죠 그게?
0: 허리
1: 이중한
0: 디스크쇼.
1: 허리디스크세요.
0: 예.
1: 그거 듣고는 또 배꼽 자고 웃고 얼마 전에 제가 문자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0: 아, 그랬습니까?
1: 상품 소개하면서 다리 달달달 떨면서 하는 거 보고 예, 한번 본 적이 있어요.
0: 저보고 다리 떨지 말라고 하셨던 분이구나. 아.
1: 그것도 보시고는 너무 순수하고
0: 예.
1: 그리고 이제 DJ가 하시면서 다른 DJ들하고 다르게 담백하다.
0: 네.
1: 다른 DJ들은 그 양념치라고 말 장난하기 위해서 막 하지 않습니까?
0: 네.
1: 최르구님은 참 순수하고 담백하고 이게
0: 네.
1: 재밌다 이런 얘기 많이
0: 알겠습니다.
1: 합니다.
0: 근데 사실은 이제 작가들이 써준 대본대로 쫙 해야 되는데, TBS가 뭐돈한푼 없잖아요. 직원들 얼굴도 못 바꾸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고도 없이. 예. 그러다
1: 그러니까 저도
0: 보니까.
1: 그래요. 그 스태프분들이나 좀 체류군님이나 좀 대단한 분들이라 그래요. 이렇게 이런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0: 네.
1: 좀 따로 또 도와준 사람도 없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그래도
0: 고맙습니다. 뭐, 저희는
1: 다른
0: 저희
1: 방송
0: 되지만, 근데 우리 저 청취자님도 30년 동안 그 좋은

0: 될 텐데, 그딸
1: 아니에요.
0: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1: 일종 대형도 있습니다. 근데 이 화물차는 8톤까지는 일종으로 할수 있을 거예요. 8톤. 얘는 저는 5톤이기 때문에 일종으로도
0: 아,
1: 가능하죠.
0: 대형까지는 필요 없는 면허구나. 아유, 알겠습니다. 기타도 같이 하시고 그랬으면 같이 공부하던 분 중에 친구분들 중에 뭐 아직 음악하는 분들 계십니까?
1: 예, 지금도 뭐 동료들 선배들 이렇게 음악을 아주 유명한 분들은 아니고요. 그냥
0: 예.
1: 이렇게 지금 뭐 음악을 직업적으로 지금도 하는 분들도 있죠.
0: 네, 알겠습니다. 네. 제 사촌 동생도 드러머요. 네, 근데 요즘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세차장 일을 한다고 그러던데, 요 화정 나이트 이런 데서 드럼 치고 그랬던 친구인데, 아주 한국에서는 그래도 드러머 중에 좀 알아주더라고요. 저기 아내분께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언제 문자를 한번 보내주시라고 그래요. 한번 인터뷰 좀 해보게. 예?
1: 아,
0: 피아노 얘기 좀 해보게.
1: 그래요?
0: 아니면 여기 오셔가지고 피아노 한번 줘. 여기 그랜드 피아노. 조율이 뭐 지금 3년째 조율이 안 되는, 그랜드 피아노입니다만 피아노도 그러니까. 하여튼 저 문자 한번 해서 인터뷰 좀 해볼 수 있게 기회를 한번 열어 주십시오.
1: 알겠습니다.
0: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그 당아리에 김치 사각 항아리에 이게 뭐냐면요. 그 집에 그 크리넷의 티슈 그곽 있죠? 그 정도 사이즈더라고요. 예, 요거 거기다가 김치를 한 반포기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으면은 냄새가 안 난대요. 이제 그런 항아리입니다. 예, 잘 쓰시고요. 아니 오늘 이렇게 좀긴 시간 동안 인터뷰해 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1: 저는 좀 서울시장 정원호 그 후보님이 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0: 아이
1: 힘이
0: 그런
1: 되는
0: 얘기
1: 것
0: 하시면 안 되고, 아이
1: 같아요. 하기
0: 지금 그런 얘기
1: 때문에.
0: 하시면 안 됩니다.
1: 아니,
0: 예.
1: 저는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0: 아, 자, 저희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기 파블로 PD가 음악도 전공하시고 그랬으니까 한번 좋은 노래를 한곡 추천을 한번 해보아 주십시오 그러는데요, PD가?
1: 저는 좀 블루스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0: 예.
1: 전화를 보겠네요.
0: 이목경?
1: 아니요, 외국 곡인데, 그 아주 유명한 곡인데, 웬만하면 다알 겁니다. 그, 게리 무어의,
0: 예.
1: 스틸 갓더 블루.
0: 제가
1: 스틸
0: 아나?
1: 갓더 블루.
0: 너 아냐? 고개는 끄덕이는데, 게리
1: 게리
0: 뭐요?
1: 무어. 게리 무어. 그 연주자가 게리 무어예요.
0: 뭐
1: 게리
0: 연주자예요?
1: 무어. 기타 연주요.
0: 기타?
1: 노래도 하면서.
0: 저기
1: 스틸 갓더 블루.
0: 그러면은, 영국에, 누구야, 다이어 스트레이츠. 노플러? 게리 노플러인가? 기타. 기타리스트. 다이어 스트레이트 있잖아. 솔탄스 오브 스윙. 그 기타리스트는 모르세요? 마크 노플러라고.
1: 그분은 뭐잘잘 모르겠네요.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찾았대요. 게리
1: 그래요?
0: 무어의 Still Got the Blues. 이 노래 소개 잠깐만 해줘보세요. 뭐예요?
1: 이게 이제 그 그분이 지금 세상에 돌아가신 지가 꽤 됐거든요. 몇년 됐어요.
0: 예.
1: 블루스 중에서 아주 원조적인 아주 정통 블루스를 많이 구사합니다. 음악이
0: 예.
1: 기타 연주도 이렇게 아주 끈끈한 블루스 연주를 딱 하는 특징이 그분이.
0: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님, 그러면 오랜만에 눈 감고 한번 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네, 30년 동안 음악학원 운영하시다가 네, 카고 일을 하고 계시는 청취자님께서 음악인으로서 추천해 준 게리 뮤어의 Still Got the Blues 노래를 지금 듣고 왔습니다. 예, 노래가 아니고 연주곡이네. 한 청취자께서 야 기타가 울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문자로 주셨습니다. 게리 무어가 보니까요, 이 저는 미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에, 저기네요. 예, 북아일랜드에 예, 거기 태생이고 13살 때부터 기타를 독학으로 해서 세계 3대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이 됐다고 합니다. 에릭 크랩턴, 짐 앤드릭스, 그 다음이 바로 이 게리 무어 이 선생인데 52년생이신데 2011년에 별세를 했네요. 안타깝게도.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예. 자, 오늘 2부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카고 운전하는 화물 일하시는 청취자님하고 정말 평소와는 다르게 한 2배 정도 되는 시간 분량을 해서 인터뷰하다 보니까 2부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날 3부에 통증 클리닉 하시는 거 알죠?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 미리미리 김용건 통증 전문의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풍금 씨도 나오는 거죠? 예. 네. 자, 상담 문자 미리미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부 끝곡은 박우철입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들으시고요. 3부에 뵐게요.

0: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1: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4: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서울시내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현장에서 있었던 어제 붕괴 사고로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본부 앞 삼거리까지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열차 중에는 경의선 서울에서 수색 구간 전동열차 운행이 오늘 첫 차부터 중지되고 있는데요. 그 밖에 열차 정보도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 서부간선 제한도로 일직 방면으로 가는데 1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2차로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올림픽대교에서 잠실철교 사이 1차로를 막고 작업하고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7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0.7mm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네, 청취자분들 중에 문자 보내주시면은 아내한테 항상 미안하다 이런 분들 꽤 많으세요. 그런 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이 부릅니다.

미안해 당신 듣고 왔습니다. 1427번님께서 안녕하세요. TBS 정상화 되길 바라고요. 충남 당진 기지시 통통 오리고기 회 좀 먹고 싶어요. 뒷바라지 해주는 아내와 같이 먹고 싶네요. 정답은 1번이고요. 네, 1427님 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볶음탕입니다. 아내분하고 같이 가서 오리볶음탕 드시면서 이용 씨 이 노래 불러주세요. 미안해 당신에. 저기 청취자 지나가는 두꺼비 아이디 쓰시는 청취자께서 지금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웃기는 방송 처음 봐요. 크크. 아, 이 얘기를 이래서 쓰셨구나. 뭐야 안 보여 거기. 이쪽은 스틸 갓더를 모르고 저쪽은 술탄을 모르고 두 분 너무 웃겼어요. 저는 게리 무야 스틸 갓더 그 노래를 모른다 그랬고 제가 아까 그 기타리스트 청취자님한테 술탄 오브 스윙 모르냐 그랬더니 그분도 모르신다고 이렇게 웃기는 방송 처음 본다. 그렇게 들리셨나 보구나.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잠시 후에 밥 먹고 합시다. 가수 풍금 씨하고요. 다정한 동네 의사 통증 전문의 김영건 원장의 허리케인 통증 클리닉 상담 시작합니다. 어디 쑤시고 그러신데 예. 또 알고 싶은 의학 상식 이런 거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미리 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도 받으시고 나는 선물도 받아가시고요. 자 오늘도 저 가수 풍금 씨 오면 의대 진학을 위해서 지금 힘을 써야 할 텐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실버덜 힘든 싱어 출신 가수죠. 최신영 씨의 노래 듣겠습니다.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주는 거야 없는 것도 아닌데 아싸!

0: 어깨 아파서 미치겠다, 어깨 통증.
1: 허리가 아파서 돌겠다, 척추 통증.
0: 죽지 못해 걸어다닌다, 관절 통증.
1: 밤마다 아파서 잠 설친다, 신경 통증.
0: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대상포진. 세상의 모든 통증을
1: 제대로
0: 상담해드립니다.
1: 밥 먹고 합시다. 예쁜근과
2: 정다운 동네의사 김영권 원장의 통증 클리닉.
1: 아프다고 좀 울지 마세요.
0: 자, 오늘도 상담 보조 알바 밥 먹고 합시다. 풍금 씨 나왔고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정다운 동네의사 김영권 원장 오셔오시고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이제 세 번째인가 이렇게 이제 같이 시작한 게?
1: 네, 근데 네, 제가 원장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고요.
0: 그게 무슨 말이에요?
1: 원장님은 네. 정다운 동네 의사로 소개를 시켜드리다 보니까 네. 제가 원장님이 무슨 과가 전문이신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0: 통증 아니야, 통증. 마취 통증.
1: 그래갖고 저는 이제 저희 팬분들께서 네. 이제 어제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 풍금님 내일 허리케인 가시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그 원장님 오셔서 아픈 데 있으시면 다 알려주세요. 근데 무슨 과지? 정형외과인가? 뭐더라? 한의원 하시나? 그렇지. 제가 막 그랬다니까요.
0: 그러니까 풍금 씨가 굉장히 의대 진학을 해야 되잖아. 하나, 하루에 다 알려고 그러지 말고 네. 차근차근 알면 돼. 네.
1: 그러니까 통증과예요?
0: 의대 진학 네. 공부는 시작했어요?
1: 그 이렇게 모질라서 뭘 시작하셨어요?
0: 가만 있어봐. 질문을 해서 정확히 얘기해줘서 그럼 원장께서.
1: 통증과 아, 네. 하시는 무슨 과가 있어?
2: 예, 과 분류를 한번 하자면 일단 전문 과목으로 이제 통증을 보는, 근골격계 통증을 보는, 신경 통증을 보는 과가 총 4개 정도 되는데요. 이제 신경외과, 그리고 정형외과,
1: 네.
2: 그리고 재활의학과, 그리고 저희 마취통증의학과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정도의 과에서 보통은 이제 그런 통증들을 진료하고 있어요. 1차 의료로.
1: 그렇지. 아, 그 원장님은 네. 4개 과 다 하시는 거예요?
2: 네, 4개 과를 어느 정도 진료를
0: 전문은 마취통증이지 않습니까?
2: 맞습니다. 네. 마취통증의학과.
0: 제가 적어, 풍금 씨 물어보지만 말고.
1: 그거를 3주 만에 알았으니 참.
0: 적어야지.
1: 의대 가려면 90살 넘어야 의대 가려면 돼.
0: 이따 또 예? 가을에 수능 시험도 봐야 되는데.
1: 맞아. 대학부터
0: 적어만 해야지, 공부하면서 해야지. 네 개 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1: 신경외과, 마취통증과.
0: 두 개 더 해야 돼.
1: 두 개. 정형외과.
0: 네.
1: 많이 모질라네요.
0: 모질라는 예. 뭐야?
2: 재활의학과.
0: 아, 재활의학과. 아, 네.
1: 어렵다, 네. 어려워.
0: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능 준비 열심히 하시고,
1: 예, 예.
0: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재수해서라도 예. 의대를 꼭 가시길 바라고.
1: 예, 알겠습니다.
0: 자, 예지 아빠 청취자께서 허리케인 라디오에 단골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인데, 이런 문자를 보냈네. 여기 김영건 원장이 풍금 씨한테 의학 지식을 하루에 하나씩 알려주고, 대신에 풍금 씨는 원장님하고 일구형한테 노래 하나씩 가르쳐주면 어떨까요?
1: 아, 응? 과수하실 것도 아닌데 노래를 어떻게 가르쳐주지?
0: 무시하는 거야 지금?
1: 아니 근데 일구 오라버니는 벌써 앨범도 있으시니까 가수고 원장님한테. 네.
2: 아, 저는 그 노래를 배워서 발음 교정을 좀 하고 싶어요.
1: 아, 그건 또 제 전문입니다.
2: 아, 그래요?
1: 제가 이렇게 대충 목소리를 들으면 이분이 하관이 어떻게 생겼구나를 대충 알거든요. 아, 앞니가 나왔구나, 아니면 앞니가 짧구나라든가 입을 덜 벌리시는 게.
0: 그거하고 발음 교정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1: 아, 이게 노래를 좀 잘하려면 입을 이렇게 웃으면서 가로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일 수 없이 이렇게 아래로 턱을 쓰면은 노래가 슬퍼져. 근데 이거를 옆으로 입을 벌리면서 해일 수 없이 하면 발음부터 벌써 달라지잖아요.
0: 해봐요.
2: 해일 수 없이
1: 훈련이 많이 필요하지만 너무 중력에다가 턱을 맡기지 마세요, 원장님.
2: 아, 네, 알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알았습니다.
2: 볼을 많이 쓰겠습니다.
1: 네,
0: 아,
1: 예.
0: 아, 나도 풍금 씨한테 지금 보컬 좀 훈련을 받고 싶긴 해. 이 고음, 나 고음 불가야.
1: 그거는 불가. 다시 태어나셔야 되는데요.
0: 에이, 여보세요. 나 피아노 반주하면서 노래하는 게 꿈이라니까.
1: 아, 근데 고음을 잘한다고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일구오라버니 노래 엄청 귀에 쏙쏙 꽂혀가지고 되게 좋아해요.
0: 아 근데 다음 소절 넘어가면 한 뭐 한 솔 정도 파 나오자 파솔 나오잖아요.
1: 네.
0: 그러면 안 나와.
1: 그러니까 그 고음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키에 맞춰서 음을 낮추셔서 부르시면
0: 그래요?
1: 돼요.
0: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해보자고.
1: 아 그럼요, 그럼요.
0: 자 이제 본 상담하기 전에
1: 네.
0: 풍금 씨가 자. 워밍업 상담을 하나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 뭐 워밍업 상담까지는 아닌데 제가 요즘 걱정이 늘어져가지고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네. 매니저 언니가 무거운 거 이렇게 헉 들다가 갑자기 등 날개축지 바로 아랫부분 왼쪽 부분에 담이 와가지고 그 병원도 가보고 근육이완제도 먹고 그래가지고 또 조금 괜찮아진 것 같다가 무거운 거만 들면 거기가 계속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고질병이 된 건지 왜 아픈 건지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2: 아, 네. 그 말씀만 들으면은 목에서 신경이 눌리는 통증이 의심이 되는데요.
1: 오 맞아요. 언니 네. 목 디스크 있거든요.
2: 아 네네.
1: 오.
2: 그 대부분 예 등 쪽으로 이제 통증이 방사되는 분들이 목 아래쪽 그러니까 5번과 6번, 6번과 7번과 같은 목 아래쪽 레벨에서 신경이 눌리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그런 쪽으로 통증이 생기면은 옆쪽에 있는 어깨라고 표현 많이 하시는 상부 승모근부터 등 쪽으로 이제 견갑 날개뼈 사이에 있는 이제 능형근이라고 하는 부위까지 통증이 방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런 분들은 목을 뒤로 젖히는 동작 같은 걸 하면은 혹은 좌우로 움직일 때 이제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목을 움직일 때 그런 통증이 생기는지를 한번 체크해보고 만약에 통증이 지속된다면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좀 진료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1: 네. 물리치료처럼 뭐 이렇게 등을 마사지 한다던가 그런 걸 계속 해줘야 되나요?
2: 네. 물리치료도 도움이 되고요. 너무 통증 강도가 심하다면 좀 그 주사치료라든지 혹은 먹는 약 도수치료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0: 네. 한번 언니 매니저 데리고 한번 가봐요 병원에.
1: 그래야 될까 봐요. 네. 병원이 어디 그랬지?
2: 일산 마두역에 있습니다.
1: 일산 마두역. 아, 네, 알겠습니다. 마두역.
0: 자, 이제 두 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 상담 문자 소개해 주시고 자 풍금 씨가 좀 진행을 해주세요.
1: 네, 2231님께서 원장님 거만한 자세 하라고 하셨는데 그거 할 때 팔꿈치를 옆구리에 대고 하나요?
2: 어 아닙니다. 옆구리에 대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0: 아, 그래요?
2: 그 이유가요. 옆구리에 대고 하려고 하면은 승모근이 이렇게 긴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승모근을 좀 늘어뜨린 상태에서 견갑을 모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 가슴을 쭉 펴고
0: 양팔을 이렇게 V자로 해가지고
2: 예.
0: 어, 이렇게 하는
1: 근데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여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옆구리에 붙이니까 되게 펴지지가 않는데 뒤로?
2: 네, 옆구리에 억지로 이렇게 옆구리에 딱 붙이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팔 근육이 좀 그 적으신 분들이 이렇게 옆구리에 딱 붙게 되거든요. 많이 마르신 분들이 좀 이렇게 붙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편하게 가슴 최대한 펴고 등을 최대한 모아준다라고 생각하고 옆구리에 팔꿈치 붙이지는 않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좋습니다.
1: 네. 5730님께서 원장님 저는 17개월 전에 허리 5번에서 왼쪽 다리로 갈라지는 부분에 협착증 수술을 한 다음 현재까지도 찌릿한 통증이 있습니다. 통증 완화에 좋은 운동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셨어요.
2: 아, 네. 아마도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하는 이제 허리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 뿌리가 통과하는 이제 공간이 있거든요. 그 뼈 사이에 있는 구멍이 있는데 거기가 좁아져서 그쪽을 넓히는 수술을 하신 것 같아요. 요거 하고 나서도 아프신 분들은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착증이 다시 조금씩 진행되면서 수술한 부분에서 염증 반응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에 통증 유발하는 포인트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한 부분에 다시 문제가 생겼든지 아니면은 그 수술한 부분에 신경이 지배하는 부분에 다른 문제가 같이 있었던지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통증 완화에 좋은 운동은 가슴 펴고 허리 펴는 이런 기본적인 자세에서 신경 눌리는 부분이 문제가 없는 걸 병원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거길 확인했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면 다리 쪽으로 마사지를 하든지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9746님이 교통 제보를 문자로 해주셨네요.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 순산 터널 안에 3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서행 중이니까 안전 주의하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셨어요. 9746님 고맙습니다.
1: 그럼 다음 사연 또 갈까요?
0: 네.
1: 3983님.
0: 아니. 뭐야. 3983님.
1: 3983님. 네. 제 입으로 얘기해도 되나? 안녕하세요. 최초의 트롯 가수 출신 여의사 풍금님의 탄생을 응원합니다.
0: 아, 합격했어 벌써? 아니 공부 더 하신지 시작, 네. 이제 시작입니다.
1: 문자 앞에다가 네. 이렇게 아,
0: 신경 써주시네.
1: 부담스럽네요. 네. 예, 예.
0: 뭘 부담돼요? 공부하면 되지.
1: 예. 예. 예. 김영건 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께서 구분 어깨 라운드 숄더가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평소에 어깨를 펴주는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생활하면 증상도 완화되고 예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런 보조기구를 원장님이 직접 만들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만드신다면 저도 펀딩하겠습니다. 항상 TBS와 19형님, 원장님, 풍금님, 파블로 PD님, 돈가스 PD님 응원합니다. 그러셨어요.
0: 보조기구 사업을 같이 해보자 이런 제안까지 해주셨네. 네.
2: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애정이 굉장히 뚝뚝 묻어나는 네.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 구분 어깨에서 겉에 이제 이렇게 제가 가슴 펴고 경감 모아주는 자세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네. 그걸 이렇게 해주는 기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1: 있어요, 있어요.
2: 네, 맞아요. 네.
0: 허리 펴기, 어깨를 펴게 하는 게 있다고?
2: 네.
1: 여기를 X자로 해서 이 뒤로 이렇게 어깨를 딱 펴주는
0: 강제로 이렇게
2: 네, 약간 탄성 밴드로 만든
1: 맞아요. 오. 입는 것도 있고.
0: 나도 있고. 자꾸 이게 허리를 숙이게 되고 그러는데 나도 그거 하나 사서 해볼까? 네.
2: 제가 그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사실. 그게 이제 그 계속 차고 있으면은 관련된 근육들이 좀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0: 그런 보조기구를 착용하는 것보다는?
2: 네. 물론 너무 힘들고 이제 잘 안 되는 상황에서는 다른 치료, 뭐 도수치료라든지 주사치료를 병행하면서 이런 보조기구를 단기적으로 써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보조기구를 제가 하는 것보다는 이제 뗐다 붙였다 하는 그 테이핑 요법 같은 것들을 한동안 했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그런 부분들은 별로 안 하고 있었거든요.
0: 네.
2: 예, 테이핑 하는 위치 같은 것들에 대한 그런 소개를 언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0: 예, 예.
1: 오, 좋다. 네. 제가 보조기구 저거 착용해봤거든요.
0: 아, 해봤어요? 네.
1: 그러니까 그 탄성 밴드로 된 옷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옷처럼 그렇게 입는 게 있는데 그걸 입고 제가 하루 종일 있어봤는데 막 속도 울렁거리는 것 같고 괜히 막 몸이 막 피가 안 통하는 느낌 있잖아요. 오. 약간 이렇게 왜냐면 뒤에서 계속 이렇게 누가 옷걸이에 달린 것처럼 잡고 있다 보니까
0: 수혜로 돼 있어요 그게? 재질이?
1: 아니요. 그냥 이렇게 밴딩으로 된 고무로 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해봤는데 되게 막 몸에 혈액순환 잘 안 되는 것 같고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0: 마치 저 치열 똑바르게 하려고 저 교정기 차고 있는 것처럼
1: 예, 예, 예. 그것도 고무로 있구나. 당기잖아요. 그것처럼 입었는데 되게 막 뒷골도 땡기고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한번 구해가지고 한번 딱 착용해 그냥 옷장 속에 집어넣고
1: 예, 안 맞아. 안 맞아. 저랑 안 맞더라고요. 일회용 됐어요.
0: 맨몸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답니다.
1: 1579님께서 좀 전에 설명하신 것과 같은 목 디스크로 통증이 좀 심해서 주사치료 받고 약 복용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MRI 한번 보자고 하시는데요. MRI 장점이 뭐고 차후에 어떤 처치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네. MRI는 연부 조직을 확인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 디스크라는 거는 물주머니 같은 형태입니다. 겉에는 이제 공 가죽 같은 이제 섬유륜이라고 하는 구조물들이 이제 있고 안쪽에는 수액이라고 하는 젤리 같은 말랑말랑한 형태의 이제 물기가 있는 그런 말랑말랑한 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퇴행성 변화를 겪거나 이제 어떤 하중을 많이 받으면서 그 디스크가 터져서 많이 이제 튀어나온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만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주사 치료를 하고 약 복용했는데도 통증이 지속되니까 아, 지금 안쪽의 상황이 혹시나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아닌지 확인해 보자. 이렇게 그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MRI는 한번 계속 통증이 있다면 MRI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풍금 씨가 네. 참여, 문자 참여 안내 좀 해 주세요.
1: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0951와 무료 문자 TBS 앱으로 아픈 곳이나 알고 싶은 의학 정보가 있으시면 상담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도 받고 나눔 선물도 많이 받아가세요. 선물 예. 많이 있습니다.
0: 예, 좋습니다. 자.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풍금 씨가 좋아합니까? 이 노래? 사랑하오?
1: 예, 제 노래입니다.
0: 와, 이 노래. 풍금이 부릅니다. 사랑하오. 듣겠습니다.

0: 아유, 잘 들었어요. 홍금 씨, 네. 사랑하오. 지난번에 들었는데 오늘 들으니까 더 마음에 와닿네. 소연 아빠 청취자가 문자 보냈어. 아니 날씨하고 이 목소리 정말 어쩌게 해요. 여기 제작분들 큰일 날 사람들이네. 전혀 업무에 집중 못하게 하는 선곡입니다. 사람 풀었어요? 소연 아빠님이? 예? 네,
1: 소연 아빠님 감사해요.
0: 형부쯤 되는 거요? 처음 보는 분이요?
1: 네. 예, 예. 감사합니다.
0: 진짜 극찬을 해줬네.
1: 네.
0: 근데 되게 악기는 거의 안 들어갔어.
1: 네, 악기가.
0: 목소리만 갖고 했어.
1: 네, 뭐 기타랑 베이스랑 드럼으로만 거의.
0: 녹음할 때 뭐 돈이 별로 없었어요?
1: 예. 악기를 많이 쓰려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0: 알았어요. 예, 예. 근데 자, 김영원 원장님 말이죠. 그 풍금 씨도 네. 그 얘기 들었나 보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지금 김영원 원장님네 병원에서도 이제 물리치료, 그 도수체조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한다고 그랬었는데 7월부터인가 보건복지부에서 그 제도를 바꾼다. 그런 기사를 제가 얼핏 봤거든요.
2: 네.
0: 그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데 네. 7월부터는 어떻게 바뀐다고 한번 짧게 한번 청취자분들 네. 관심 있어 할 것 같은데.
2: 네. 이제 병원에서 하는 치료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비급여. 인정 비급여라고 하는 치료가 있고요.
0: 보험 안 되는 거.
2: 예,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 네? 그러니까 급여 항목이 아닌 부분들은 전부 다 비급여라고 하고요.
0: 네.
2: 이제 급여 항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라에서 이제 가격을 정해 놓고 일정 부분 치료를 받으면 병원에 이제 나라의 건강보험 공단에서 이제 병원에 지원을 하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0: 그래서 네.
2: 크게 그러니까 나라에서 가격을 정한 부분과 병원에서 알아서 가격을 정해서 받아라라고 하는 비급여 항목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가 급여 항목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받아라라고 나라에서 이제 가격을 정하게 될 거고
0: 네.
2: 급여 항목이 되면은 아마도 이제 병원들에서 다 뭐 10만 원 받고 15만 원 받고 이러는 부분들이 이제 가격이 그 아마도 줄어들게 될 거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어요.
0: 네.
2: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받으시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받으실 수가 있게 될 뭐 건데
0: 소비자한테는 좋은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 네, 사실
0: 입장에서 보자면
2: 예, 사실 그렇습니다.
1: 저렴해지니까.
2: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저렴한 가격인 만큼 서비스의 품질이 유지되면서 이제 병원에서 서비스를 하려면은 그게 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제 직원들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같은 가격으로 같은 이제 월급으로 같은 서비스를 적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0: 그렇죠. 물리치료사 그 선생님들 계시니까
2: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풀어야 될 아마 과제.

0: 문제가 될 건데, 이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도수치료가 비급여에서 이제 나라에서 관리를 해주는 관리급여가 된다. 그리고 가격은 아마도 좀
1: 지금 이용료보다는 좀 싸질 것이다.
0: 예, 조금
1: 네.
0: 싸질 것이다.
1: 아직 금액은 정해진 건 아니고요.
0: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1: 알겠습니다.
0: 같습니다.
1: 그렇게까지만 이해를 하죠, 뭐.
0: 네.
2: 네.
1: 자, 계속해서
2: 네.
1: 홍금 씨, 문자 소개해 주세요.
2: 네. 1026님께서 정답 1번 불경기 최일구 씨는 구면입니다.
1: 제가요?
2: 오래전에 양주 M본부 연수원에서 뵌적 있어요.
1: 그래요?
2: 그때부터 TBS 고정 애청자가 됐네요. 반가운 마음에 문자 보냅니다. 건강 상식 하나 문의하고 싶은데요. 잠잘 때 종아리 쪽으로 쥐가 자주 나서 잠 설칠 때가 있습니다. 고견 바랍니다. 선물 주신다면 아무거나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셨어요.
1: 네, 그러면 1026님께 자, 다미래 주식회사에 마시는 커큐민 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0: 네, 지나는
1: 종아리
0: 문제.
1: 쪽 쥐.
0: 네.
1: 지난번에도 쥐가 자주 난다는 청취자분 사연 소개해드리고 상담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0: 맞아요. 잘때 종아리에 쥐 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2: 맞아요.
0: 예, 대부분 허리에서 신경 눌리는 분들이고요. 허리가 아프지 않더라도 이제 척추관 협착이 진행되는 분들,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 자극하는 게 진행되는 분들이 보통 자면서 쥐가 나고요. 그 진료를 보면 좋겠습니다. 집 주변에 신경외과나 통증의학과 방문하셔서
1: 네.
0: 종아리에 쥐가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진료
1: 이게
0: 보시면은
1: 허리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종아리 지나는 게?
0: 네, 이게 신경통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 중에 그 제가 채택하고 있는 이론은 허리에서 신경 눌리는 게 이제 증상이 없다가 자려고 누웠을 때 이제 눌려있던 신경에 이제 피가 통하고 신경이 다시 회복되면서 이런 식으로 쥐나는 이런 감각들을 만든다. 그래서 근육의 경련이라든가 쥐나는 감각들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전문적인 얘기를 하자면 좀 먼저 허리 엑스레이를 찍어서 아주 큰 문제가 없다면 에필렙톨이라고 하는 신경통 약이 있는데 그걸 이제 먼저 적용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의사마다 어떻게 치료를 할지는 좀 다르지만 이런 먹는 약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네.
0: 예, 꼭 병원에서
1: 알겠습니다.
0: 진료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참고를 해 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흥림 씨는 다음 주부터 여기 들어올 때는
2: 네.
1: 필기도구를 갖고 들어와. 아, 의대 가려면 이런 거다 메모해야 해서 공부해야지,
2: 아,
1: 암기하고.
2: 이 종아리 쥐에 대해서는 제가 달인입니다.
1: 왜?
2: 예? 제가 쥐가 자주 나거든요.
1: 지난번에 맞아 그런 얘기 했어.
2: 예, 그래서 근데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희
1: 오.
2: 어머니가 민간 요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종아리 쥐날 때 아킬레스건 뒤꿈치를 꽉 잡으면 괜찮댔어요. 그래서 주무시다가 만약에 쥐가 나면 되게 힘들잖아요.
1: 자,
2: 졸리니까.
1: 지금 아킬레스건을 꽉 누른다. 민간 요법 맞는 얘기예요?
0: 그거 도움 됩니다.
2: 그러면
0: 예.
2: 괜찮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1: 엄마도 의대 나오셨어요, 혹시?
2: 그건 아닌데 엄마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셔가지고 자잘하게 계속 아프신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크게 아프신 데는 없는데 아킬레스건을 꽉 잡으면 풀려요.
1: 종아리 지난다는 게 청취자분 질문 삼으시면서
2: 네.
1: 저를 옛날에
2: 응.
1: MBC 양주 연수원이 있는데 거기서 저를 봤대네?
2: 네.
1: 어떻게 보셨다는 게 거기 저 그냥 숙소인데 거기는 직원들만 쓰는 데인데
2: 거기 바로 앞에 사시는 거 아닐까요?
1: 거기가 옛날에 그 의정부 MBC 연성 그래가지고 하는데 안못 가봤죠 거기?
2: 네, 저는
1: 그게
2: 몰라요.
1: 처음 저희 입사했을 때는 그 연수원이 생겼을 때는 주변이 온통 논밭이었거든. 그런데 한몇년 전에 아마 어떻게 우연히 그 근처를 지나갈 때 있다 보니까
2: 네.
1: 그 주변이 다 아파트 숲이 됐어. 여기
2: 와.
1: 상암도 아파트 숲 같아.
2: 그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땅좀 사시지 그러셨어요.
1: 여보세요. 그런 얘기하면 뭐해.
2: 아파트. 네,
1: 그런 얘기하면 뭐야. 오늘 주식이 저기도 뉴스 나오잖아, 지금.
2: 그러니까요.
1: 코스피 지수 8,400인데.
2: 예.
1: 아, 이럴 줄 알았으면 하이닉스, 뭐 2만 원대 산 분도 계시다며.
2: 그렇죠.
1: 예. 그거 사지 뭐했어?
2: 그, 제가 보니까 돈복 있으신 분들만 벌더라고요. 예, 예.
1: 자, 돈 얘기는 여기서 끝내보자. 예, 예. 이번에 또 문자 소개해 주세요.
2: 네, 101호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누구는 일찍 하라고 하고, 누구는 되도록 늦게 하라고 하는데, 한번 수술하면 인공관절 수술을 또 안 해도 되는지요? 원장님의 답변 부탁드려요. 저는 나눔 선물로 한우국밥 먹고 힘내고 싶습니다.
1: 네, 일단 그러면 잊어버리고, 이전에 101호님한테 경기도 하남시 줄 서서 먹는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에 6인분 보내드립니다.
2: 와,
1: 자 상담해 주세요.
0: 네, 네. 제가 이제 수술을 하는 의사가 아니라서 저는 수술을 가급적이면 나중에 하라고 좀 말씀드리는 편인데요. 제가 말하는 게 아마 제일 그런 보수적인 답변이 될 것 같아요.
1: 그런데 김 원장님도 환자분 중에 이런 문의를 하는 분이 있을까요, 원장님?
0: 네, 예, 있습니다.
1: 아니, 원장님 다리 아픈데 어떻게 인공관절 지금 하는 게 나을까요? 언제 하는 게 나을까요? 물어보는 분이 계신 네네. 것 같은데.
0: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 엑스레이 상에서 그 4기, 그러니까 1기부터 4기까지로 퇴행성 관절염의 그 진도를 나누게 되는데 4기까지 많이 진도가 나간 분들 중에 주사를 맞아도 통증이 계속 있는 분들, 있는 분들은 인공관절 수술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엑스레이
1: 4기쯤 됐다 그러면 판단이 나면
0: 네. 그때쯤. 엑스레이 한 장만 찍어봐도 4기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4기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요. 만약에 4기가 아니다. 근데 주사 맞고 호전이 잘 안 된다라는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치료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자세한 거는 정형외과 가서 원장님한테 상의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0: 네, 수술에 관련된 거는 이제 정형외과에서 할까 말까 좀 이제 하는데 의사마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망치를 들고 있으면 전부 다 못으로 보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의사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의학적인 어떤 스킬에 따라서 환자한테 이렇게 좀 해보자 이렇게 조금 그렇군요. 권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가면은 좀 수술을 권하는 편이실 네. 거고 저 같은 통증 보는 의사한테 오면은 다른 치료법 좀 더 해보자 이런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1: 그러면 저도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전에 그 대학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거든요. 무릎. 네. 근데 동네에 있는 그 의원급 정형외과 네. 이런 데서도 다 수술을 합니까? 어때요?
0: 동네 의원에서는 잘 안 합니다. 그 입원실을 가지고 있는 네. 2차 병원급.
1: 2차 병원급?
0: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정형외과 하나만 있지 않고요. 여러 개의 과가 보통은 4개에서 5개 정도의 과가 있고 네. 그리고 병상이 이제 50병상에서 200병상 사이 이렇게 이제 입원실이 있는 그런 병원들에서 이제 수술을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2: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인공관절 수술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1: 나보고 그러지 말고 의사 보고 얘기해.
0: 무릎에 하는 수술입니다. 보통은요. 그 어깨 관절 인공관절을 하기도 하고요. 물론 뭐 고관절 이런 데 하기도 하는데 흔히 말하는 인공관절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은 이제 무릎 관절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깨나 고관절인 경우에는 응급으로 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1: 인공관절 어디 하는지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가.
2: 그거 이제 인공으로 된 관절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관절. 네,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하는 건가 궁금해서.
1: 아까 저 문자 보내주신 것 같은 무릎 인공관절.
0: 네, 아마 무릎이실 겁니다. 네.
1: 무릎 얘기 나온 김에 제 친구가 왼쪽 무릎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무릎에 뭐 영양제 맞는 주사제 같은 게 있어요? 그거 맞았다는 친구도 있던데.
0: 네.
1: 그건 뭐예요?
0: 무릎에 이제 영양 성분 되는 주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연골 주사라고 하는 히알루론산. 네. 그리고 DNA 주사라고 이제 별명이 붙은 이제 PDRN이라고 하는 주사가 있습니다.
2: 저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제가 힐을 많이 신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운동화 신고 다닐 땐 괜찮은데 그 하이힐 신고 노래하고 내려오면은 오른쪽 무릎이 아파서 약간 다리를 절거든요. 네. 그거는 무릎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거는 엑스레이 찍어요. 뭐 해야 돼요?
0: 무릎 엑스레이 확인해 보면 좋겠고요. 저는 그 힐 신고 나서 아프신 거면은 발에 문제가 있는지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언니 매니저하고 둘이 같이 가서
2: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리 약간 절거든요. 그래서 네.
1: 그걸 갖다 오고
2: 이거 얘기하시니까
1: 경험담도 좀 얘기 좀
2: 네. 네.
0: 한번 오시죠. 제가 그 좀 최신 직견으로 네. 치료해드릴게요.
2: 아 근데 볼 때가 많아.

0: 요 정도 상황인데 어떻게
1: 저 일단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어깨가 아프신지랑 파편 박혀 있는 걸로 진료를 해서 뭐라고 얘기를 들으셨는지가 궁금해요.
0: 예.
1: 수술 아마도 안 해도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고요. 50년 전이면은 너무 오래전인데도 지금 그냥 갖고 사셨기 때문에 큰 문제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빼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동안에는 파편이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다가 나이 먹고 이제 움직이면서 이 파편이 좀 다른 데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좀더뭐 어깨 회전근개를 찢는다든지 그런 상황이면 그걸 빼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2: 그 쇠가 몸에 있으면 부식되는 거 아니에요?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녹슬어.
2: 뭐 그 녹슬면 어떡해요?
0: 나보고 얘기하지 마. 의사 보고 얘기해. 나보고 그래.
2: 제가 너무 모르나요?
1: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파편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철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녹이 슬고 몸 안에 아마 흡수가 될 건데, 근데 그 파편이 너무 크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물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는 녹지 않고 몸 안에서 계속 잔존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네. 아까 말했던 인공관절 있잖아요. 그런 인공관절도 결국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쇠로 되어 있는데, 그 쇠라는 게 그냥 완전 철이 아니고 뭐 티타늄 같은 거 합금으로.
0: 녹슬지 않는.
1: 네, 녹슬지 않는, 흡수되지 않는 그런,
0: 알겠습니다.
1: 예, 물질입니다.
0: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또 노래 한곡 듣고 쉬어가겠습니다.
2: 네.
0: 풍금 씨가 추천을 한 곡이야, 이 노래가?
2: 네.
0: 어떤 곡이에요?
2: 이미자 선생님의 찔레꽃이라는
0: 왜,
2: 노래인데.
0: 특별히 이 노래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2: 그 찔레꽃이 원래. 의대 공부하려니까.
0: 의학 지식 부족해서 찔려?
2: 네.
0: 여보세요. 인공관절 그러면 무릎이지. 뭐, 딴 데를 왜 생각하지?
2: 아니, 어깨에다가 인공관절 할 수도 있대잖아요.
0: 어깨도 인공관절 해요?
1: 네, 어깨도 하고 고관절도 있고.
0: 고관절까지 내 얘기 들었는데.
2: 고관절 처음 알았네요.
0: 어깨도 인공관절 하고.
1: 허리 디스크도 있습니다. 목 디스크도 인공관절 있어요.
0: 그건 저도 얘기 들었고.
2: 네. 오, 저는 몰랐단 말이에요.
0: 아니, 아까 상황은 무릎 관절이었어요. 네. 그래서 찔레꽃. 네. 왜 좋아하시는 거야?
2: 아, 이 노래 들으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0: 찔리는데.
2: 상상하시면서.
0: 태진아 씨의 노래 있잖아. 가시여인아.
2: 그게 찔리는,
0: 마음에 찔리는데도 가시여인아. 자, 그러면 이미자 씨의 찔레꽃 듣고 오겠습니다.

0: 풍금 씨가 존경하는 이미자 선생님의 찔레꽃 들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근데 지금 이 찔레꽃 들으면서 저희 셋이서 재미나이 AI 얘기했는데 풍금 씨는 AI를 안 씁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찔레꽃 그래 여기다 녹음 이제 소리를 질렀지 그랬더니 화살표 누르니까 딱 나오는데 풍금 씨가 갑자기 그럼 찔레꽃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러길래 제가 찔레꽃은 어떻게 생겼니? 그리고 화살표 누르니까 이거 봐. 꽃 이미지에 여기 있잖아요. 예? 이거 봐 분홍색 꽃 이미지도 나오고
1: 이뻐요.
0: 찔레꽃은 보시는 것처럼 작고 소박하게 생겼고요. 특징은 뭐 다섯 가지나 되고 지금처럼 5월 말이면 한창 예쁘게 피어날 시기라 산책하다가 주변에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면 찔레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기가 아주 좋으니까 근처에 있으면 꼭 한번 맡아보세요. 이렇게 답변을 하네.
1: 네, 엄청
0: 제가
1: 똑똑해요.
0: 요즘 가끔 이거 물어보거든. 스페이스X 저 스타쉽 12호가 발사 중계가 어디서 하냐?
1: 네.
0: 이러면 딱 나오더라고.
1: 똑똑한 친구가 생겼네.
0: 아니, 근데 풍금 씨는 젊은 분이 AI 안 써요?
1: 네.
0: 자랑이야? 자랑이야? 지금 의대를 가야 되는데?
1: 저 아직은 별로 궁금한 게 없어가지고 뭘 물어보고
0: 우리
1: 그래.
0: 김용원 원장님은 씁니까?
2: 네, 저도 쓰고 있습니다.
0: 어떨 때 써요, 의사는?
2: 저도 이제 환자분들과 이제 대화 나눌 때
0: 네.
2: 그 녹음 어플 같은 것들을 이제 키는 경우가 있어요.
0: 녹음.
2: 네, 녹음 어플 같은 거 이제 환자분들한테 뭐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거 어려운 케이스니까 우리가 지금
0: 기록을
2: 기록을
0: 해놓으면서
2: 하자. 예, 어려우니까 이제 대화 나누면서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0: 네.
2: 그걸 다그 타이핑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얘기하면서 이걸 이제 다글로 AI라고 이제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다른 재미나이 같은 범용 AI보다 더 이제 대본을 잘 만들어주는데 그런 대본 같은 걸 이제 뜨기도 하고 그리고 나눴던 대화 내용 같은 것들을 재미나이랑 이제 논의할 때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다 어느 정도 쌓이면은 요걸 바탕으로 이번에 제가 의사 대상으로 6월 말에 강연도 하게 됐는데
0: 다음 달 말에
2: 그거 강연 자료 만들면서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미지 만들기도 하고.
0: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까 그러면은?
2: 아 도움이 많이 됩니다.
0: 저는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기 여보세요. 아니 젊은 분이 그래 AI를 다 쓴다며 요새.
1: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매니저 언니한테 물어보면
0: 아 매니저 언니 허리 아파가지고 걸음도 못 걷는다며.
1: 언니가 그 챗GPT한테 물어봐가지고 알려줘요. 근데 우리 팬분들하고 가끔 그
0: 알겠습니다.
1: 유튜브 할때 그 로또 번호 이번 주거 알려줘 그런 거할때 쓰고 한 다섯 개만 예상해봐 이럴 때 가끔 써요. 예.
0: 알겠습니다.
1: 잘
0: AI까지 했는데 자 이제 끝날
1: 알려줘요.
0: 시간 다 됐는데
1: 네.
0: 자 빨리빨리 한두 분만 더.
1: 아 그럴까요?
0: 6110님.
1: 6110님께서 선생님 저는 걸어 다닐 때 배에 힘이 빠지고 자꾸 배가 구부러져서 허리가 구부러진다는 얘기신 것 같아요.
0: 저하고 증세가 비슷하시네요.
1: 근데 허리는 안 아파요. 근데 복근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건지요. 걸어 다닐 때
0: 그러니까
1: 어떻게 해야 돼요?
0: 숙여진다 그러신 것
1: 예,
0: 같아요.
1: 앞으로 몸이 걸을 때 숙여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앞으로 구부러지는 게요. 이게 목과 허리에 같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스트레칭을 수시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0: 거만한 자세?
2: 예, 거만한 자세를 수시로 하셔야 되는데, 이것만으로 아마 안될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재활의학과, 그리고 통증의학과 진료 보시면 좋겠어요.
1: 병원을
2: 예,
1: 가야 돼요.
2: 앞으로 자꾸

0: 부러지는 거는
1: 예.
0: 척추관 협착증의 초기 신호입니다.
1: 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순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김용건 원장님 오늘도
0: 네,
1: 수고하셨고요.
0: 네. 수고
1: 홍금
0: 많으셨습니다.
1: 씨도 고생했어요. 출연료, 두분 출연료도 다 못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2: 아유,
1: 정말 고마워요.
2: 불러주셔서
1: 뭐
2: 감사합니다.
1: 홍금 씨는 대신 노래는 틀어드리니까.
2: 아유, 저는 뭐, 네, 너무.
1: 김용건 원장한테
2: 즐거워요.
1: 미안하지 뭐.
0: 아유, 아닙니다. 저도.
1: 벌써 1년도
0: 즐겁습니다.
1: 넘었어, 지금. 네. 네. 자, 그러면 풍금 씨 노래로 마무리를 하겠답니다.
2: 네.
1: 풍금의 노래 밥 먹고 합시다.
2: 오예.
1: 오예. 자, 두 분 수고하셨고 의대 가려면 다음 주에 저 미모하게
2: 네.
1: 뭐 좀 가져와.
2: 네.
1: 이렇게.
2: 볼펜 갖고 올게요.
1: 그냥 그거 하지 말고.
2: 예, 알겠습니다. 네.
1: 자,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2: 내가 최고다.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명을
3: 이번에도 죽였습니다.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0: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 평택 제천강 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가는데 평택 분기점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화물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유의를 해서 지나셔야겠고요. 그 밖에 도로는 수요일 퇴근 시간대가 다가오면서 정체 길이가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매송휴게소부터 용담터널과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각각 4km 구간에서 정체고요. 연결되는 서부간선도로 도심 성산 산대교 쪽으로 가는 데는 금천교에서 광명교, 신정교에서 양평교 사이로 각각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길은 잠실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사고 지점 뒤쪽으로 혼잡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4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살다 보면 뭔가 딱 막혀버리는 날들이 있습니다. 생각은 많은데 몸이 안 움직이는 날. 분명 해야 할 건 있는데 괜히 한숨만 나오는 날. 앞으로 가고는 싶은데 자꾸 제자리만 맴도는 느낌이 드는 날.
1: 돌파구라는 게 꼭 거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리듬 하나 바뀌는 거, 박자 한번 달라지는 거, 몸 한번 툭 움직여 보이는 거. 그걸로 갑자기 숨통이 트일 때가 있거든요.
0: 답답할 때 괜히 청소를 한다거나 괜히 밖에 한 바퀴 나갔다 온다거나 갑자기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기도 하잖아요.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 일단 몸부터 먼저 빠져나가보자는 느낌? 그래서 오늘은 너무 정답 찾으려고 하지 않고요. 답답한 마음 한쪽에 작은 구멍 하나 내보는 시간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1: 안 풀리면 일단 잼베라도 쳐보죠. 생각보다 많은 게 리듬 안에서 풀리기도 하니까요.
0: 오늘은 막혀있던 하루에 작은 틈 하나 만드는 시간. 여기는 우리 자연사하자. 저는 미미 시스터즈의 작은 미미.
1: 저는 밴드 잼베콜라의 시디키입니다.

0: 첫 곡 김동률의 황금 가면 듣고 오셨습니다. TBS FM과 미미시스터즈가 공동 제작하는 라디오 우리 자연사자 오늘 34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미시스터즈 작은 미미고요.
1: 저는 오늘 하루 큰 미미님을 대신해 1일 DJ로 함께하게 된 밴드 진 맥콜라의 시디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0: 여러분 지난주에 시디키님 덕분에 너무 즐거워서 여러분들의 또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앵콜 무대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 넘친 에너지는 아프리카에서 직수입하신 건가요?
1: 그렇습니다.
0: 아니 오늘은 무려 저번 주에 너무 아쉽다고 하시면서 젬베를 직접 지금 방송국에 갖고 오셨어요. 여러분 들리시죠?
1: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번 주에 못다한 이야기도 있고 못다친 잼베도 있어서 겸사겸사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래서 지금 계속 황금 가면 듣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잼베를 치시는 거예요. 이분은
1: 흥이 나지
0: 잼베,
1: 뭡니까?
0: 흥을 못 감춰. 절대 못 감추시는 분입니다. 이번 주도 이거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주가 약간 예고편이었다면 이번 주는 약간 본편. 제대로 본편 시작하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스티킴 덕분에 방송국 여기 스튜디오가 너무 뜨거운데 날씨도 되게 뜨거워졌잖아요.
1: 그렇죠. 이제 덥죠.
0: 아직 5월인데 햇빛이 갑자기 서프라이즈하면서 나왔어요. 아프리카도 지금 엄청 덥겠죠?
1: 지금 서아프리카는 네. 진짜 태양이 뜨거운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역시
1: 낮에는 햇빛이 북소리처럼 둥둥둥 하면서 내려오고요.
0: 둥둥둥
1: 가만히 있어도 땀이 이렇게 리듬 타고 흘러내립니다.
0: 땀도 리듬을 타고 흘러내리나요 아프리카에서는?
1: 그렇죠.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더운데도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은 에너지가 항상 좀 긍정적이고 밝은 것 같아요. 나무 그늘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푹 치고 춤추고 더위를 그냥 무조건 피하는

0: 한다기보다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잘 지나가는 느낌.
1: 다 같이.
0: 그렇습니다.
1: 사실 이렇게 살 부대끼기도 좀 힘든 그런 날씨잖아요,
0: 그렇죠,
1: 여름은.
0: 그렇죠.
1: 하지만 다 같이 노래하고 북치면서 이렇게 djembe를 치면서
0: 네.
1: 더위를 나시는군요. 뭔가 벌써 오늘 테마인 돌파구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답답하고 지치는 날에도 혼자 끙끙대거나 에어컨 밑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리듬을 타면서 지나가는 것.
0: 그렇죠. 인생이 마음대로 안 풀릴 땐
1: 네.
0: 일단 몸부터 움직여 보는 거죠.
1: 몸부터.
0: 오늘 저 젬베도 가져왔잖아요.
1: 그렇죠.
0: 여러분들이 답답하다 싶으시면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아주 시원하게 한번 북을 쳐드리겠습니다.
1: 와, 좋습니다. 오늘은 말로 안 풀리면 리듬으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0: 가보자.
1: 오늘의 테마 돌파구입니다. 일이 안 풀릴 때도 있고 마음이 안 움직일 때 괜히 같은 자리만 맴도는 느낌이 들때 여러분들만의 돌파구 방법을 많이 보내주세요. 나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음식도 좋고요. 누군가의 한마디 혹은 나만의 습관도 좋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혹시라도 막혀있는 이야기 있으시면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벽 앞에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TBSN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1입니다. 그럼 오늘도 시티키님의 밴드 젬베콜라의 곡을 한곡 듣고 올까 하는데요. 모고망 웰레라는 곡을 갖고 오셨어요, 그쵸?
0: 예, 맞습니다.
1: 한번 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0: 또 22년도에
1: 네.
0: 이제 12월에
1: 네.
0: 이제 나온 음악인데, 모고망 웰레는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불리는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1: 아, 네.
0: 저희가 이 노래를 또 이제 부르키나파소에서 연주되는 줄라동이라는 리듬에 이제 붙여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 네네. 무슨 뜻인가요? 모고망 웰레?
0: 모고망 웰레라는 말은 이제 서아프리카 줄라 민족 사람들이 말이고,
1: 네.
0: 나를 부르지 않아도 나는 언제나 너의 곁에 있을 거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언제나 내 곁에 있으니 용기를 가지고 함께 이 어려움을 돌파해보자라는 오늘의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1: 오늘에도 맞춤곡으로 갖고 오셨군요. 여러분 그럼 함께 듣고 올게요. 젬베콜라의 모고망 웰레.

0: 젬베콜라의 모고망 웰레 듣고 오셨습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곡이 나오는 내도록 지금 젬베를 와, 진짜 지금 스튜디오가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1: 두둥.
0: 아, 여러분 한번 한 소절 좀 쳐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아, 석이 아, 석이 씨한테 진짜 리듬. 아, 너무 신난다. 그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면서 문자도 많이 보내셨어요. 이 노래를 소연이 아빠님께서 노래를 듣다 보면 갑자기 제 시야가 넓은 평야로 펼쳐지면서 계곡에 서 있는 느낌이 듭니다. 대자연 속에 있는 느낌이 드신다고 하시네요.
1: 아, 감사합니다. 아, 저도 약간 연주를 하면서 네. 아, 내가 숲에 있다.
0: 숲에 있다.
1: 야, 완전 지금 야 후지락.
0: 후지락 페스티벌을 나왔다.
1: 페스티벌이다.
0: 아, 지금
1: 오늘 약간 좀
0: 지금 예. 3만 명의 관중 앞에서 연주하고 있다.
1: 야,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0: 아, 지금 오늘 심지어 여러분 나중에 저희 미미 시서즈 유튜브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공연 그 의상까지 갖춰 입고 나오셨어요. 다음에 꼭 한번 체크해 주셨어요.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돌아오세요.
0: 네.
1: 자, 그다음 예지 아빠빠.
0: 네.
1: 작은님이 실망이에요. 이렇게 멋진 분을 그동안 꽁꽁 숨기다니.
0: 아니, 예지 아빠빠님 벌써 실망을 하시는 건 이렇게 빨리 실망하시는 것도 처음이십니다.
1: 아하.
0: 죄송합니다. 제가 꽁꽁 숨기다가 여러분께 드디어 이제 공개합니다. 시디키님을.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여러분 진짜 음원도 신나지만 진짜 라이브로 공연을 보면 얼마나 더 신날까요? 언젠가 공연 소식 있으면 저희가 또 방송에서 알려드릴게요. 네. 서윤이 아빠님, 돌파구 하니까 목욕탕이 생각나네요. 남자는 함께 목욕탕에 가서 친해지고, 여자는 친해지고 나서 함께 목욕탕에 가죠.
1: 아, 그렇군요.
0: 아, 맞아요. 남자분들은 뭐 비즈니스 한다고 또 목욕탕도 가지고 그러잖아요. 아,
1: 좀
0: 사우나 이런 데 가지고.
1: 서먹서먹 할 때 좀 갔다 오면 좀 더 친해지고, 예,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0: 저 여자들은 절대 친한 상대가 아니고서 절대 가지 않죠. 절대 나의 모든 것을 허물을 벗지 않죠.
1: 아하, 그런
0: 네, 있군요. 약간 그런 차이가 있군요. 재밌네요. 아,
1: 예, 말씀해 주세요.
0: 네, 근데 돌파구를 찾으러 목욕탕에 가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묵은 때를 그렇죠. 밀러 가기도 하고 생각이 복잡할 때 시원하게 뭔가 탕 속에서 생각을 하거나
1: 릴렉스 되면서 이제 또 다양한 또 생각이 떠오르죠.
0: 그런 것 같아요.
1: 자, 5145님.
0: 네.
1: 아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덥다고 에어컨을 못 틀게 합니다. 그래서 늘 그늘진 벽에 등을 대고 가만히 있어요. 올해는 많이 덥다고 하는데 아내의 에어컨 사수를 뚫을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0: 아, 가만히 있으면 그렇죠. 덥진 않죠. 근데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그런 또 날씨가 있잖아요.
1: 그럼요.

0: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내분의 에어컨 사수를 뚫을 수가 있을까?
1: 이 사실은
0: 네.
1: 이거를 뚫다가는
0: 네.
1: 또 다른 게 막힐 수 있기
0: 아, 그렇죠. 여기 또 결혼 3년 차
1: 그렇죠.
0: 스티키님의
1: 아내의
0: 조언입니다.
1: 말은
0: 아, 아내의 말은?
1: 무조건 옳다. 약간 그런
0: 아.
1: 느낌으로 요즘 살고 있기 때문에.
0: 어디 감히 뚫으려고 하느냐? 어디 아내의 말을 거역하려고 하냐? 이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풍기로 갑시다. 오일사원님 옆에 선풍기 조그맣게 안에 틀어놓고 이제 그늘 속에 계시면 시원하실 거예요.
1: 요즘에
0: 네.
1: 목에 거는 그런 선풍기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자, 소연이 아빠님. 사람 안 치면 되는 거죠. 이건 무슨.
0: 아, 잼베를 친다. 잼베 열심히 치고, 하지만 사람 안 치면 된 거죠.
1: 아,
0: 이건.
1: 그럼요. 잼베,
0: 사람 좀
1: 여러분,
0: 되시면 안 돼.
1: 잼베를 치세요.
0: 네.
1: 예, 사람 치면
0: 사람은,
1: 큰일 나요. 여러분,
0: 근데
1: 그러시면 안
0: 뭔가
1: 됩니다.
0: 돌보가 답답할 때 사람 안 치면 된 거죠. 이 말씀이신
1: 아,
0: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제가
0: 마음
1: 또,
0: 답답할 때,
1: 아하.
0: 여러분, 답답할 때 하더라도 그 상대방을 정말 치면은 진짜 그거는
1: 철컹철컹.
0: 철컹철컹이고요.
1: 철컹철컹.
0: 그럴 때는 잼베를 쳐라.
1: 자, 김갑규님,
0: 네.
1: 시드키님 노래도 해주시나요?
0: 김갑규님, 그, 시드키님이 원래 판소리를
1: 오줌 많이 싸시는
0: 전공하셨던 원래 한국 전통음악을 하셨어. 지금
1: 어이
0: 박희
1: 시고 어이
0: PD님께서도 깜짝 놀라면서 웃으시고 계세요.
1: 아
0: 어때,
1: 예
0: 한 소절?
1: 저희 아뭐한 소절 해드릴 수 있지만
0: 네.
1: 갑규님 저희 6월 26일에
0: 네.
1: 제비다방에서 오후 8시에 잼베콜라의 공연이 있습니다.
0: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6월 26일,
1: 예그
0: 상수동에 있는
1: 상수동에 있는 예
0: 제비다방에서,
1: 제비다방에서 오후 8시에 공연이 있으니까요.
0: 네.
1: 공연 보러 예, 와주시면 저희 노래도 들으실 수 있고 하니 예,
0: 너무
1: 참고를 해주시면
0: 좋네요. 무슨
1: 감사하겠습니다.
0: 요일인가요?
1: 그날이 저희가 금요일입니다.
0: 아, 금요일 너무 좋다. 잼베 콜라 노래 듣기 딱 좋은 날, 6월 26일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직접 라이브로 시원시원한 잼베, 그리고 스티키님의 시원시원한 목소리도 같이 들으시러 한번 가봅시다,
1: 오세요,
0: 여러분.
1: 여러분.
0: 오세요, 오세요. 아, 근데 여러분들, 돌파구라는 게요, 이렇게 꼭큰 어떤 사활을 건 문제에서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별거 아닌 약간 설거지, 청소 이런 거에도
1: 그렇죠.
0: 돌파구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조그만 인생의 아주 작은 돌파구들이 자주 있어야 될것 같은, 딱 지금 해야 될것 같은데,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날 그런 날 있잖아요.
1: 아, 저는 그럴 때
0: 네.
1: 갑자기 전혀 아예 다른 걸 해버리면 잘 풀릴 때가
0: 아예
1: 있더라고요.
0: 다른 거요?
1: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춤추면서 냉장고 정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설거지까지 한 큐에 끝내버리기.
0: 아니 한 큐에 그렇게 다 가능한가요?
1: 그렇죠. 가능합니다.
0: 다른 신나는 걸 하면서 집안일도 신나버린 일로 만들어버리는
1: 긍정적으로.
0: 신박한 돌파구 방법이네요. 그럼 일할 때도 참 돌파구가 필요한 순간들이 많이 오는데요. 시드키님은 잼베 연습하다가 뭔가 리듬이 자꾸 꼬인다. 이럴 때 어떻게 돌파구를 찾으시나요?
1: 그렇다 싶으면 이제 제가 하던 거를 계속 같은 걸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리듬을 또 연주를 해봐요.
0: 아,
1: 그러면
0: 완전 다른?
1: 어느새 기분도 손도 싹 풀려요.
0: 그리고 그럼 안 풀리던 리듬도 다시 또 풀리나요?
1: 그렇죠.
0: 다른 걸 그냥 해봐라.
1: 다른 거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해봐라.
0: 인생도 조금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정면으로 막 밀어붙인다고 다 뚫리는 게 아니라 잠깐 옆길로 샜다가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1: 소인이 아빠께서
0: 네.
1: 우와 당신이 진정 북치고 장구치시는 예 북치고 장구치고 예 그쵸 북치고 또 북치고 북치는 사람입니다.
0: 네. 네. 아, 맞습니다. 돌파구라는 게꼭 해결로 꼭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냥
0: 그렇죠?
1: 숨 한번 크게 쉬고 몸에
0: 네.
1: 다시 박자가 돌아오게 하는 거. 뭐그 정도만 돼도 사람이 또 움직여지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다시 내 몸의 리듬을 찾는 것이 돌파구다. 아, 그 와중에 또 김갑규님께서 저도 잼베를 배워보고 싶네요. 잼베 생수 결성하실 분 모집하러 갑니다.
1: 잼베 생수 좋습니다.
0: 잼베 생수는
1: 잼베 생수
0: 뭔지요?
1: 잼베 저희 팀이 이름이 잼베
0: 아!
1: 콜라니까 그렇게 또 생각하고 또뉴
0: 아, 콜라 말고 약간 좀덜 자극적인 생수로
1: 잼베
0: 가겠다.
1: 생수 잼베
0: 잼베
1: 맑은
0: 생수.
1: 물
0: 아, 잼베 아리수 이런 걸로
1: 예 그런
0: 가시던가요?
1: 예 그런 느낌인가 봅니다.
0: 아, 재밌네요.
1: 예
0: 김갑규님, 잼베 배우러 한번 와 보십시오.
1: 예예예. 예, 예.
0: 좋습니다. 저도 뭔가 답답할 때 답답함을 뚫어주는 뚫어뻥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1: 아하.
0: 그들과 수다를 떨다 보면은 어느새 아 별거 아니네. 계속 할 수 있겠다 그런 힘도 생기고 그렇죠. 아 망하면 뭐 어떠냐 싶은 그런 불안감이 사라지는 순간도 오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0: 스티키님은 인생의 돌파구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1: 아, 저는 그럴 때는 일단 네. 밖으로 나갑니다.
0: 밖으로.
1: 여유가 있으면 이제 도시에서 좀 벗어난 도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0: 자연 속으로
1: 햇빛 보고 바람 쐬고 숲을 보고 그렇게 내 몸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고 멈췄던 나의 리듬을 다시 돌게 만듭니다.
0: 아프리카 가고 싶으신 거죠?
1: 아 너무 가고 싶어요.
0: 나의 돌파구는 아프리카다.
1: 진심. 제가 또 젬베를 이렇게 네. 뭐 일로 대하는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젬베를 연주하면요 여러분 네네. 확실히 스트레스가 줄고 이제 몸의 리듬이 직관적으로 좀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네. 젬베가 여러분 없으시겠죠. 그쵸, 아무래도 보통은 없죠. 그럴 때는 네. 무릎이나 뭐 책상을 이렇게 두드리는 이렇게. 것도 네, 참 좋습니다.
0: 네. 그리고 이렇게 손톱 같은 것도 괜찮겠네요.
1: 너무 좋죠.
0: 오.
1: 그래서 이렇게 걷던 두드리던 네. 하면 네. 이제 생각도 따라서 이제 몸 따라서 움직이더라고요.
0: 그럼 혹시 지금 바로 우리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어떤 손뼉이나 어떤 이렇게 리듬 같은 거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그럼요, 그럼요.
0: 어.
1: 자, 일단은 네. 이제 저희가 박수를 네네. 한번 쳐볼게요.
0: 네네. 준비됐습니다.
1: 자, 준비. 자, 짝짝짝짝짝. 이렇게 돼요.
0: 짝짝짝짝.
1: 그쵸.
0: 여러분도 지금 살짝 한번 따라해 볼까요?
1: 들어보세요.
0: 지금 일어나셨어. 짝. 한번 해주세요. 짝짝.
1: 그렇죠.
0: 짝짝.
1: 여러분.
0: 짝짝짝.
1: 한번 더. 아.
0: 재밌다.
1: 짝짝짝짝짝짝짝.
0: 짝짝짝짝짝짝짝.
1: 예, 이렇게만 해도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거를 몸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0: 그러네요. 약간 좀 어려운 리듬 한번 가보는 거 어때요?
1: 어려운 리듬이요?
0: 약간, 네, 몸 좀 풀었다 이제.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0: 네.
1: 더 길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네, 좋아요. 네.
1: 방금 했던 짝짝짝짝짝짝짝짝짝을 세 번을 하고
0: 네.
1: 마지막에 했던 짝짝짝짝짝짝 이걸 두 번 할 거예요.
0: 네.
1: 들어보세요. 짝짝짝짝짝 두 번. 세 번째. 그 다음에 짝짝짝짝짝짝 한 번 더 이렇게
0: 이렇게 합체해서
1: 그렇죠.
0: 여러분 어때요? 좀 약간 뇌가 스트레칭 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은데 저는
1: 아하.
0: 시원시원해.
1: 아하.
0: 이게 몸을 흔들다 김학규님께서 제가 치니까 뭔가 젬베 고로쇠 물이네요.
1: 약간 좀 단맛이 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 않을까요?
0: 스윗하다.
1: 스윗하다.
0: 나의 리듬은 스윗하다. 이런. 좋네요. 근데 진짜 이게 박수 치거나 젬베를 치거나
1: 네.
0: 그러면서 돌파구를 찾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1: 예, 리듬이라는 게 꼭 음악을 잘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0: 네.
1: 몸 안에 멈춰있던 거를 흔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0: 생각이 너무 많을 때는 몸이 먼저 움직여주는 것도 좋다.
1: 네, 그렇게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0: 네. 네, 얘기하다 보니까 돌파구라는 것도 우리 생활적인 순간들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알람 5개 끄고 겨우 일어났는데 찬물 한번 세수하는 게 돌파구가 될 수도 있고요.
1: 음흠.
0: 답답해서 무작정 밖에 나갔는데 생각보다 바람이 좋았던 게 돌파구가 될 수도 있고요.
1: 그렇죠.
0: 최근 막혀있던 하루에 틈 하나 생겼던 장면,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한 그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른 그 장면 그대로 사연 보내주세요. TBSN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1입니다. 걱정 마, 어차피 잘 먹을 거야. 오늘도 수요일 저녁 메뉴 고민 해결사. 걱정 마, 어차피 잘 먹을 거야. 시간이 왔습니다.
1: 우후!
0: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일단 한 끼 배부르게 먹고 한숨 자고 나면 딱히 달라진 게 없더라도 조금은 기분이 나아지곤 하잖아요.
1: 하루가 답답할 때 그날의 저녁 메뉴가 돌파구가 되어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매운 걸 먹으면서, 누군가는 시원한 걸 먹으면서,
0: 시원하다.
1: 누군가는 아주 많이 먹으면서요.
0: 배불러.
1: 몸은 생각보다 솔직해서 딱 필요한 한 끼가 들어가면 굳어있던 기분도 살살 풀어지거든요.
0: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갑갑한 하루 중에 나만의 돌파구를 찾아줄 바로 그 메뉴. 일명 숨통 트이는 한 끼 배틀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돌파구 메뉴는요. 입니다. 물냉, 물냉. 아,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가져온 물냉은요, 슴슴한 매력의 평냉이 아닙니다.
1: 아니, 평냉이 어때서요?
0: 평은 예전에 했었거든요.
1: 아, 그래, 그래서.
0: 오늘은 좀 더 직설적으로 가볼게요. 살얼음 동동에 식초랑 겨자 팍팍 들어가서 먹는 순간 번쩍 정신드는 바로 그 물냉면으로 가겠습니다.
1: 아, 좋다.
0: 오늘따라 뭔가 자꾸 막힐 때, 차도 막히고 말문도 막히고 가슴도 막히고 세상 모든 인간관계가 막막하게 느껴지는 날, 그럴 때 물냉 한 그릇이 눈앞에 있으면요, 저는 아, 여기에 출구가 있었구나 싶습니다.
1: 하하.
0: 일단 스테인리스 그릇, 스텐 그릇.
1: 아하.
0: 차갑고 믿음직스럽고 아주 단호합니다. 그릇 자체에 이미 태도가 있달까요? 그 안에 얼음 살짝 떠있는 맑은 육수.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심플함에 믿음이 갑니다.
1: 아,
0: 아, 얘는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 같아. 가늘게 정리된 면발, 오이채랑 배, 달걀 반쪽까지 복잡하게 늘어진 게 아니라 차갑고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는 이 느낌.
1: 아, 좋다.
0: 그리고 첫 국물, 이건 그냥 국물이 아닙니다.
1: 아, 그럼 뭐죠?
0: 머릿속 과열된 CPU의 냉각수 수준입니다. 한 모금 쭉 들이키는 순간 머릿속에 고요함이 밀려옵니다.
1: 아하.
0: 아까까지 엉켜있던 생각들이 찬 육수 따라 한번 싹 밀려 내려가는 기분이 들죠.
1: 아, 좋다.
0: 그다음 그 매끄러운 면 매끄러운 면발을 입안으로 흡입하는 순간 신기하게 사람 마음도 조금 정리됩니다. 아, 인생 뭐 있나, 오늘도 어떻게든 가겠지 싶은 마음이 들죠.
1: 아, 너무 좋은데요.
0: 머리에 더욱 경종을 울리고 싶으신가요? 식초와 겨자를 넣어봅시다.
1: 그거죠, 그거죠. 식초, 겨자.
0: 눈물, 콧물, 정신줄까지 싹 한 큐에 정리됩니다. 너무 차갑고 너무 자극적이라고요? 그럴 때 준비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1: 뭔데요, 또?
0: 바로 만두. 큼직하고 뜨끈한 만두 한 입 베어물면 냉면으로 차갑게 미스하고 만두로 다시 봉합하는 완벽한 조합. 물냉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1: 그쵸,
0: 거의
1: 그쵸.
0: 냉기로 그쵸, 하는 그쵸. 감정 리셋이에요.
1: 아,
0: 그래서 저는 오늘 막힌 하루에 냉육수로 길 하나 내주는 음식 물냉면으로 가겠습니다.
1: 살얼음 동동 물냉의 만두. 야, 이 한여름 메뉴를 너무 일찍 푸신 거 아닙니까?
0: 아우, 여름 계절이니까요. 여름 날씨가.
1: 아, 저도 약간 좀 하, 땡기는데
0: 네.
1: 오늘은 좀 제가 운이 조금 아, 없나 싶기도 하지만.
0: 아, 이렇게 여기 약해지시면 아닙니다. 벌써.
1: 그렇지만
0: 자, 잼별 한번 올려보십시오.
1: 배틀이가 잠깐만.
0: 배틀력을 한번 올려보시죠.
1: 예.
0: 그렇죠.
1: 자, 저는 오늘 조금 다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숨통 트이는 한 끼 배틀. 제가 오늘 선택한 돌파구는요. 바로 냉콩국수.
0: 오, 콩국수.
1: 사람이 진짜 막혀 있을 때는요. 꼭 더 세게, 더 자극적으로 한다고 풀리는 건 꼭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열이 올라가 있을 때는
0: 네.
1: 한 번은 차분하게 식혀줘야 합니다. 콩국수가 딱 그런 음식이죠. 콩국수 한 그릇 앞에 앉으면 저는 약간 아직 세상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감사한 경건한 마음이 듭니다.
0: 너무 경건한데요?
1: 일단 그 뽀얗고 묵직한 국물부터 마음이 편해지고요.
0: 네.
1: 상에 올려진 한 그릇의 만듦새를 보면 허세 없는 단정함을 느낄 수 있고 그 모습만으로도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아니라서 존재감도 장난 아니고요.
0: 그건 그래요.
1: 일단 그 콩물 아주 진하고 묵직하고 고소해요. 거의 액체 두부 수준입니다.
0: 액체 두부.
1: 한 입 더 먹으면요. 입안이 시원해지면서도 콩의 고소함이 쫙 퍼지는데 이게 단순히 차갑기만 한 게 아니라 몸 안쪽을 조용히 식혀주는 그런 맛이에요. 과열된 엔진을 식혀주는 느낌이랄까요?
0: 어, 역시 이것도.
1: 아, 입에 침이 고여서. 네. 콩국수는 무엇으로 또 간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0: 아, 중요하죠.
1: 자, 여러분은 소금 파이신가요? 설탕 파이신가요?
0: 아.
1: 취향껏 골라보세요.
0: 저는 소금.
1: 예, 저도. 일단 소금 파이입니다.
0: 소금으로
1: 이제 콩국물에 전체적인 밸런스가 딱 간이 맞아지는
0: 아,
1: 순간.
0: 그쵸.
1: 아, 오늘 내가 누울 곳은 여기다. 이 콩국수의 면 국물 위에 내가 누워야겠다. 하면서 갑자기 자기 자신과 이제 화해를 하게 되죠. 통통한 면발을 들어 올리면 콩물이 두껍게 감겨 있습니다.
0: 판소리 하시는 줄 알았어요.
1: 입안 갓 가득 머금고 씹을수록 콩향이며 감칠맛이며 고소함이 올라오는데 이게 참 사람을 아주 평화롭게 만듭니다.
0: 아, 진짜 고소함의 극치다, 진짜. 아.
1: 거기에 잘 익은 김치를 딱 올려서
0: 아, 김치.
1: 다시 한번 후르르르르르. 그 시원하고 칼칼한 맛이 입안의 리듬을 다시 정리를 아. 해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죠.
0: 네. 네,
1: 콩국수는 살아남는 리듬을 다시 만들어

0: 주는 음식 같다
1: 역시
0: 할까요?
1: 리듬.
0: 물냉면이
1: 네.
0: 야 정신 차려 일어나 아이 그냥 자극적으로 뚫어버려
1: 가버려! 끌어버려!
0: 하는 정면 돌파형 돌파구 라면.
1: 그렇죠?
0: 콩국수는 에휴 괜찮아 숨 한번 고르고 아이, 다시 가보자. 매우 스윗한 예 스윗한
1: 스윗한
0: 고로쇠 물 같은 예 돌파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복잡하게
1: 네.
0: 끓어오는 마음에
1: 네.
0: 고소한 콩물 한 바가지 싹 부어주는 돌파구 콩국수로 가겠습니다.
1: 사설 듣는 줄 알았어. 콩국수 좋죠? 근데 먹고 나면 콩국수 너무 착해. 사람이 너무 평화로워진달까요?
0: 아하.
1: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돌파구인데 말이죠. 갑자기 아 세상 뭐 별거 있나 이렇게
0: 하지만
1: 모드로 필수? 아니
0: 아니.
1: 그런 거별 필요 없어요
0: 아,
1: 지금.
0: 잠시만요. 하지만
1: 네.
0: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 그건
0: 아니,
1: 그렇지만.
0: 물냉면은 너무 급해요. 먹는 순간 정신은 번쩍 드는데
1: 그쵸 번쩍.
0: 금방 또 배고파져서 아휴, 인생이 막힙니다.
1: 다시 막힌다고요?
0: 그럼요.
1: 그래서 만두도 먹었잖아요. 배 빨리 꺼질까봐.
0: 너 과식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1: 아, 그리고 물냉면은요, 육수 마시는 그 순간부터, 그한 입, 그첫 모금부터 아주 빵! 하고 터지는
0: 그쵸,
1: 눈이
0: 그렇긴
1: 진짜,
0: 한데.
1: 눈이 확 개안한 느낌 들잖아요.
0: 아이, 근데 거기에 식초, 겨자까지 욕심내고
1: 네.
0: 양 조절 못하면 결국 눈물 콧물 다 터져서 후회하게 될걸요?
1: 콩국수도 소금 양못 맞추면 그냥 소금물 되는 거거든요? 못
0: 아하.
1: 따라온다고요.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일까요? 정신 번쩍 나는 물냉면이냐? 몸과 마음을 조용히 식혀주는 콩국수냐? 오늘 여러분의 저녁 메뉴 선택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한표 기다릴게요. TBSN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자원 전해주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1입니다.
0: 콩국수든 냉면이든 일단 저희를 따라오시면 오늘 저녁은 실패 안 하실 겁니다.
1: 아, 그거 확실하죠?
0: 네. 서울전자음악단에 따라오면 좋겠네. 듣고 올게요.
1: 네.

0: 서울전자음악단의 따라오면 좋겠네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군침 도는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김처봉마니님, 반갑습니다. 작은 미미님, 아고 배고파라. 함흥이랑 평양냉면 중 저는 함흥을 좋아합니다. 오, 저는 그래서 냉면에 한 표, 냉면에 한 표 들어왔어요.
1: 아니, 어떡해.
0: 평냉보다 원래 함흥을 좋아하시는군요. 함흥이 또 땡기는 그런 날이 또 있어요. 그쵸?
1: 그쵸.
0: 또 그런 날인가? 또
1: 뭔가 반박을 해보려고 했다가,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0: 그럼 자꾸 이쪽으로 넘어오실 것 같은데요?
1: 네. 근데 저희 소연이 아빠님께서 네. 되게 긴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한번 빠르게 아까 전에 뭐 콩국수 타령이라고 하셨으니까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둘 다 넣어요. 실망입니다. 네. 주인이 비빔냉면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면 젓가락으로 면을 돌돌 마는 짧은 시간도 못 참고 입안에 침이 고인다. 숯불에 구운 고기와 함께 먹는 냉면이 새콤달콤 너무 맛있다. 입안에 매운맛을 가시게 하려고 육수를 마시기도 하고 물을 마시기도 하지만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는다. 그래도 비빔냉면 먹는 것을 보면 비빔냉면 먹는 것을 멈출 수는 없다. 깔끔하게 비운 그릇을 보면서 다시 올 것을 다짐해본다. 냉면은 비냉이죠. 작은 님이 실망입니다. 냉면은 비냉이죠.
0: 아니 냉면 비냉이라는 걸 표현해서 이렇게 시를 한 수를 또.
1: 벌시고.
0: 아 정말 소연이 아빠님 대단하십니다. 근데 또 그걸 또 판소리처럼 읽어주시고 시드기님께서.
1: 너무 정성 들여서 써주셔가지고 아닐 수가 없었어요.
0: 아 알겠습니다. 비냉이다. 오늘은 비냉이다. 알겠습니다. 오일사원님께서도 보내셨어요. 리틀 포레스트에서 영화 리틀 포레스트죠. 땀이 줄줄 흐르는 여름 머리카락을 질끈 묶고 마루에 앉아 우리의 침샘을 자극하며 콩국수를 먹는 김태리 씨가 생각나네요.
1: 김태리 씨 감사합니다.
0: 그나저나 소금인가요 설탕인가요?
1: 일단은 저는 소금입니다.
0: 저도 소금인데 둘 다 넣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1: 1650님 나는 콩국수가 너무 좋다.
0: 너무 간단하고 심플하고 너무 명백하게
1: 그렇죠.
0: 콩국수에 한 표 주세요.
1: 콩국수입니다 여러분. 콩국수.
0: 김각규님, 시드키님 말씀하시는 리듬이 판소리 같아서 흥겨워요. 콩국수 타령 같아요.
1: 얼씨구.
0: 아 진짜 너무 콩국수를 맛깔나게 묘사를 해주셨어요.
1: 네, 소연이 아빠님께서 네. 돌파구를 찾으려면 매운맛이 있어야죠. 너무 실망입니다. 다시.
0: 아니 오늘도 역시나 실망해주셨어요. 역시 매운 걸로 돌파구를 찾으시는 분들이 네. 또 계시다 보니까 그렇죠. 오늘은 약간 둘 다 슴슴하고 좀 하지만 시원한 맛으로 오늘은 밀어갔습니다. 하지만 또 실망시켜드려서 저희는 기쁠 따름입니다.
1: 아하. 네.
0: 아까 초반부터 실망을 시켜드려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1: 아하. 네.
0: 아 오늘 또 콩국수가 많이 좀 나왔어요. 그렇죠?
1: 약간 오늘은 좀 반반의 느낌이 있습니다.
0: 아 그런가요?
1: 네.
0: 그 저번 주에도 콩나물 국밥을 하셨는데.
1: 그렇죠. 이번에도 약간 콩.
0: 콩국수시네요. 콩을 또 좋아하시나 봐요. 많이?
1: 예, 콩 좋아하죠. 이제 예, 그 육지에 뭐죠? 땅에서 나는 고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영양소도 풍부하고 네. 감칠맛도 예, 좋고. 예.
0: 그렇습니다. 그 콩국수와 콩나물 다음에는 또 그러면 뭐가 또 뭘 들고 나오실지 또 다음 언제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또 콩 예. 메뉴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에도 저녁 메뉴 추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결론도 아주 간단합니다. 시원하게 뚫어주는 냉면도 고소하게 토닥여주는 콩국수도 우리한텐 다 필요하다.
1: 냉면처럼 정신 번쩍하는 날도 있고 콩국수처럼 살짝 진정하는 날도 필요한 거죠. 돌파구도 역시 각자의 스타일대로. 두둥.
0: 맞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세상 모든 고민은 밥 먹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디서 먹든 무엇을 먹든 그 한 끼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메뉴를 골랐든 걱정 마. 어차피 잘 먹을 거야.

0: 오늘은 199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우림의 일탈 같이 출발해볼까요?
1: 자우림. 지금은 국민밴드로 등극한 자우림의 1집 퍼플허츠의 수록곡 일탈이죠. 김윤아가 작사 작곡했습니다. 저도 자우림이 처음 나왔던 시절이 기억나는데요. 너무 신선해서 자꾸만 보고 듣고 자꾸 공연을 보러 가고 싶어지는 그런 그렇죠. 밴드였어요. 네. 몽환적이기도 하고 괴상하기도 하고 동화 같다가도 갑자기 냉소적으로 확 돌변하기도 하고 예쁘게만 보이려던 그런 밴드가 아니었죠.
0: 질주하는데도 어딘가 비틀린 에너지가 있었죠. 일탈은 그 중에서도 아주 대놓고 정면 돌파해버리는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매일 같은 세상 속에서 미쳐버리겠네 같은 감정들. 90년대 후반 청춘들에게는 아주 돌파구 같은 가사였죠.
1: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가 않아요. 오히려 요즘 사람들이 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0: 맞아요.
1: 계속 참고 버티고 눈치 보다가 아 몰라 나 폭발할 거야 뛰쳐가버려 그런
0: 완전
1: 폭발하는 그런 돌파구가 있어요.
0: 그런 마음. 이 노래는 지금도 네. 자우림 콘서트의 엔딩 부분에서 자주 나오며 끝까지 관중들을 불태운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곡 전개나 가사나 분위기 정말 관객 모두가 함께 돌파구를 향해 달려나가는 느낌이 들죠.
1: 아 그렇죠. 근데 이 곡이 사실 발매 당시에는 금지곡으로 되었다고 해요. 특히 왜 그런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0: 아무래도 가사에 나오는 스트립쇼 때문일까요?
1: 스트립쇼도 그런데 아파트 옥상에서 번지점프를 같이 파격적인 가사 때문에 한동안 방송에 나오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명곡들은 역시 입소문을 타거든요. 결국 방송에도 나중엔 자주 나오고 노래방에서도 너무 많이 불리우는 곡이 되었습니다.
0: 답답한 일상 속에서의 돌파구를 찾는 것.
1: 네.
0: 어쩌면 자우림의 이 노래처럼 미친 척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네요.
1: 그렇죠. 답답하다고만 해서 진지하게 혹은 우울하게 노래하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가깝다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일단 뛰고 소리 지르고 힘들어버려.
0: 오늘은 그렇게. 여러분도 혹시 가능하시면
1: 네.
0: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방방 한번 뛰어볼까요? 뭐. 예, 마음으로라도 말이죠.
1: 좋습니다. 국내 유일무이한 최장수 혼성 3인조 록밴드 자우림. 내년이면 벌써 데뷔 30주년을 맞이한다고요. 정규 12집이 또 최근에 나왔죠. 그 자우림의 시작을 같이 듣고 올게요. 자우림의 일탈.

0: 오늘의 마음 체크인 시간입니다. 가끔은요, 우리는 너무 오래 같은 마음 안에 갇혀있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 같은 걱정하고 계속 같은 생각 돌려보고 이미 답이 안 나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다시 들어가 보는 상태.
1: 리듬도 계속 같은 데서 꼬이면 손이 점점 더 굳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박자를 한번 크게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0: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결할까 보다 어떻게 흐름을 바꿔볼까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마음 체크인 문장입니다. 가끔은 아예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기. 계속 미루던 일, 카페 가서 해보기.
1: 혼자 있지 말고 사람 만나보기.
0: 조용한 음악 말고 시끄러운 음악 틀어보기.
1: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몸 먼저 움직여보기.
0: 돌파구는 갑자기 막힌 벽을 뚫는다기보다 내 안의 공기가 한번 바뀌는 순간에 더 가까운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1: 계속 같은 리듬 안에 있으면 사람도 점점 작아지거든요. 오늘은 일부러라도 조금 다른 박자 타보는 거죠.
0: 꼭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일단 내 안의 분위기만 한번 바꿔보기. 오늘의 마음 체크인 시간이었습니다.

0: 아, 오늘도 어느덧 한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1: 너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0: 아, 시드키님과 함께하는 한 시간이 이렇게 짧게 또 지나가 버렸네요.
1: 덕택에 또 좋은 또
0: 네.
1: 경험을 하고 감사합니다.
0: 잼배까지 가지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돌파구라는 테마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시드키님, 뭐 2주 동안 연속으로 이렇게 출연해주신 거 어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1: 다양한 또 이제 주제,
0: 네.
1: 저번엔 타이밍, 이번엔
0: 네. 그렇죠.
1: 돌파구라는 얘기로 이제 오늘 또 해봤는데요.
0: 네.
1: 저 사람마다 이제 돌파구라는 거는 갑갑할 때 이제 찾게
0: 네.
1: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0: 그렇죠.
1: 누구나 갑갑한 일이 있으실 텐데 오늘 이 방송 들으신 이후에 이제 각자의 돌파구를 좀
0: 네.
1: 잘 찾으셔서 행복하는 시간을 뭐 어떤 계기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0: 좋습니다. 6월 26일에 또 재미다방에서 잼백골라 공연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꼭 한번 찾아주시고요.
1: 감사합니다.
0: 새 음원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자,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은요, 우리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날이죠? 아쉽지만, 우리 자연사자는 한주 쉬었다 가겠습니다. 6월 10일, 그리고 또 다른 게스트 DJ랑 함께 축제라는 테마로 돌아오겠습니다. 선거하실 거죠, 시드키님?
1: 그럼요, 해야죠.
0: 네, 저도 무조건 할 겁니다. 화이팅, 화이팅!
1: 화이팅.
0: 자, 오늘의 마지막 곡은, OBSG의 허송 세월 말아라로 듣고, 여러분,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TBS FM과 미미시저즈가 공동 제작하는 라디오 우리 자연사자는 다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는 목소리로 만나고,
1: 음악으로 이어집니다.
0: 잊지 마세요. 우리는 늘
1: 연결되어
0: 연결되어
1: 있으니까요.
0: 있으니까요.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2: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가는데 동군포에서는 소형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방금 전에 처리는 끝이 났지만 그 여파에 퇴근길 차량도 늘면서 북수원부터 사고 지점까지 4km 구간에서 정체

있습니다. 그 밖에 도로들 1시간 사이 정체 길이가 부쩍 늘었는데요. 계속해서 전해드리지만 어제 서울 시내 서대문구 서소문구가 차도 철거 작업 현장에서 있었던 붕괴 사고로 인해서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 본부 앞 삼거리까지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열차 중에는 경의선 서울에서 수색 구간 전동 열차 운행이 오늘 첫 차부터 중지되고 있는데요. 그 밖에 열차 정보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9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0: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는 한 걸음을 떼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지죠. 그리고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첫 걸음을 떼는 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요. 혹시 옥두기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아십니까? 그건 바로 오뚜기가 밑이 무겁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게 중심이 넘어진 오뚜기를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충분히 일어설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힘으로 일어서야 내가 강해지는 법이거든요. 매일 오후 5시 중심 잡고 뒷심 발휘해서 건강을 챙기는 시간이죠.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처럼 무게 중심이 밑에 설계되어 있는 네. 그만큼 이제 중심을 잡고 오후 5시면은 여러 가지 방송들이 있는데 예, 그 가운데 가장 오뚜기처럼 네. 넘어질 듯 하면서도 살아나는 닥터스 네.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나선홍입니다.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 진료 과목은 신경외과입니다. 신경외과. 네. 신경외과. 네. 뇌혈관 질환. 네. 뇌졸중, 뇌출혈. 네. 궁금하신 점들 잠시 후에 여러분 또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을 떠먹여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먼저 드리고 갑니다. 우리 몸이 제 리듬을 잃지 않고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에너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존재가 바로 비타민이죠. 작은 양으로도 건강을 좌우하는 그래서 더 소중한 영양소인데요. 그 가운데 비타민 B12는 적혈구를 생성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족하면 빈혈이나 신경 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비타민 B12가 풍부해서 아침 식탁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식품 둥근 모양이 우주를 담고 노른자와 흰자는 땅과 하늘을 상징한다고 해서 신이 주신 선물로 여겨져 왔죠. 완전식품으로 불리면서 단백질과 영양이 풍부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아, 조금 전에 뭐 답이 나왔네요. 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달걀, 2번 달래, 3번 달고나, 4번 달팽이. 네, 추첨을 통해서 웰빙 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안에 항상 힌트가 들어있는데

0: 머리가 아프고 팔이 저리고 작은 이상에도 불안해지는 순간 떠올리는 곳 바로 뇌와 척추 그리고 말초신경까지 우리 몸의 핵심을 다루는 분야 신경외과입니다. 정확한 판단과 빠른 결정이 환자의 예후를 좌우하는 만큼 경험과 실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보이지 않는 신경의 길을 따라 환자 일상을 다시 이어주는 분이죠.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신경외과 구혜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네 네, 교수님. 네. 네.
1: 백병원에 있는 구혜원이라고 합니다.
0: 네. 네
1: 만나서.
0: 저 이제 대본만 받아봤을 때는 이제 예, 예. 그 여자 선생님이신 줄 알았는데, 아, 네, 네.
1: 많은 환자들이 경상 오냐고 그죠.
0: 아니 성함에서 예, 예. 일단 누군가를 구해 주실 것 같은 아, 예, 그런 예.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1: 아, 저 어렸을 때 그런 네.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0: 아, 예. 그래서 혹시 또 이렇게 의사의 길을 예. 선택하신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아, 예.
0: 네, 그런 건 아니군요.
1: 꼭 그런 건 아니군요.
0: 아, 그러시군요. 예. 자, 이게 이제 신경외과 그러면은 이제. 뭐 혹자는 네. 신경 쓰이는 과다 뭐 이렇게 아, 예. 얘기도 한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순간이 가장 신경 쓰이신지 물론 이제 24시간 항상 예.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실 텐데 말이죠. 네.
1: 신경외과 그러면 사실 과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일단은 질환을 다루는 신경외과에 다루는 질환들이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뇌혈관 전문이다 보니까.
0: 네.
1: 기본적인 병 자체가 굉장히 중증 질환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환자도 신경 쓰이고
0: 네.
1: 예, 이제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게 사실이고요. 환자분들이
0: 네네.
1: 치료를 열심히 잘해준다 하더라도 약간 뭐 후유증이라든지 좀 불편감을 남기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0: 그래서 네네.
1: 당연히 이제 많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질환을 다루고 있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모든 환자가 뭐 응급실이라든지 아니면 외래에서 어떤 병변을 가지고 입원했을 때부터 뭐 치료 과정, 뭐 입원 전부터 해서 치료 과정 그리고 치료 이후에 수술 이후에 어떤 중환자실의 어떤 기본적인
0: 네.
1: 수술을 관리 이런 뭐

0: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고요.
1: 네.
0: 수술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어떤 원인이 제거됐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후유증처럼 남거든요. 출혈이 네. 그대로 남아 있다든지 또 뇌 어떤 경색 때문에 생기는 후유증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진행되는 뇌의 어떤 부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오래 가기 때문에
1: 네.
0: 계속 지속적으로 순간적으로 계속 어떤 순간이 힘들다 이런 게 아니고 환자를 한 명 받으면 그분이 입원부터 퇴원까지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뇌출혈, 뭐 뇌졸중 우리가 이제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예. 지금 현장에 계시니까요.
0: 예, 예.
1: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딱 뭐 뇌출혈 쓰러졌다.
0: 예.
1: 그때부터 응급실까지 오는 시간, 소위 말하는 네.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0: 네.
1: 그 시간은 어느 정도 이렇게.
0: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사실은 물론 이제 뇌출혈은
1: 네.
0: 뇌졸중은 출혈성 뇌졸중,
1: 네.
0: 뇌출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허혈성 뇌졸중이 뇌경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게 조금 더 가까운 질환은 이제 허혈성 뇌졸중입니다. 혈관이 막힌 경우.
1: 아, 뇌경색이.
0: 네, 뇌경색이 오면은
1: 네.
0: 저희가 그 점수를 빨리 매겨서 점수가 어느 정도 그 이상이 된다 그러면
1: 네.
0: 이제 약을 쓰게 됩니다. 혈전 용해제라는 약을 써서 막힌 부분을 이렇게 혈전이 녹게 하는 약을 쓰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그 골든타임은 우리가 4.5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 4.5시간이요.
0: 예, 환자분이 정상이고 나서 비정상이 된 순간부터
1: 네.
0: 4.5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와서 환자 치료 그 검사를 해 가지고 막힌 부분을 약을 써서 뚫어 주고
1: 네,
0: 좀 용해해 주고 또 기계적인 혈전 제거술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허혈성 뇌졸중, 뇌경색의 환자들은 굉장히 골든타임이 중요하고
1: 네네.
0: 물론 뇌출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뇌출혈은 네. 환자분이 뭐 뇌동맥류라든지 출혈됐을 경우에 양이 엄청나게 많지 않고는 뭐 4.5시간이 아니더라도 뭐 6시간이나 뭐 9시간 지나서 치료하고 수술적인 치료를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물론 뭐 다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이제 뇌경색 환자들한테 예, 중요한 어떤 그런 예,
1: 그런
0: 것 같습니다. 예.
1: 그러다면 이제 뇌경색 환자가 뭐 4시간 반
0: 네.
1: 그 이전에 만약에 도착했다면
0: 네.
1: 그렇다면 이제 정상으로 다시 회복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조금 후유증이 남아 있을 수 있는
0: 그거는 이제 뇌경색의 범위에 따라 다르다.
1: 아, 네.
0: 네. 뇌경색이 환자분이 약간 뭐 구움 장애라든지 약간의 힘 빠짐이 오고 병변이 심하지 않고
1: 네.
0: 그러고 나서 일단 바로 오자마자 혈전 용해제 써가지고 잘 개통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크게 후유증 없이 환자분이 회복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1: 네네.
0: 하지만은 너무 큰 혈관이 뇌의 어떤 기저부 쪽에 큰 혈관이 막혀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혈전 용해제 쓴다 하더라도 그 혈전이 완전히 다 용해돼 녹지 않기 때문에
1: 네.
0: 이제 2차적인 시술을 또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그 혈전을 빼내고 다시 개통시키고 이런 또 2차적인 시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그렇군요.
0: 그런 경우는 또 상당 부분 후유증을 많이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네.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튼 그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맞습니다. 도착하는 게 가장 급선무게
0: 제일 중요합니다.
1: 네. 가장 중요하고요.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 두통을 포함해서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관련 궁금증, 궁금한 점들 자 우리 구혜원 교수님이 오늘 자세한 설명 또 해드릴 겁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뇌경색과 뇌졸중. 이게 좀 어떻게 다른지 맨날 이게 우리가 좀 설명을 들어도 좀 말썽달썽하거든요.
0: 그러니까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네. 상위 개념이라고 보십니다.
1: 상위 개념이요.
0: 네, 뇌졸중이 뇌경색과 뇌출혈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뇌졸중 하면은 뇌출혈, 뇌경색을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1: 네.
0: 그 뇌출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뇌출혈은 말 그대로 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1: 네,
0: 혈관이 어떤 약한 부분이나 아니면 정상적인 혈관도 갑자기 혈압이 오르는 경우에 그냥
1: 네.
0: 고혈압성 뇌출혈이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 뇌 동맥류라든지 혈관 기형인 경우에 비정상적으로 혈관이 부풀어 있다가 어느 이렇게 혈관벽이 약해지면서 순간 터지게 되면
1: 네.
0: 그런 뇌출혈이 생기게 되는 거고
1: 아하.
0: 뇌경색 아까 말씀드렸던 허혈성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1: 네.
0: 혈관이 동맥경화증이 심해서 굉장히 좁아진 부위가 막혀서 이제 크게 뇌경색 피가 안 가면서
1: 네.
0: 이제 뇌경색이 오기도 하고
1: 음흠.
0: 아니면 심장 쪽에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1: 네.
0: 약간 심방세동이라든지 그런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심장 벽에 이렇게 혈류가 저류가 되면서 혈전이 되고
1: 네.
0: 그 부정맥 때문에 이렇게 혈전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떨어져 나가서 그 이제 뇌 쪽으로 가게 되면
1: 아 그게 툭 떨어져 나가서 뇌 쪽으로 가게
0: 뇌 쪽으로
1: 되면
0: 그런 색전성 네. 그 이렇게 뭔가 이동하는 거 색전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1: 아하.
0: 색전증이 생기면서 심장 쪽에 정상적인 뇌혈관 검사에서 아주 좋았던 환자분들도 뇌경색이 가끔 올 수 있는데요 그런
1: 아,
0: 이유가 부정맥 같은 경우가 이제 있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
1: 네네.
0: 혈전 같은 게 불안정해지면 떨어져 나가면서 정상적인 뇌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1: 아.
0: 해서

0: 그럼 보통 그 부정맥 검사 같은 경우는 예, 예. 간단히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뭐 관광검진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1: 부정맥 검사는 보통 우리가 심전도로 예, 알 수 심전도로. 예, 그래서 알 수 있고 그렇지만은 네. 가끔은 심전도라는 게 이제 부정맥이라는 게 어떤 분은 계속 물론 지속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 네. 부정맥이 정상적인 맥을 보이다가도 환자분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네. 몸이 되게 안 좋은 상태가 되면 그런 일시적으로 갑자기 발작성 그런 그 심방세동 같은 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도 저번 주 오신 분도 평상시에 전혀 부정맥이 없었고 괜찮았다는 분도 갑자기 뇌경색이 와서 봤더니 처음에는 저희가 중환자실에서 모니터를 계속 입사시간 보니까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심방세동이 막 지나가거든요.
0: 아,
1: 그렇게
0: 그래요.
1: 발작성으로 오시는 분도 숨어있는 이제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본인이 평상시에 뭐 이렇게 몸이 안 좋거나 뭔가 카페인을 많이 섭취했을 때 약간 맥이 조금 불안정하게 느끼고 답답하고 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일반 심전도에서 안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홀터 검사라고 해서
0: 네.
1: 심전도를 24시간
0: 아,
1: 도착하고 예, 집에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0: 아.
1: 물론 그게 24시간이 될지 뭐 더 길게 될지는 이제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0: 네네.
1: 그런 검사를 통해서 이제 숨어 있는 부정맥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0: 네. 네. 뭐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부정맥이나 뭐 뇌졸중 관련 이게 이제 평소에 생활 습관이라든가 뭐 음식 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기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교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어떤 요인들은 뭐 어떤 걸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1: 일단은 뇌경색 그러면요.
0: 네.
1: 이게 뭐 갑자기 오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요즘에 좀 젊은 나이에 30대, 40대도 뇌경색이 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연령대는 다 아시겠지만 뭐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뇌경색이 오는데
0: 네.
1: 뇌경색의 위험이자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혈압하고 당뇨, 고지혈증 이게 이제 네. 만성적으로 노출됐을 때 혈관벽이 계속 지속적으로 손상이 되고 거기에 이제 지질 같은 게 계속 쌓이게 되고 그런 동맥경화증이 계속 유지되다가 점점점 더 그 동맥경화증이 심해지면서 혈관 내벽에서 그 지질이 떨어나오고
0: 네.
1: 혈관벽으로 밀려나오면서 협착이 오고 그 협착이 이제 동맥경화증이 그러니까 혈관이 협착이 심해지면 그쪽을 지나가는 혈류의 어떤 저류가 되고
0: 네.
1: 반복 계속 장기적으로 노출되면서 결국에 혈관이 막히는 거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결국엔 또 환경적으로 술이라든지 담배 같은 것들이 그걸 또 악화시킬 수 있겠고요.
0: 네네네.
1: 저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위험자를 일반적인 어떤 그런 혈관성 위험자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이제 대사성 질환 같은 게 또 그런 걸 많이 악화시키거든요. 비만이라든지.
0: 아, 비만.
1: 예, 비만이라든지. 네. 그런 이제 식품, 그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저는 되게 당부를 많이 드립니다. 환자분들한테.
0: 음식은 어떤 걸 좀 주의해야
1: 저는 될까요? 이제 탄수화물을 굉장히 전 되게 환자분들한테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요즘에
0: 네.
1: 흔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단당류라든지 설탕 같은 거.
0: 네.
1: 당류 들어간 음식들.
0: 아.
1: 그리고 어르신들을 제가 이렇게 막 외래를 보다 보면 고지혈증 높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0: 네.
1: 고지혈증 당부를 드리면 이제 지방질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고지혈증 유발하는 음식이 지방률 많이 드시는 것도 물론 있지만
0: 네.
1: 대부분은 탄수화물 섭취가 굉장히 많으세요.
0: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네. 이제 우리가 아까 당.
1: 그렇죠. 맞습니다.
0: 그 말씀하셨는데 뭐 대표적으로 어떤 걸
1: 어르신들한테 가장 많이 노출되는 거는
0: 네.
1: 약간 믹스커피를 많이 드시는 거 같아요. 하루에 어르신들 뭐 습관적으로 드시는
0: 우리가 소위 네. 아는 그 다방커피
1: 네,
0: 그런 건가요?
1: 설탕을 많이 이제 물론 이게 설탕을 적게 드시면 상관이 없는데
0: 네네.
1: 보통 설탕을 많이 첨부해 드시고
0: 아, 그렇군요.
1: 그걸 하루에 한 잔 정도 드시는 게 아니고 많이 드십니다. 보통 뭐 네다섯 잔 다섯 식사하고 꼭 드시고 중간에도 심심해 드시고 이런 어르신분들이 많으시고
0: 네.
1: 또 의외로 이제 빵류라든지
0: 빵
1: 예. 밀가루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고
0: 네네.
1: 그리고 그런 걸 다 조절이 된 또 이상하다 해서 제가 찾아보면은 어르신들 이제 그런 청 있잖아요 청
0: 청이요
1: 그 설탕으로 오래 담가놓은 청
0: 네네네.
1: 같은 걸 많이 드시잖아요 발효식품 중에 물론
0: 몸에 좋다고 하니까 이제 청을
1: 네, 맞습니다.
0: 많이 드시는 거죠.
1: 그거하고 꿀.
0: 꿀.
1: 꿀도 그렇게 많이 드세요. 근데
0: 아,
1: 꿀이
0: 그러세요.
1: 사실은 물론 뭐 당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저 생각은 드지만 천연식품이라
0: 네.
1: 좋은 부분도 있지만 뇌졸중이나 이런 혈관 환자들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저는 사실 꿀도 당을 굉장히 올리기 때문에
0: 아, 그렇군요.
1: 결과적으로는 저는 단점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꼭 드셔야 되는 경우 아니면 저는 가급적이면 다 좀 섭취를 좀 조심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0: 네, 네. 좀 이게 달다 싶으면
1: 맞습니다.
0: 네, 아예 멀리 하시는 게 좋을
1: 맞습니다.
0: 것 같고.
1: 맞습니다.
0: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혈압이라든가
1: 혈압.
0: 당뇨,
1: 네.
0: 고지혈증 이런
1: 네.
0: 것들을 평소 젊었을 때부터 좀 관리를 꾸준히
1: 관리를
0: 잘 하셔야 되겠군요.
1: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0: 아,
1: 특히 남성분들은
0: 네.
1: 40대, 50대 분들이 혈압

0: 같은 게 있으면 절대 약을 잘 안 드세요.
1: 어. 네,
0: 그리고 혈압이 있으면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그거죠. 혈압약을 한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된다.
1: 네네.
0: 그거는 물론 어르신들한테는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60대, 70대이신 분들은 이미 혈관 자체가 경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미 굳어 있는 거죠. 근데 네. 젊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40, 50대, 30대, 40대, 50대 분들은 대부분 혈압의 원인이 스트레스라든지 또 비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 네.
0: 자기가 이제 정상 체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비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2차성 고혈압인 경우가 많거든요.
1: 그래서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아예 체중을 확 줄일 때까지만 일단 혈압을 낮춰놓고 나중에 좀 괜찮으면 끊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런 조절이 되게 중요하다 젊을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1: 네. 그 혈압약은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네. 이렇게만 알고 계시지 혈압약을 왜 먹고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는지를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0: 예, 예.
1: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교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 예, 예, 예.
1: 네, 네. 아, 오늘 생방송 처음이라고 예. 된다고 아, 예, 예. 그러셨는데.
0: 긴장이
1: 네. 제가 봤을 때는 꾸준히 생방송을 진행하신 분처럼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신경외과 계시니까.
0: 예, 예.
1: 새벽에도 뭐 수시로 휴대전화가 울리고 네. 뭐 그래서 갑자기 나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0: 그렇죠. 저희 뭐 응급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1: 네네.
0: 특히 저희가 뭐 병원마다 물론 상황이 다른데 저희 병원은 사실 의정사태가 이제 최근에 있었잖아요.
1: 아, 그렇죠.
0: 있었는데 사실 의정사태 이후로 이제 같이 계시던 선생님들도 이직을 하셔가지고
1: 네.
0: 뇌혈관을 수술하고 시술하시는 수술할 이렇게 시술적 치료를 하는 의사가 지금 저밖에 좀 남아있진 않거든요.
1: 아이고,
0: 그래서
1: 네.
0: 현실적으로는 제가 그래서 지금 365일 가급적이면 입사 시간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아 그러시군요. 네. 바쁘신데 이렇게 또 닥터스를 위해서 생방을 위해서 나와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0: 환자분들 위해서라면 되게
1: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서 뭐 네. 환자분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위기를 넘기면 교수님께 네. 뭐 감사 편지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네. 굉장히 많이 계신다면서요?
0: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있고요.
1: 아.
0: 그런 것들이 저한테 또 힘이 되고,
1: 네네.
0: 제가 이 자리를 계속 지켜야 되는 이유가 또 되는 것 같기도
1: 합니다. 아 그렇군요.
0: 네.
1: 우리 이제 일산백병원의 우리 구혜원 교수님, 네. 네. 지금 저기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계시면은 네. 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그러면요.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환자를 대하신다는 신경외과 전문의 구혜원 교수님과 함께 신경외과 관련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지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신경외과 상식 오해와 진실 시간입니다. 지금 팻말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OX 팻말인데요.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아, 일단 OX를 해주시고 대답은 다 끝난 후에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먼저 자,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손발 저림은 모두 신경 문제 때문에 생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네, X입니다.
1: 네, X군요. 자, 두 번째입니다. 경동맥이 많이 좁아지면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네, O입니다.
1: O, 네. 자, 세 번째입니다.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과 구토는 뇌출혈의 신호일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네, O입니다.
1: O, 네. 네 번째입니다.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까지 아무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네, O입니다.
1: 네, O. 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평소 건강하고 운동을 잘하면 뇌혈관 질환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네, X입니다.
1: 네, X. 자, 이렇게 해서 오해와 진실, OX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손발 저림은 모두 신경 문제 때문에 생긴다. X 그러셨어요?
0: 네.
1: 네네. 어떤, 게 가장 큽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0: 손발 저림은 신경 문제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1: 네.
0: 이게 우리가 신경이라고 하는 건 뇌와 척수라는 중추신경이 있고 이게 척수를 떠나서 이제 말초신경이 나오거든요.
1: 네.
0: 우리가 흔하게 많이 알려져 있는 추간판 장애라고 하죠. 디스크라고 하죠.
1: 아.
0: 그걸 이제 말초신경 병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1: 네.
0: 그럼 말초신경병증 때문에 손발이 얼마든지 저릴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우리 흔하게 많이 있죠. 뭐 이렇게 어깨, 허리 아프거나 추간판 장애 있으면 오래 걸으시면 다리가 저려서 못 걷고 찌릿찌릿하고
1: 네.
0: 뭐 손도 뭐 찌릿찌릿하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손발 저림이 디스크 때문에 오는 신경 때문에 오는 건데
1: 네.
0: 그렇지만은 꼭 그것 때문에 오는 그게 가장 흔하지만 일반적으로 혈액순환 장애 같은 경우도 우리 이렇게 뭐 일례로 들어오면 오래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거나
1: 네.
0: 아니면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다 일어나면 다리가 막 저리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혈액순환 장애에서도 저림은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오래 걷거나 그럴 때 신경에 의한 저림감은 뭔가 말 그대로 이렇게 찌릿찌릿하고
1: 네.
0: 그 신경 저리 되게 신경이 가는 그 가서 손이라든지 하지 쪽을 이렇게 지배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마톰이라고 하는데 그 지배하는 영역을 딱 나눠줍니다.
1: 네.
0: 어떤 신경이 눌리면 어느 부위가 저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하지만 혈관성 그런 저림은 조금 그렇지 않고요.
1: 네.
0: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1: 네,
0: 위치가 이렇게 어느 신경이 저리에 따라서 오는 게 아니고
1: 네네.
0: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뭔가 그 하여튼 아시잖아요. 혈액순 안 돼서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찌릿찌릿하다기보다는
1: 제가
0: 전반적으로
1: 네 그래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 그렇군요.
0: 네.
1: 일단 그렇다면 신경 문제 때문에 네. 생겼을 때는 이게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고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죠.
0: 뭐 물론 그렇습니다.
1: 네네.
0: 이제 말초신경 때문에 또 이게 저리거나 이럴 수 있지만은 또 뇌졸증도 이게 그 특수 부위에 따라서는.
1: 네.
0: 손에 저림감이나 약간 힘 빠짐도 있지만 저림감으로 올 수 있거든요.
1: 아.
0: 이렇게 부위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특히 이제 우리가 흔하게 팔다리 저림은 일반적으로는 말초신경병증을 먼저 생각을 해서 추간판이나 그러니까 목 디스크라든지 허리 디스크를 먼저 보긴 하지만
1: 네.
0: 그게 좀 잘 맞지 않고 그렇다면은 나중에 꼭 머리 검사까지 확인하실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동맥이 많이 좁아지면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 오 그러셨어요. 이 경동맥이 어디에 있는 혈관입니까?
0: 경동맥이라고 하는 거는
1: 네.
0: 이게 심장에서 나와서 대동맥에서
1: 네.
0: 이게 그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1: 아.
0: 뇌 끝까지 다 경동맥이라고 얘기합니다.
1: 아,
0: 그래서 경동맥의 근위부, 뭐 원위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뿐인데요.
1: 네네.
0: 그래서 경동맥의 흔히 경동맥 협착이라고 우리가 흔하게 알려져 있는 부위는 목에 있는 부위를 경동맥 협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 네네.
0: 물론 머리 안쪽을 경동맥이 좁아졌다 이렇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진 않아요.
1: 그럼 목 부위에 경동맥이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0: 예.
1: 되겠습니다.
0: 왜 그러냐면 그거를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아는 거는 동네
1: 네.
0: 의원에서 내과라든지 이런 데서 편안하게 초음파 갑상선도 보고 목에 초음파 하면서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앞쪽에 있습니다. 경동맥은.
1: 아.
0: 그리고 앞쪽에 양쪽에 있는데
1: 네.
0: 흔하게 목 뒤쪽이 아프다고 해서 경동맥 의심할 필요 없는 게 경동맥은 앞쪽에 있습니다.
1: 앞쪽에 있군요.
0: 네. 네 앞쪽에 네. 있고 그래서 주로 이렇게 후두부가 아프고 뒤가 뻐근하다 그러면 대부분은 경추성 통증인 경우가 많고요.
1: 네네.
0: 일반적인 경동맥이 앞쪽에 있고 앞쪽에 여기 경추의 3, 4번 위치에 이렇게 경동맥이 올라가서 나눠집니다. 머리
1: 네.
0: 안쪽으로 올라가는 경동맥이 나눠지는데
1: 네.
0: 일단은 거기가 너무 많이 좁아지면 그 혈류가 가다가도 너무 이제 점점 좁아지면 거기서 혈전 같은 게 생기고 이것 때문에
1: 네.
0: 뇌경색으로 아시는 분들이 좀 있고
1: 네,
0: 반대쪽으로 보통 오른쪽에 경동맥 협착이 심하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 오른쪽에 뇌경색이 오면 왼쪽으로 팔다리 마비가 온다든지 힘 빠짐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1: 이게 반대로 나타나는 거죠?
0: 반대로 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렇지만은 동측으로 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1: 네.
0: 눈이 동측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경동맥이 여기 쭉 그 대동맥에서부터 타고 올라가서 머리로 올라가는데
1: 네.
0: 거기서 첫 번째로 분지하는 혈관 중에 하나가 안구동맥이거든요. 눈으로 가는 혈관이 분지를 합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80% 90%까지 뇌경색이 오지 않고 유지가 잘 되시는 분들 중에
1: 네.
0: 갑자기 운동을 하던 중에
1: 이제
0: 허혈성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더 많은 피를 요구를 하는데
1: 네네.
0: 이 피가 저 혈류량이 약하기 때문에
1: 네.
0: 주로 갑자기 운동을 하는데 편측으로 오른쪽이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눈이 갑자기 잘 안 보인다든지
1: 아, 눈이 갑자기
0: 네.
1: 아.
0: 그런 증상들을 호소해서 오시는 분들이 우연히 발견되면
1: 네네.
0: 검사를 하게 되고 혈관 CT 찍어가지고 필요하면 이제 저희가
1: 아.
0: 시술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1: 갑자기 한쪽이 딱
0: 특히 대부분은 안정 시에는 안 생기는데
1: 네네.
0: 운동 시에 많이 이렇게 생깁니다. 운동
1: 아,
0: 시에.
1: 갑자기 움직일 때요.
0: 예.
1: 아, 그러면
0: 뛰거나 운동을 하면 갑자기 한쪽이 잘 안 보인다거나 이런 게 생깁니다.
1: 네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좁아지면 치료를
0: 보통은 저희가 뇌경색이 와서 우연히 이렇게 협착이 있는 분들이 있고요.
1: 네네.
0: 그냥 증상이 없이 검진으로 발견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1: 이게 건강검진에서 가능합니까?
0: 그럼요.
1: 아,
0: 검진에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흔하게 이제 경동맥 초음파는 동네 의원이라든지 얼마든지 쉽게 받을 수 있고요.
1: 그럼 보통 이제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네. 좀
0: 꼭 받아. 위험 인자가 있고 그런 분들은 네. 저 같은 경우 60세 이상 되면은 좀 권유를 드리고요. 아까 아. 말씀드린 혈압이나 뭐 당뇨나 고지혈증 그렇지 않고서는 50대는 굳이 제가 뭐 권할 정도는 아, 나이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무 증상이 없이 우연히 이제 협착이 발견되는 경우에 보통은 70% 이상은 스텐트를 권유합니다. 네네. 그리고 뇌경색이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는 50% 이상만 되면은 우리가 스텐트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보험 기준이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1: 아, 네. 네. 그랬을 때 정상으로 이제 회복돼 우리가 이제 보통 재활도 필요하잖아요.
0: 이제 그건

0: 뇌경색이 이제 크게 맞아가지고 네. 범위가 넓고 아니면 이게 근력을 담당하는 부위에 뇌경색이 온 경우에는 편마비가 생기기 때문에 네네. 보통 재활을 하게 되는데요. 협착 자체로는 저희가 재활은 필요 없고 그리고 경동맥 시술 자체는 뭐 누구나 모든 의사들이 다 비슷하겠지만 굉장히 좀 비교적 간단합니다. 경동맥 시술 자체는
1: 아, 그래요.
0: 검사를 한 다음에 스탠트를 넣는 데까지 보통 30분 내에 뭐 마취도 하지 않거든요. 그냥 저랑 얘기하면서 하는
1: 시술이 마취도 안 하고 그냥 한다고요?
0: 예, 예. 굉장히 비교적 빨리 끝나고 30분 내에 대부분 큰 혈관이 문제 없는다는 네네. 30분 안에 그 스탠트를 바로 삽입을 하기 때문에 네네. 금방 끝나는 시술 중에 하나여서 네네. 너무 뭐 겁내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1: 네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기에 그런 신호들을 잘 예. 확인하시고 발견하시면 바로 예. 병원에 가셔야 된다는 예. 거.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잠깐 뭐 이제 뇌경색 뭐 뇌출혈 말씀하셨는데 예. 뇌졸중과 뇌출혈 어떻게 다른지
0: 아, 뭐 경동맥과 연관된다 그러면 경동맥은 대부분 이제 뇌졸중 아니 뇌경색과 연관성이 많고요.
1: 아.
0: 예. 뇌졸중은 말씀드렸지만 아까 상위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에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는데 경동맥이 좁아지면 이제 거기에 혈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뇌에 경색이 생길 수 있는 거죠.
1: 네.
0: 경동맥 협착 때문에는 뇌출혈이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1: 네.
0: 가끔 뭐 이게 시술 이후에 경동맥을 오랫동안 이제 협착이 있으신 분들 중에 이 혈관을 열어주면 뭐 아주 굉장히 드문 합병증이지만 뭐 과관류 증후군이라 그래서 혈류가 너무 많이 가면서 혈관이 갑자기 이제 터지거나
1: 네. 네.
0: 뇌가 붓거나 이런 경우가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굉장히 드문 합병증입니다.
1: 그렇군요. 네. 자, 세 번째,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과 구토는 뇌출혈의 신호일 수 있다. 오, 그러셨어요.
0: 네, 맞습니다.
1: 이게 이제 그 뇌출혈로 쓰러지신 분들의 이제 상당 부분이 이게 두통을, 상당한 그 두통을.
0: 아, 맞습니다.
1: 왔을 때 이제 네. 뇌출혈의 신호다.
0: 맞습니다.
1: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0: 네, 네.
1: 네네.
0: 그래서 뭐 뇌출혈이 되면 거의 뭐 99.9% 환자분들은 당연히 두통을 호소합니다. 너무 두통이 네. 아프시고.
1: 아, 어느 정도 때문에. 두통을.
0: 그 출혈의 생각합니까? 그 종류가 좀 다양해요. 뇌출혈이 네네. 이제 하나가 아니고.
1: 네.
0: 물론 뭐 동맥류성 뇌출혈도 있고요. 그걸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그러는데.
1: 네.
0: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은 뭐 여성분들 얘기는 뭐 산통보다 심하다 할 정도니까.
1: 아, 굉장히 그 정도로 두통이 심하다.
0: 망치로 순간 얻어맞은 것 같은 통증이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1: 어허.
0: 그 다행인 건 그나마 그렇게 두통이 심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1: 네.
0: 사실 축복받은 겁니다. 예, 왜냐하면
1: 아, 그래요?
0: 예, 그렇게 터지면서 이제 의식이 없어지고 수술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예 못 깨어나신 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1: 옆에 누가 있으면 모르는데 혼자 만약에 계시다 그러면 예, 예. 정말 돌이킬 예, 수 없겠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늦게 발견되신 분도 꽤 많으시고.
1: 아, 그러시군요. 예.
0: 그나마 두통을 내가 호소해서 갑작스러운 두통으로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고 빨리 본인이 처치를 해서 119 불러서 병원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1: 네.
0: 그나마 축복받으신 분들이고
1: 아, 축복받으신
0: 예, 분들. 그런 분들은 회복하는 데는 거의 정상까지 회복이 되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이제
1: 아, 그나마 다행인데
0: 맞습니다. 예.
1: 만약에 뭐 혼자 계시거나 좀 많이 늦었다 그런 예. 경우는 상당히 돌이킬 수 없는
0: 맞습니다. 이게 또 재출혈도 아. 할 수 있고요.
1: 네, 네.
0: 치료도 늦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까지 아무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 오, 그러셨어요?
0: 뇌동맥류는 비파열과 파열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1: 네.
0: 비파열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흔하게 왜 비파열이 발견되냐면 그냥 단순 두통으로 단순 어지럼증으로 촬영해서 그냥 쉽게 우리가 동맥류가 있는지 발견할 수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검진에서 요즘에
1: 네.
0: 뇌 MRA라고 해서 A가 들어간 것도 혈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MRA라고 하는 혈관 검사를 하고
1: 네.
0: 그걸 통해서 동맥류를 우연하게 많이 발견을 하세요.
1: 아.
0: 네. 그런 분들은 정말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 두통 어지럼증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1: 네.
0: 대부분 그거 무관한 두통인 경우가 많고요. 실질적인 뭐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뭐 편두통이나 이런 두통인 경우가 많고
1: 네.
0: 그냥 대부분 뇌동맥류는 거의 99% 환자들은 두통이 없으세요.
1: 아.
0: 그냥 갑작스런 예, 그래서 서든 데스 갑작스런 사망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심근경색하고 뇌동맥류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에 증상이 없어서 그 전에 사전 검진이나 이런 검사가 되게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이거는 좀 건강 검진에는 들어가지 않죠.
0: 검진에도 요즘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 아, 들어가 있습니다.
0: MRA를 많이 아. 지금 요즘에 넣고 있기 때문에
1: 네네네.
0: 많이 환자분들이 촬영을 하십니다.
1: 아, 그래서 이제 미리 좀 사전에 좀 발견할 수 있는
0: 맞습니다.
1: 그런 방법들이 있고
0: 네.
1: 그다음에 이 뇌동맥류가 크기가 작아도 위험한 건가요?
0: 크기의 기준은 사실은
1: 네.
0: 제가 동맥류 제가 1300회 정도 지금 수술을 하고 있거든요.
1: 네네.
0: 제일 작은 환자분이 1.6mm였어요.
1: 아.
0: 1.9mm도 있고.
1: 아주
0: 굉장히 작죠.
1: 작은 거죠.
0: 네. 보통에 저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나 이렇게 그 권유하는 크기는 보통 5mm를 보통 보고 있는데 여러

0: 과거의 논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파열의 위험성이 올라가는 크기 자체를 보통 7mm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5mm 정도면 치료해도 된다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 네.
0: 그렇지만 임상에서는 위치에 따라 우리 동맥 이용 크게 세 가지 봅니다. 크기, 네. 모양, 위치 세 가지 보는데 크기가 보통은 일단은 좀 작더라도
1: 네.
0: 위치가 뭐 전 교통동맥이라고 하는 특수한 위치가 있어요. 잘 터지는 위치.
1: 네, 네.
0: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기저동맥이 있는 위치 이런 데는 작아도 3mm, 뭐 2.7mm, 2.9mm 이렇게 파열돼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1: 아, 그래요?
0: 네,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래서 크기가 되게 중요하지만 적어도 3mm 이하면 모양을 일단도 봅니다. 저는
1: 네.
0: 그래서 위치가 뭐 전 교통동맥이나 좀 잘 터지는 위치라고 그러면 3mm 이하면 이하인데 모양이 아주 이쁘게 돼 있고 그게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지 않다.
1: 네네.
0: 이렇게 좀 이쁘게 보인다 그러면 조금 지켜볼 걸 권유를 드리는데
1: 네.
0: 모양이 조금 불규칙하게 보이고 좀 모양이 약간 이게 안 이뻐 보인다. 그러면
1: 아.
0: 치료를 권합니다.
1: 아,
0: 보통 이렇게 블랩이라고 해서 딸색이라고 하는데
1: 네네.
0: 자라다가 그 옆에서 새로 이렇게 조금밖에 해서 자라는 그런 거는 굉장히 파열의 위험성 높일 수 있거든요.
1: 네.
0: 딸색이 있거나 위치가 안 좋거나
1: 네.
0: 이런 경우는 좀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1: 네. 네. 자, 오늘 구혜원 교수님, 신경외과 교수님과 함께 지금 저희가 여러분 상담해 드리는데 워낙에 지금 말씀을 잘해 주시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네,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 신경외과 전문의 인제대 일산백병원 구혜원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잠깐 입으로 넘어오는 시간에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이제 1,300여 차례 수술을 진행하셨는데 그게 무슨 수술이라고요?
2: 아, 저는 주로 이제 뇌혈관 질환 중에 제일 많은 질환이 뇌동맥류라고 해서 뇌꽈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혈관이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어느 순간 터지게 되는 이제 위험한 병인데요. 제가 이 백병원에 온 지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한 1,300뇌 정도 뇌 동맥류 코일 색전술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셨군요. 실질적인 치료를. 엄청난 환자분들의 생명을 구해주셨군요. 그래서 더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교수님을 뵙고 있습니다. 아까 한 가지 제가 덜 질문을 드렸는데 평소 건강하고 운동 잘하면 뇌혈관 질환 걱정 안 해도 된다. 엑스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건강하고 운동 잘해도 이게 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2: 그렇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몸도 너무 좋고 약 드시지 않으신 분들도 뭐 등맥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아무 원인이 없이도 오는 병이거든요. 또 유전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 중에 두 명이 있으면 우리가 뭐 유전성 뇌동맥류라고 분류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이런 뇌혈관 질환을 앓을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경색도 아무런 평소에 이상이 없었는데 갑작스러운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또 어떤 특정한 심장 질환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도 뭐 부정맥이 갑자기 발현된다거나 그런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혈압이 갑자기 정상이었다가도 나이가 드시면서 또 이게 약간 그런 경화성 혈압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정상적인 혈관이

0: 뭐 아무런 뇌혈관 질환이 없어도 고혈압성 뇌뇌출혈은 비정상적인 혈관이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정상적인 혈관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런 경우에는 검사 사전 검사를 이전에 다 하셨다 하더라도 네네. 그냥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주기적인 검진과 뭐 사전 검사가 중요한 겁니다.
1: 그렇군요.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234번님이 혈관 나이는 무엇을 보고 측정하나요? 그러셨어요.
0: 아, 혈관 나이 측정은 네. 사실 저는 이렇게 잘 제가 측정 따로 하진 않는데 네. 주로 저희는 신경외과인데 신경과에서
1: 아, 신경과에서
0: 그런 측정하는 대략적인 그 점수 체제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임상적으로 저희가 대략 보면은 네. 혈관에 이런 그 조영수이라든지 CT를 보면요. 네. 혈관의 동맥경화증이라든지 혈관에 이렇게 꼬불꼬불하다는 그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좀 직선으로 쫙쫙 이렇게 뻗어 있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꼬불꼬불해지고 동맥경화증이 많이 발현돼 있고 네.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아, 이분은 대략 몇 세 혈관 비슷하다라는 걸만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1: 아,
0: 혈관 나이는 아마 제가 저는 대학에서 따로 그걸 측정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1: 네네. 자 그리고 4919번님 앞머리 두통과 뒷머리 두통 편두통이 어떻게 다른지요? 저는 항상 뒷골이 아픈데 저희 아내는 편두통이 자주 옵니다. 지인 중에 앞골이 아프다는 분도 있었고요. 이 뭐 저도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네.
0: 이게 뭐 외래에서 굉장히 흔하게 보는 환자분들입니다. 네. 근데 그게 그분들이 항상 또 같은 부위에 두통이 또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부위에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이러는데 네. 주로 뒷머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두통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요. 편두통, 뭐 긴장성 두통, 무슨 두통통 해가지고 되게 군발성 두통 여러 가지 나누는데. 네. 대부분 뒷머리 쪽도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경추성 두통인 경우 굉장히 많으세요. 경추가 일자목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추간판 장애 아까도 경추에 추간판 장애 디스크가 있거나 아니면 이게 퇴행성 변화가 있으신 분들은 항상 일자목이거나 이런 걸 유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후두신경통이라고 하는데 후두신경이 압박되면서 오는 찌릿찌릿하고 뒷머리가 항상 먹먹하고 막 찌릿찌릿하고 아프고 귀 뒤에까지 뻗치는 증상이 같이 있고요.
1: 네네.
0: 그런 걸 많이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앞머리 통증도 그냥 신경성인 경우도 많고 또 일반적으로 비염이라든지 여기 전두동 쪽에 염증이 생겨서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비인후과 문제인 경우가 많고요.
1: 네. 네.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이제 그 머리 아플 때 머리에 뭘 띠를 들고 누워 계시잖아요. 도움이 되나요?
0: 아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1: 자 그리고 3983번님이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40대 후반 남성인데요 요즘 투잡하느라 수면이 부족한데 머리 뒤쪽에 두통이 생겼어요 이거 괜찮을까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거는
0: 네, 대부분은 네네. 그런 경우가 많고요 아하. 가끔 젊으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혈관 박리라고 또 하는데 네. 막 운동을 굉장히 심하게 하시거나 웨이트를 되게 심하게 힘을 많이 주거나 그러면 네. 척추동맥이 찢어지는 질병이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또 잠을, 젊으신 분들은 또 잠은 잘 안 자고 굉장히 막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 혈압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네. 뒤쪽에 척추동맥이 찢어지는 그 혈관이라는 게 벽이 한 층이 아니고 종이를 네. 세 개 말아놓은 것처럼 세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막이 손상이 되거나 그걸 혈관 박리라고 그러거든요.
1: 네네.
0: 그런 경우에 뒷머리가 계속 아프고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 약을 좀 써보고 일루진에서 잘 호전이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혈관 CT를 좀 찍어보라고 권합니다. 혈관 네. 박리 환자, 특히 젊으신 분들 중에 네. 혈관 박리 환자들이 좀 있으세요.
1: 아, 네. 그래요? 네. 네. 자, 그리고 1218번님, 녹내장 환자입니다. 안과에서 뇌 MRI를 찍어보라고 하는데 뇌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눈이 안 좋아질 수 있나요? 이러셨어요.
0: 뇌신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경동맥에서 가가지고 첫 번째 분지가 안구동맥입니다. 안구동맥. 그래서 네네. 그쪽에 안구동맥이 가는 경동맥 근처가 동맥경화가 심하거나 네. 그쪽으로 혈류가 가는 게 좀 많이 좁아지거나 그러면 눈에 저기가 시력 저하가 꽤 올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0: 경동맥이 네. 심하게 협착이 있는 경우에.
1: 네네. 네. 그럼 안과에서 지금 안과 전문의께서는 이렇게 해보시라고
0: 그거를 편하게 협진으로 많이 오시는데 네네. 안과에서 충분히 검사했는데 안과적으로 이렇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안과 의사들은 혹시나 뇌혈관 쪽을 그렇죠. 체크해서 배제시키기 위해서 저한테 많이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6621번님이 뇌질환도 유전이 되나요? 이렇게.
0: 뇌질환 중에 아까도 잠깐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네. 가족성 뇌동맥류라고 분류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뇌혈관 꽈리가 가족 중에 우리가 2명 정도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가족분들, 형제나 자녀분들은 꼭 검사를 혈관 CT를 적어도 40 정도 넘어가면
1: 네.
0: 예, 꼭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1: 아,
0: 유전성 뇌혈관 질환들이 또 있습니다. 드물게 뭐 모야모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전성 질환이 굉장히 유전적으로

0: 회복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뭔지 궁금합니다. 그러셨어요?
1: 일단은 내 출혈이나 뇌경색은 네. 후유증에 대한 거든 그 출혈과 경색이 어느 부위에 왔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뇌경색이 커도 기능을 하지 않는, 뭐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전두엽이나 축두엽 같은 데는 당장에 우리가 움직이고 근력을 쓰고 움직이고 뭐 이런 감각을 느끼고 이런 데 큰 지장이 없어요.
0: 네.
1: 약간의 뭐 성격 변화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올 수 있지만은 대부분 문제는 없고 근력을 담당하는 중추들이 있습니다.
0: 아, 네. 네.
1: 움직임을 당하는, 움직임을 네. 지배하는 그 뇌관 부위라고 해서 이제 뒤에 숨코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뇌경색이나 출혈이 오시는 분들 그리고 네. 이제 기저핵이라든지 이렇게 되게 중요한 부위에 또 거칠에서도 위에 그 근력을 담당하는 부위에 이런 데 이제 뇌경색이나 출혈이 오면 그 정도나 범위에 따라서 그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0: 네.
1: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침범이 됐냐.
0: 아.
1: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뇌 손상이 되었느냐.
0: 네, 네, 네.
1: 그 MR을 마지막 최종적으로 찍어본 다음에
0: 네.
1: 그거에 따라서 이분은 재활 하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0: 네, 네.
1: 물론 뭐 그 예측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0: 그렇죠.
1: 대략적으로는 저희가 이분은 보통은 6개월 정도까지 재활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조금 이제 환자분들한테 보호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6개월간은 환자를 괴롭혀라라고 할 정도거든요.
0: 아.
1: 편안하게 놔두면 절대 안 됩니다.
0: 네네.
1: 6개월간은 정말 힘들게 해야지 정말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리는 거고
0: 네.
1: 1년까지는 이제 서서히 좋아지다가 1년 이후에는 대부분 고착이 되거든요. 그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6개월은 재활을 하셔야 됩니다.
0: 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뇌출혈이 한쪽으로 이제 뇌출혈이 왔는데
1: 예.
0: 그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른 쪽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 올 수도 있는 겁니까?
1: 그게 이제 물론 제 환자분 중에 고혈압성 뇌출혈 환자분들도 한쪽이 왔는데
0: 네.
1: 유지 혈압을 잘 먹다가 또 이제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이래서 반대쪽 오는 경우도 있고요.
0: 아.
1: 그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말고 또 뇌출혈의 종류 중에 그
0: 네.
1: 아밀로이드 뇌출혈이라는 게 있어요.
0: 아밀로이드 뇌출혈.
1: 네, 그 나이가 이제 55세 이상 넘어가시면
0: 네.
1: 뇌에는 물론 이게 우리가 치매 단백질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아밀로이드라는 거는
0: 네.
1: 이게 뇌 안에 대사물질이 쌓여서 혈관 주변에 있다가 그 혈관을 손상시키면서 아밀로이드에 의한 어떤 혈관 손상에 의한 뇌출혈이 생기는데
0: 네.
1: 그게 이제 겉질에 주로 생깁니다. 그 출혈이 재발을 네. 굉장히 잘해요.
0: 아,
1: 다른 부위에 또
0: 재발을.
1: 네, 원래 처음에 이쪽에 왔는데 그 좀 호전되고 좋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반대쪽에 또 생기고
0: 네.
1: 또 여기 생기고 이러죠.
0: 아.
1: 제가 지금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 두 분이나 계시거든요.
0: 아,
1: 그런 분들은 솔직히 뭘 해드릴 수가 없어요. 좀 저희가 좀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뭐 동맥류나 이런 것들은 터지면 제가 수술을 해주거나 시술을 해주면 되고
0: 네네.
1: 고혈압성 뇌출혈은 그걸 빼주면 보통은 바로 빠르게 재발을 안 하는데 그런 아밀로이드 열정은 그냥 여기 터졌다가 좀 있으면 또 앞에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이렇게
0: 정말...
1: 예, 계속 입원해 네. 있는 기간 동안 계속 그러니까 참 예, 그렇게 제출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0: 네네. 자, 그리고 3954번님이요. 말할 때 전과 다르게 입술 한쪽이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주변 사람이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해봤더니 정말 그러네요. 안면 근육에 마비가 온 건가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1: 그 부분은 뭐 직접 제가 보지 않고 말씀드리기
0: 네네네.
1: 때문에 좀 쉽지 않은데 일단 하여튼 누군가 이게 움직임 말고요.
0: 좀 이상하다. 네. 주위에서 이제 먼저 얘기하죠.
1: 네. 네. 그렇지만은 이제 그냥 움직임 말고 실제적으로 발음이 정말 새는 건지
0: 네.
1: 발음이 이렇게 또박또박 잘 안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0: 아.
1: 안면의 마비는 어쨌든 이게 구음 장애가 없다 그러면 안면 자체만 벨마비라고 해서 또 말초 마비가 있어요.
0: 네. 그러니까
1: 뇌에서 꼭 이게 안면 그 혀가 안 움직이고 구음 장애는 뇌 쪽 문제일 가능성이 많은데 안면 쪽에만 조금 움직임이 제한이 있거나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경우는 또 그냥 벨마비라고 해서 그냥 말초신경 안면 그냥 그 안면 자체의 마비는 뇌의 문제는 또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로 환자분이 말이 좀 어눌하고 팔다리에 좀 뭔가 증상이 있거나 뭐 감각 이상이 있거나 힘 빠짐이 있거나 이러면 반드시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0: 네네.
1: 네.
0: 그리고 3094번님이요. 30대인데 그 요즘에 이제 젊은 나이에 뇌졸중 많다.
1: 네.
0: 이거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잠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큰 이유가 어떤 걸까요?
1: 제가 보는 30, 40대 뇌경색 환자분들은
0: 네.
1: 뭐 유전적인 경우도 물론 있었지만 모야모야라든지 뭐 가족성 뇌동맥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0: 네.
1: 그냥 뇌경색 환자분들은 대부분은 다 식습관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0: 식습관이요?
1: 네.
0: 아.
1: 그리고 대부분 다 비만인 경우가 많아요.
0: 아하.
1: 네. 그리고 술, 담배 좀 많이 하시고
0: 술, 담배 많이
1: 비만하고 굉장히 탄산과 과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0: 아, 과자를요?
1: 굉장히 공통적.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 거,
0: 네네.
1: 탄수화물, 그다음에 이렇게 뭔가 밀가루 음식, 설탕 이런 것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음료수 계속 달고 사시고.
0: 교수님, 여기서 제가 잠깐 질문 드리고 네. 싶은 게 왜 자꾸 뇌는 그렇게

0: 과자나 탄산음료, 달달한 거 이런 걸 자꾸 우리가 먹게끔 하는 걸까요?
1: 뇌 자체는 원래 주요 에너지원이 당이잖아요.
0: 네. 네.
1: 근데 걔가 뭐 뇌가 뭐 먹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게 들어가 버리면 네. 몸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망가지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사질환이 생기는 거죠.
0: 그렇죠,
1: 당이라는
0: 그렇죠.
1: 게 결국에는 그거를 먹고 나서
0: 네.
1: 에너지로 쓰면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 그렇게 과자 좋아하지만
0: 네.
1: 애들은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활동량이 많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지만 대부분 30대만 돼도 활동량이 그렇지 많지 않거든요.
0: 많지 않죠. 네.
1: 계속 몸에 축적되죠, 그게
0: 네.
1: 그 에너지가. 그러면서
0: 네.
1: 지방으로 축적되고
0: 아.
1: 당이 당으로 안 써지고 몸에 축적을 다 지방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간이 생기고 계속 글루코즈에 의한 인슐린의 과다분비 때문에 몸이 계속 비대해지고 비만이
0: 네네.
1: 되고 그게 계속 혈관 내병을 손상시키고 혈관
0: 아.
1: 내병을 손상시키고
0: 네네.
1: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반복적인 계속 비셜 사이클로 계속 가는 거죠.
0: 네.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 때부터 네. 그런 다른 음식이나 네. 뭐 설탕 관련 또 과자나 뭐 이런 네. 것들 최대한 자제하시면서
1: 자제하십니다.
0: 네, 운동하시고 네. 그런 적절한 식이요법
1: 맞습니다.
0: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뇌졸중, 뇌경색 이거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이럴 때 의심해야 된다. 요거 간단한 팁을 좀
1: 일단은
0: 교수님께서, 네, 말씀해 주시면
1: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심한 두통이 있거나 이러면 빨리 병원
0: 두통.
1: 가셔야 되고요.
0: 네네.
1: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팔다리를 들었을 때
0: 네.
1: 양쪽에 좀 같지 않다. 한쪽에 좀 더 힘이 빠지는 것 같고
0: 아.
1: 물건을 주로 잘 놓치고
0: 물건 놓치고
1: 네. 그리고 아주 미세한 뇌경색 환자들도 올 수
0: 네.
1: 있는 게 미세근육 운동이 잘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0: 아.
1: 그래서 글씨를 쓰거나
0: 글씨.
1: 젓가락질을 잘 하거나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0: 네네.
1: 물론 이제 왼손잡이인 경우도 잘 모르, 아니, 오른손잡이인 경우 왼손으로 하는 경우 잘 모를 수 있지만 왼손으로도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거나
0: 네네.
1: 그리고 감각 이상 있고
0: 아.
1: 또 구음장애, 말을 잘 약간 좀 어눌하게 합니다.
0: 어눌하게 하고
1: 예, 예.
0: 네네.
1: 감각 이상 있고
0: 네.
1: 이런 것들이 주증상입니다.
0: 아,
1: 일반적으로.
0: 그렇군요.
1: 네.
0: 네. 아, 이게 이제 그 말이 어눌해지는 거는 본인이 모를 수도 있죠.
1: 본인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0: 아.
1: 이렇게 왜 이렇게 말이 어눌해라고 아주 경한 경우에는
0: 네네
1: 아. 경한 경우에는 본인이 자가적으로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제 혼자 계시는 저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이게 자가 진단하는 것도 좀 힘드시겠다
1: 맞습니다.
0: 이제 그런 생각이
1: 네.
0: 좀 들긴 하네요. 네네. 자 그리고 6688번님이 70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예, 뇌혈관 질환 미리 예방하려면 정기적으로 어떤 검사를 받게 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그러셨어요?
1: 이게 예전에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0: 네.
1: 답답한 게 이게 그 의료보험이 많이 바뀌어요. 저희가 의료보험 재정이 안 좋다는 건 항상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0: 네네.
1: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 좀 보장을 많이 해주는 편이고 또 어떤 좀 보장이 줄이고 이러기 때문에
0: 네네.
1: 지금은 최근에는 보장이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MRI 자체는 지금
0: 네.
1: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 검진으로 찍기에는 너무 비용이 비쌉니다.
0: 급여가 네.
1: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냥 뭐 검진에 포함돼서 정확검진에 포함돼서 찍겠다 그러면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외래에서도 MR이 아니고도 뇌혈관 보는 CT로도 대부분 뇌혈관 상태를
0: 네,
1: 굉장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0: 네.
1: 이제 고령분들은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좀 조영제 넣기가 부담스럽지만
0: 네,
1: CT
0: 네.
1: 검사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0: 그렇군요. 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달걀이었습니다. B12 비타민 B12가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유산균 받으실 분 1440번님, 2605번님, 2459번님, 호라이팬 받으실 분 8653번님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말 오늘 소중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 1300여 차례에 걸친 수술로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해주신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신경외과 구혜원 교수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자, 교수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내일 오후 5시 닥터스와 또 함께해 주십시오.

0: KBS 캠페인
1: 퀴즈입니다. 의사는?
2: 의원.
1: 한의사는?
2: 한의원.
1: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2: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1: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3: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4: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3: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서대문구 서소문고가차도 붕괴로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경의선 서울에서 수색구간 전동열차 운행이 중지됐고요. 행신에서 서울 용산구간 KTX 운행도 중지 상태인데요. 그 밖에 열차 이용하실 분들 반드시 미리 운행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도로에는 계속해서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반포대교 부근 5차로 쪽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강남순환로 성산 쪽으로 가는데 서초터널 안 1차로에서는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분당수서로 도심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데 북정교차로부터 탄천일교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지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4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서대문구 서소문고가차도 철거작업 현장에서 어제 있었던 붕괴사고로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본부 앞 삼거리까지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고요. 또 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경의선 서울에서 수색구간 전동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그 밖에 열차 정보도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반포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동부간선도로 도심 성수분기점 쪽으로 가는 길 도봉지하차도안 1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니까요. 부근 잘 살펴 지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5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0.9mm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

한국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엄마, 빨리빨리.
1: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0: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1: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0: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1: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0: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2: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3: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어제부터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로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아침까지는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습한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대부분 해상에서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계속해서 전해드리지만 어제 서울시내 서대문구 서소문구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있던 붕괴 사고로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본부 앞 삼거리까지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고요. 또 일부 열차 운행도 중단됐으니까 이용하실 분들은 운행 정보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6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 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1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1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5: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4: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5: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입니다.
6: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7: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8: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C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 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

0: 말씀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2: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1: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뉴스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위치를 인정하고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타인의 시선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남과 다를 수 있으며 달라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자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밖에 없으니까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토토 아프리카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저께보다는 좀 목소리가 좀 돌아왔나 어쩔까 모르겠네요. 특별히 뭐 아픈 곳은 없는데 코가 막히는 게 이렇게 안 풀리네. 네, 열심히 약 먹고 지러니 감기 낫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겠죠. 그 타인의 시선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며 살고 있습니다라고 아까 여는 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낮에 친구하고 일 때문에 잠깐 좀 만났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또 느낀 바를 이렇게 또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저도 안 그러려고 굉장히 애쓰는데 의외로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쳐다볼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좀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립니다.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비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0: That's when somebody else has to take over.
1: Green Day, Basket Case 4784번님 신청곡으로 들었고요. 이어서 제니스 조플린, Me and Bobby Mackie 들으셨습니다. 이 제니스 조플린 노래,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네요. 0635번님, 6633 버스기사입니다. 오늘도 끝날 때까지 잘 듣겠습니다. 손님은 별로 없지만 늘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저는 저희 이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택시 하시는 기사분들, 버스 기사분들, 화물차 기사분들 여러분들이 가끔 보내주시는데 저는 이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그런 사연도 너무 좋고요. 오늘 비가 와서 수입이 좀 좋았다. 공항에서 손님 대기하면서 방송 듣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이런 분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계속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6633 버스기사라고 하셔서 제가 또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해서 제가 탄 버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서울 강서 공영 차고지부터 여의도를 왔다 갔다 하는 버스였네요. 사연 너무 고맙습니다.

얘기를

콘 프렉 어널리쉬 들으셨습니다. 문게이저님 연말 진리와 꼰대 이글스와 한로로 사이에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3일 전에 한로로 음악 틀을 때 보내주셨나 보네요. 이게 가야 할 길 흔들리면 안 돼 하면서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굳게 믿는 바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혹시 잘못된 제자리를 맴돌지 않았는지 의심하는 밤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또 중간에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시인과 촌장의 풍경이라는 노래 가사도 살짝 넣어주셨네. 예, 늘 이렇게 좋은 글 문게이저님 늘 고마워요. 5407번님 지난번에 첫 인사를 드리고 오늘 두 번째 인사드립니다. 제 발 상태가 안 좋은 건 어떻게 아시고 발 관리 스킨을 보내주셨대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 사용할게요. 시골로 내려온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몸 나이는 들대로 들어 고장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이젠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정신 나이는 아직도 30대에서 따라오지 않으니 추억 속에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깊어가는 시간에 노래를 듣다 보면 더욱 선명해지는 추억.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노래 신청합니다. 할로윈의 할로윈. 노래가 긴데 방송될 수 있을지. 군대 있을 때 이 노래 들으면서 군용 트럭 몰고 중부고속도로 달리는데 한 트럭커가 옆에서 문 열고 따봉 날려주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그 트럭커가 제 차에서 새어나온 노래를 듣고 따봉을 날린 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면서

길게 사연 보내셨네요. 네, 지금 헬로윈의 헬로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래 1부 끝으로 캠페인 나오기 전까지 들을 건데, 이게 14분짜리 노래거든요. 최대한 1부 끝나기 전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오늘도 안전하게 멀티탭 화재 사고 이렇게 예방해주세요. 첫 번째, 여러 개의 멀티탭을 문어발식으로 연결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 멀티탭은 소모품이므로 2년에 한 번씩 교체해주세요. 세 번째, 멀티탭에 먼지가 쌓이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른 천에 식초 또는 알코올을 살짝 묻혀 조심히 닦은 후 하루 이상 완전히 건조해 사용해주세요. 네 번째, 모터가 들어간 제품은 회전 시 전류가 순간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최대 사용 용량의 80%까지만 사용해주세요. 우리 집 멀티탭 꼼꼼히 점검해 안전하게 집콕하세요.

라디오헤드 클립 이어서 워런트 체리파이 두 곡 들으셨습니다. 9889번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하늘이 맑고 별이 잘 보이는 토요일 밤, 아니 이제 일요일이네요. 좋은 사람들과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장작불 피워놓고 도란도란 얘기하다 집에 가는 길에 새벽 공감과 함께합니다. DJ

아버님 항상 응원합니다. 그리고 TBS 정상화 기원합니다. 오늘 처음 보내신 분이네요, 문자를. 신청곡은 라디오헤드 크립입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캠핑하고 이제 가시는 길인가 보네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사연 보내시면 그 다음서부터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신청곡도 좀 자주 보내주시고 좋은 내용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꼭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07번님, 나이 먹으니 고집, 자기 주장 인정하지 않음, 이런 건 기본이고요. 제일 많이 하는 대화는 건강 얘기. 그렇죠. 너 요즘 무슨 영양제 먹니? 요즘 단어가 기억이 안 난다. 요런 대화들입니다. 좀 있어 보이려고 대화하다가 중간중간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모양 많이 빠집니다. 사자성어 틀리는 건 기본이고요. 네, 아유, 이거 참, 이런 분들이 이제 점점 많이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황정호 PD는 어때요? 그 단어 생각 안 나고 깜빡깜빡 하기도 하고 그러나요? 저도 암튼, 이 갑자기 단어 생각 안 나는 거 참 답답하죠. 7007번님, 솔직한 사연 고마워요.

밤에 먹는 건 꿀맛이네요. 보니 타일러 홀딩 아웃 포러 히어로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그 참 밤에 뭐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아마 그래서 더 먹고 싶은가 봐요. 네, 뭐 맛있게 먹었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스팅입니다. Shape of My Heart.

0860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제 신청곡은 정승환님의 눈사람입니다.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얼른 겨울이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신청해요. TBS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오늘 마지막 곡이네요. 정승환의 눈사람.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5: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4: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5: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6: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7: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8: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가 뭐냐?
1: 홍시가 된 땡감을 아나요? 땡감 땡감 땡감 선대지 말아요.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 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

이후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꽃을 심어주는 이름 하나 있습니다. 하얀 나뭇잎, 소낙비 안목년을 지난 영혼의 계절. 잃어버린 그대의 시름을 불러넣고 나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0: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엄마, 빨리빨리!
4: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3: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4: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3: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4: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3: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5: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0: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0: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0: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TBS 교통정보
4: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낮까지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권 내륙에 비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오전까지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자주 밀리는 곳을 중심으로 차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정체고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서부간선도로 금천나들목 쪽으로는 광명교에서 금천교까지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안산분기점에서 팔곡분기점까지와 비봉부근에서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수원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뒤로 신갈분기점부터 3km 구간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 개표 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치솟는 기름값에 직업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0: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0: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0: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군자요금소를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을 앞두고 정체했고요. 이후로는 반월터널에서 동군포까지와 신갈분기점 부근, 용인에서 용인휴게소까지 밀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문학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일대로 서행하고요. 이후로는 신천에서 일찌분기점까지 막힙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3번 나들목 진입로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조금 전 끝났는데요. 서울시내 여의대방로 여의교에서 한양아파트 쪽으로 3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라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0: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남순환로 성산 쪽으로 서초터널 안 1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서초터널 앞두신 분들은 속도를 줄이는 것은 물론 미리 차로 변경에도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분당수서로 성남 쪽으로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는 화물이 떨어져 있어

4구역 높은 만큼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고요. 정체는 올림픽대교에서 이곳 한강대교까지 이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정릉램프부터 연희램프까지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남양주에서 토평까지와 서안한분기점에서 송파까지 정체고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노우지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실.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혜주입니다. 뭐든 지나치면 독이 되지만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말이 그렇죠. 말이 너무 많으면 좀 피곤하지만 말이 또 너무 없거나 하고 싶은 말을 계속 참으면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 알겠지. 좋지 않은 얘기는 그냥 넘기자. 이런 생각으로 서운함을 묻어두고요. 고마움도 미안함도 표현하지 않은 채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유도 모르게 서로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큰 다툼이 아닌 하지 않은 말 때문에 틈이 생겨버립니다. 마음을 전부 꺼내 보이는 게 어렵다면 칭찬, 고마움,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라도 아끼지 말고 펑펑 써보는 거 어떠세요? 돈은 아낄수록 쌓이지만 좋은 마음은 꺼낼수록 더 커지잖아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